그래서 그런 경계를 만나면 절대로 짜증을 낼 일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를 하는 것이 되느냐. 첫째, 짜증을 내지를 말 것이고, 둘째는 그럴 때에 단전 호흡을 잘 해서 그 고비를 냉기고, 또 혼침이 와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에는 조용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일직선으로 한 50m나 30m쯤 이렇게 직선으로 적당한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꼭 그 직선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에 화두를 들도록, 그러면 혼침도 없어지고 또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상쾌해지면 다시 또 자기 자리에 와서 더 정진을 하고, 또 정진을 또 어디에 한 얼마 동안 괜찮으면 괜찮을 때까지 그대로 쭉 정진을 하고, 또 답답하고 못 견디면 또 단전 호흡을 해서 얼마 동안 그놈을 그 단속을 해서 고비를 넘기다가 그래도 영 답답하고 골이 아프고 먹먹하고 지루하고 해서 잘 안 되면 또 가만히 또 나와서 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하다 보면 다시 깨끗하게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현전하고 순일하게 정진이 되어가는데, 그 전에보단 훨씬 공부가 수월하게, 화두를 들려고 애를 쓰지 아니해도 화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일하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한 공력을 드리고 무던히 끈기 있게 이 고비를 넘기기를 수없이 이렇게 닦아가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닦아서 55위 점차를 거쳐서 등각 묘각을 갖다가 성취를 한다.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아승직업만 해도 몇 억만 년인데, 삼아승직업이면 얼마나 많은 그 천문학적 숫자로도 비유할 수가 없는 큰 긴 세월인데, 그걸 무엇을 그 삼아승직업에다가 비유했냐 하면, 우리 그 중생심, 중생의 끊임없이 육근 육식을 통해서 육진 육근 육식 이 18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중생의 그 선악무기 삼성의 그 생멸식이, 그 고비고비가 바로 삼아승직업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탄속으로, 또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단속으로, 단속하면은 그 단속하는 그 생각에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렇고 좋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수 없는 생각, 하루에만 몇 천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한 생각 속에 그놈을 더 미세하게
관찰을 하면 한 생각 속에 900 생멸이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일생 동안에 우리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멸심을 무슨 전산기나 무슨 특별 장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서 그놈을 확대해 놓고 보면 정말 삼마승지급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두고 또 일어난 그 생각 따라서 자기도 같이 장단을 치고 춤을 치고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놀아나서 업을 짓게 되면 그것이 무량겁 생사윤회가 되는데 무량겁을 육도윤회를 하면서 생사윤회를 하는데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축생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로 그 조금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슬펐다 썩냈다 풀어졌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그 많은 생사 유전 그것이 무량겁으로 그것이 연속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량겁을 두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이 최상승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무 힘 안 들이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 근원이 무엇인 정도 모르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인가도 모르고 그 일어나는 그 생각에 자기도 덩달아서 휩쓸려서 넘어가면서 고락 속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온전히 자기한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크나 작으나 남을 원망하 남에게 그 허물을 두집어 씌우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왼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도 왼수가 되고 더군다나 못해주면 더 큰 왼수가 되고 잘해주면 은인이 되어야 할 텐데 잘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결국은 왼수가 됩니다. 못해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뭐 왼수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해주는데 왜 왼수가 되냐고 말이요. 처음에는 좀 고맙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 나중에는 왼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왼수는 친한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한 은혜도 남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아무리 조그만한 것이라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아무리 큰 왼수라도 즉시 잊어버려라. 이렇게 고인은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남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되 나는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들므로써 그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 하고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화두를 들므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한 보답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가장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어찌 생각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말 같이 생각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왜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즉각 방어를 해야 하고 대처를 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고마운 보답으로 물심양면으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 어찌 남이 나를 해친다고 해서 화두만 들고 가만히 그것을 다 당할 수가 있으며, 또 남이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베풀었을 때에는 그것을 어찌 반드시 보답을 해야지 화두만 딱 들고 다 똑똑 따먹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소리다.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도를 닦는 스님네라면 삼륜이 공적해서 보시하는 것이나 보시하는 물견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가 공적, 무심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청정한 것인데, 스님네는 혹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 세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화두만 들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하거나 모지랜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 똑똑 따먹고 다시는 보답한 법이 없으면 그 사람 아주 수확한 욕심쟁이라고 할 것이 아니겠냐.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으나 화두를 트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할 때는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해를 치면 그걸 지혜롭게 방어를 하되 왼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그런 그 상대방이 나를 해를 가하되 퍼뜩 화두를 들고서 먼저 이성에 입각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놓쳐버리면 감정에 떨어져 버리니까 화두를 한번 탁 챙길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우선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중심을 잡고서 모든 사리를 판단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니까, 그리만 되어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며 얼마나 그 지성인 다우며 얼마나 부처님 제자 다우냐 이것입니다.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의 동

0: 은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사람사 불교의 문안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보따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요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 계시네. 이제 바로 아난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워 계신 스승님한테. 스승님, 비구들이 우한가가 끝나면 세존을 뵈려고 왔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옛날과 달라서 그 당시 인도에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또 교통편이 있더라도 모든 스님은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에서 제자들이 다 몰려올 텐데 걸어서 오게 되면은 한 달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열반을 못 봤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내가 없을 때는 내 제자들은 내 곳을 방문하여 예비하도록 하라. 그 내 곳이 바로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보드가야. 세 번째 부처님이 첫 설법하신 제자들에게 오비구가 계셨던 노계원 미가다야. 예? 오늘날은 바라나시에서 좀 외 근교에 있는 그게 노계원이 있습니다. 노계원. 네 번째가 열반에 든 구시나가라. 이 네 군데가 부처님의 4대 성지입니다. 이 네 곳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난 존자가 다시 예,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물어야지. 부처님 돌아가시면 물을 데가 없다. 빨리 물어야지.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난다가 스님들은 여자를 멀리 해야 되는데, 여자,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되, 어머니, 나이가 많은,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 연배는 어머니처럼, 또 너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누이처럼, 누나처럼 같이 대하고, 또 아주 나이 어린 소녀가 오면 딸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또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려고 거기서 복전을 지었는데, 이제 부처님 떠나면 우리가 복을, 누구한테 복을 짓고 복, 공양을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인연으로 복전을 지어야 한다. 첫째, 배고픈 사람 굶주린 이웃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복전이요. 둘째, 병든 이웃을 정성껏 보살펴 감병하는 것이 복전이요. 셋째, 가난하고 고독한 이웃을 널리 베풀고 고아나라든지 과부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위로하는 것을 복전으로 짓고, 넷째, 올바른 수행자에게 음식과 밥을 공양하고 외호해 주는 것이 복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 복전은 오늘날에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동참한다든지, 또 간병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구호, 사업단,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또 솔선 수범해서 구호 단체에 가입해서 이런 일을 활동한다든지 또 어째서 서인들을 공양하는데 또 산모를 외워하는데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비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아난 존자야. 그러한 문제는 스님들에 상관하지 마라. 화장하는 이런 문제, 사리를 나누는 문제는 세속인에게 맡겨놔. 이렇게 했어요. 다비하는 것들은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전륜성왕이라면 당대의 왕들이 하는 장례법을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물에 매장하면 수장이요. 땅에 묻으면 매장이요. 그 다음에 노지에 그냥 내버려두면 던져버리면 풍장인데,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장법이 화장법입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 절에서 큰 스님 돌아가시면 장작불에 이렇게, 화장하게 되죠. 이게 다비식이라 그럽니다. 다비하는 법식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을 향으로 깨끗이 씻고, 무명천으로 몸을 감고, 그 위에 시신을 황금관에 넣었다가, 황금관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 황금관을 다시 쇠로 된 관에 넣었다가, 그것을 갖다 전단향 나무관에다 다시 넣고, 관이 세 개나 되죠. 황금관, 쇠관, 그 다음에 전단향으로 된 관에다가, 그 나무관 주위에다가 황나무를 쌓고, 그 위에 두텁게 덮은 뒤에다가 불을 붙여 다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답입니다. 화장 그 가게로 그리고 그게 다 타고 나면은 그에 사리를 이렇게 두는데 이 사리는 부처님에 나오는 사리는 이렇게 유언하신 거 보세요. 사리를 이렇게 두거든 내그리 사야그리 가운데 탑을 세워 거기에 안치하고 탑 표면에 비단을 걸어가는 사람이 탑을 보고 바른 법을 사모하게 하라. 부처님의 사리탑은 시내 한가운데 내거리에 사리탑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탑이라고 불법을 옹호하는 큰 현수막을 걸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홍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가면 시내 중심가에 다 사리탑이 있습니다. 미얀마, 인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고려 불교국 때문에. 그래서 말마다 거리마다 네 거리에 다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게 부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이 불교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부처님 사리탑을 곳곳이 크게 세워가지고 아마 도생국사가 그런 의미에서 곳곳에 또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곳곳에 우리 국토 전체에다가 탑을 세워서 불법의 영원히 가리라 불국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염원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도 사리탑을 모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사리가 탑이 돼서 살아있는 사리,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보혜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 스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던 스승은 왜 나를 두고 가시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시켜가지고 비구들을 아난다한테 다 불러오게 해요. 아난다야, 걱정하지 마라. 아난다야, 아난다가 스님 돌아가시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빛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너의 빛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 너의 빛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의 빛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손 안에 있었다면 너는 진작에 깨달았겠다.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다면 내가 25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진작 너를 깨닫게 해줬겠지.

0: 깨달음은 네 마음속 안에 불씨가 깨달음 불씨는 네 마음 안에 있지 않느냐 이를 깨우쳐준 거예요. 깨달음은 네 내면의 능력이다. 아 나야 슬퍼하지 마라. 모든 사랑스럽고 뜻에 맞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애별이고 그러고 만나면 헤어지 헤어지요. 변하여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누차 말하지 않았느냐. 열애가 오래 세상 머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보라.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너는 나를 다정한 행동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보살폈음. 우정어린 마음으로 보살폈으니 너는 너와 내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너와 함께 돼서 열애는 행복했다. 이렇게 다정하게 아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아난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부처님 돌아가시려면 그 서울에 그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거기서 돌아가시면 영광스럽고 서울 시민이 다 모여서 부처님을 찬탄할 텐데 왜 시골에 구시나가래 여기 구석진 모여서 부처님께 열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나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구석지어 보이는 이 구시나가라도 한때는 위대한 영광의 도시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열반을 그 시골의 총구석에 열반을 하시게 함으로써 무대 성지라고 모든 전세계 불교도들이 열반 성지라고 찾게 해 주시려고 그걸 축복해 주시려고 그 땅에서 열반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이 일도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들이 동방의 순례자들이 그 구석진 거 지금 가기도 힘듭니다. 구시나가를 가기 힘들어요. 그까지 차 타고 몇 시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 세계 성지 순례자들이 다 거기 가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자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때가 다가오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부처님께서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숨 좀 붙이 눈 좀 붙이시라고 이제 면회 안 된다. 지금 무슨 면회 사절 해가지고 아는 존재가 다 그려놨는데 웬 늙은 80대 브라만 수행자가 와가지고 꼭 부처님을 만나 뵙고자 하니까 죽어도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막 실갱이가 부르지 안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연로해서 말씀하실 기적이 없어요. 좀 제발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때 묻지 않으면 저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만나 뵈야 됩니다. 제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몹시 힘들어 하십니다. 세존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그 뭐사 말씀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 출현하신 것은 3000년에 한 번 피어난 우단발라 꽃이 피어난 것이 아주 희유한 일입니다. 제발 잠시라도 뵙고 한 말씀만 여쭙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여기에 전설에 우단발라 이야기 나오죠. 우단발라 꽃은 3000만에 한 번 피어난 꽃인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가시기가 얼마나 희한데 지금 마지막 남은 기회를 아난 존자여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눈치가 빨라서 알아듣고 아나나 나를 그를 막지 마라. 열애를 조금 더 열애는 나는 조금 더 귀찮을 것이 없다. 그걸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바테라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년 동안 온 세계 인도의 스승을 찾아서 진리를 다 헤매다가 이제 늙음하게 붙다가 계시다 말을 듣고 막 부랴부랴 왔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세상에 평생에 온갖 곳 다니면서 온갖 수행자 온갖 깨달았다는 사람 다 다녔는데 여기는 저 가르치고 저기는 저렇게 가르치고 이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 12개가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12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 12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딱 다가오죠? 12가지가 있으면 불교고 12가지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12가지가 뭡니까? 12가지는 8 더하기 4 8, 8정노 8정노를 닦아가지고 그 결과 사과 내가 이제 깨달은 결과가 와야 돼 8정도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 수다운 사담 안함 아라한 이거는 건강에 나오죠? 수다운 아나 사담 아 안함 아라한 8정도를 닦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씨를 뿌리면 결과가 열매가 열려야지 8정도의 길을 걸으면 네 가지 도가가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네 가지 결과가 온다 깨닫기 전에도 8정도 실천해야 되고 깨닫고 나서도 아라 수행이 아란이 되면 그럼 깨닫고 나면 수행 안 합니까? 그때서야 그때도 8정도 수행해야지 깨닫기 전에도 8정도 깨닫고 나서도 8정도 부처님도 8정도 수행했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법은 12가지께서 나의 법이다 그래서 8정도에 꼭 해야 된다 8정도 뭡니까?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네, 이게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 돼요 아주 기본이죠 개정의 사막 누구나 다 계속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똑같이 분간하면서 가야 할 길만을 가라 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게 정이 되고 그것을 고요한 마음에서 보고 많이 불문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해서 깨달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실천해서 깨달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 반야가 생긴다 그 해 아닙니까? 해가 생기면 바로 정견이 열린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뭡니까? 세계와 나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 몸은 많이 이 몸을 놓아버려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몸이 실재한다 세계가 실재한다가 이거는 유신해다 실재론을 버려야 된다 네 이게 정견 앞으로는 계속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07페이지 마지막 개송을 함으로써 오늘 법문을 매듭짓겠습니다. 내 나이 29에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위해 언 51년 계를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식하며 살아왔네. 이제 가르침의 요점을 말하느니 이 계를 떠난 수행자의 삶이란 없네. 길은 8정도가 최고 진리는 4승제가 최고 욕망을 다스림의 법이 최고 두발 가진 생명 중에 눈을 뜬 붓다가 최고 수봤다여 이 길 막을고 다른 길은 없다네 부처님 법에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기를 붓다 사사람 찌땅 뗐다 또 감사합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0: 1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마음 건강과 미래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정책 반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에 빗대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합과 치유를 핵심으로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본성에 갖춰진 열애의 지혜덕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정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화합으로,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무명 번뇌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꿔왔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신불급중

0: 평생 시산 무차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런 이치를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만물이 노래하고 춤추며 찬탄한다고 설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시민 마음 건강과 미래 세대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접목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선명상의 공교육 모델 수립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오 후보는 최근 화제를 모은 로봇 스님을 비롯해 국제 불교 박람회 등 유행을 선도하는 불교의 변화가 젊은 층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뻗어나가는데 서울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그게 이제 선도 주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 특히 우리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보존 관리 또 전승하는데.
1: 오세훈 후보는 특히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서울 시민 3분의 1이 이용하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결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 꼭 불교에 심취해서가 아니라도 명상은 트렌디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걷기 실천율이 높은 도시 서울에서.
1: 진우 스님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며 낮은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교육 현장의 갈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 후보는 인성교육과 정서적 안정정책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4: 지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정신질환 심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교육청하고 중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좀 모델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1: 지식을 넘어 지혜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시대 교육의 과제임을 강조해온 진우 스님은 교육 현장의 선명상 도입이 사회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신적 복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 개인의 마음이 안정되면 사회적 불안도 많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그 국민 정신 건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평소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 구조를 강조해온 안 후보는 선명상 프로그램의 공교육 접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의 정신문화 자산이 미래세대 교육과 국민 마음 건강의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후보들의 정책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박은식 신임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와 전통문화 보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통 사찰은 오랜 세월 우리 산림을 지켜온 파수꾼인 동시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사찰림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산불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찰 주변 안전공간 조성 사업과 임도 설치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각치 보전지불제 등 새로운 제도가 사찰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문화유산 보전정책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0: 하천왕의 빛때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하늘 높이 날아올라 용맹스러운 기계를 뽐내는 듯한 참수리 형상 전통 등에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경찰청 경승실장 담화 스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불자들은 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가 전국 13만 경찰의 심장부인 경찰청에서도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치안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경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찰이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과 같은 존재라고 격려했습니다.
2: 사천왕의 역할을 우리 경찰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들의 능력도 사천왕 못지않게 국민들의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는 사부대중의 아기 부처님 관욕의식이 거행된 법회. 법회엔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조계사 국장 스님들, 송영호 치안정보국장과 경찰청 불교회 회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승을 대표해 참석한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경찰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온 세상이 화합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3: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는 경찰 여러분의 소임은 그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보살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1: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되면서 경찰청장은 어느덧 1년 5개월째 공석이지만 경찰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법회에 참석한 대중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도 24시간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우리 경찰관들이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라는 수처작주의 자세로 정진한다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등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청사를 밝히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경찰들에게 자비 정신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탈종교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 불교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조계종 싱크탱크인 조계종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종책연구 세미나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시민 2천 명에게 불교와 스님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불교는 사찰과 부처, 스님은 목탁과 수행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불교의 표상이 단순한 교리체계가 아닌 공간과 인물, 의례적 상징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 겁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한국갤럽과 함께 도출한 인식지표를 나침반 삼아 올해 첫 종책 세미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법 전략의 재구성에 맞춰졌습니다.
6: 단순히 학술적, 종책적 과제에 대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단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5: 특히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무종교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무종교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게 아니라 종교의 호의적인 층과 이탈층 등을 세밀하게 분리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포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7: 실제로 그 안은 굉장히 다양한 균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 무종교인을 종교 없다라고 생각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분리해서 각각의 타겟팅을 하고 각각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5: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불자로 전환을 강요하기보다 자비와 평화, 마음 돌봄 같은 불교적 가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도록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는 전통 문화에서 생활 세계의 지혜로, 스님은 의뢰 담당자에서 마음 고통을 듣는 상담자로 이미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교 전략이 이미지 관리에만 치우쳐 불교 본연의 수행 정신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8: 불교는 본래 단순한 위안의 종교라기보다 인간

0: 집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수행 종교라는 점에서 대중적 호감 이미지와 수행 종교로서의 본질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불교 현실을 진단한 조계종 연구소는 올해 총 4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법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조계종님 손광사가 정해결사로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풍을 불러일으킨 보조국사 진울스님 열반 816주기 종제와 보살계 수계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국사전에서 방장 현묵 대종사, 주지 무자 스님 등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헌향과 헌화, 행장 소개로 진울 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무자 스님은 제1세 법주 보조국사의 정해결사 정신과 16국사 조사 스님들의 모구가풍 선양에 총림 대중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대웅보전에서는 정계대화상 현묵, 지현, 대경 스님을 3사로, 보성 일귀 범종 스님 등을 7증사로 병호념 보살계 수계살림 수계식을 열었습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종제에 맞춰 보살계 수계살림과 법성도 요잡, 조상령과 천도로 3월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당 중원대종사 150주년 탄신 달해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대종사의 수행 가풍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치열한 수행을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한 하남 스님의 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남당 중원 대종사는 참선과 염불, 간경과 의식, 가람수호 등 승가 오측을 주창한 한국 근대불교 대표 스승으로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룡사 고향 열애사 회주 정우 대종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우 대종사의 상좌 동국대이사 성화 스님, 열애사 주지 각심 스님은 어제 대종사를 대신해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공과대, 바이오시스템대, 사범대 불교 동아리 학생 30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평소 사회 각계각층에 자비심을 베풀었던 모친 곧 대자화 보살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어버이날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화 스님은 은사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 학교를 찾아 향후 10년간 매년 1억씩 총 10억의 장학금을 약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봉축에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3: 용 모양의 장엄등과 수만 개의 연등이 사찰 경례뿐 아니라 대구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와 동대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성사는 지난 9일 경례 대웅 보전 앞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 대법회 및 예술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4: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한 등불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아진 마음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비추어 마침내 온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지혜의 광명으로 이어지기를.
3: 점등식에는 불교계 각 종단 스님들과 공용렬 신도회장,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비와 광명이 세상 곳곳에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대구불교 총연합회 회장 성광스님과 봉축봉행위원장 선덕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5: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성대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 가십니다.
6: 신도분들하고 마음을 바쳐서 우리 대성사가 천태종 으뜸 사찰이 될수 있도록.
3: 점등식 이후 이어진 봉축 예술 대전에선 풍락 합창단과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동대사도 나라의 국운융창과 시민들의 건강, 지역 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7: 부처님께서 세우신 원은 서원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등에 발언하시는 원은 소원입니다. 여러분.

0: 이벤트 이 자리에서 밝히는 등이 소원으로 시작해서 성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 봉축등에 불을 밝히자 경례는 연등 불빛으로 장엄됐고 참석자들은 합장한 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2: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수행의 시작이며 일상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소원의 자리라 할 것입니다.

0: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승사와 동대사가 밝힌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연등 문화축제인 시민소통 문화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함께하길 발언했습니다. 지난 9일 봉행된 포항 시민소통 연등 문화제에는 연합회장 덕화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중림사주지 성웅스님, 연합회 소속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덕화스님은 포항의 연등축제가 8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 불빛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희망과 자비의 불빛으로 밝혀지길 기원했습니다. 연합회는 연등축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생필품과 먹거리 나눔,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모범 불자들을 표창하며 신심을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엄 등을 선두로 시내 일원에서 연등 행렬을 진행해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는 지난 10일 장안사 설법전 및 도량 일원에서 연합회장 도림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 및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도림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이 각자의 지혜를 깨우고 가정과 사회에 자비 광명이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년 전 산불 당시 사찰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열린 음악회에서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사부대중은 점등식 후 봉축탑 주위를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장군의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인류가 쌓아온 고전 지혜를 현대적 서사로 풀어내 마음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미산 스님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지혜 소설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진옥 스님이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를 복장에 봉안한 금용사 아미타불은 내충신탁 스님이 집전을 맡아 티베트 전통 의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법회에는 회주 진옥 스님, 주지 범일 스님, 파계사 수자 법천 스님, 정승호 신도 회장,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삼존불 점안을 봉축했습니다. 진옥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호법인 내충신탁 스님이 특별한 인연으로 금용사까지 와서 점안을 집전해 준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라며 불사에 수의 동참해 준 신심 깊은 신도들의 공덕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종정예하께서 우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갈등을 화합으로 꽃피우길 당부하신 만큼 부처님과 중생이 차별 없단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엔용 주견 무진신 변예 삼모

충성 금정총리 모모사총리 내중노소

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형 공덕으로 제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 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 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 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404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고월 복해 의왕양지 대원 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6: 네!
7: 대무릎도?
5: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5: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5: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5: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5: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6: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0: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경고 액란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조용하던 산사가 갑자기 부산스러워졌습니다.
1: 큰일 줄이시는데 걱정 많으시죠?
2: 아이고, 그래도 즐거운 일 있죠.
0: 영실 영원사에서 수행정진하던 보현월 보살님도 오랜만에 함께 하셨습니다.
3: 제발 5분만 멈춰주세요.
0: 기다리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보광 대종사에 49제 막제를 지내기 위해 해인사 스님들이 오신 것입니다.
4: 네. 여기 우리 저 교수님하고 같이 창건하신
1: 보현월
4: 회장님이십니다.
1: 건강하세요.
4: 평생을 여기.
0: 선덕사 50여 년의 역사 속에 해인사 큰 스님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 학균 스님이 정성스럽게 차를 올립니다. 해인사 보광 대종사의 상좌인 학균 스님. 보광 대종사의 49제 막제를 선덕사에서 지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5: 이후에 저 막제를 모신다고 해서 총님의 대차에서 막제를 지내는 게 좋은데 어찌 여기서 해야 하나 그랬지만 그 한라산 바로 밑에 흐리는 그 좋은 성지에 대자불사를 이렇게 잘 해놓고 49제 막제를 모시는 걸 보고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신심이 일어와서 불길 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창건조 보살님도 아들님도 직접 제를 참배하게 돼서 아주 저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6: 아이고 우리
1: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도량 불사를 잘 하시네요. 아주 큰 공덕을 지으셨네요.
7: 자, 앞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대공덕지가 되겠습니다.
1: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8: 다음 신도님들 뒤에 다 서세요.
1: 하나, 둘, 셋.
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도량. 한라산 그곳에 선덕사가

0: 있습니다. 1950m 남한 최고봉 한라산. 은하수를 능히 끌어당길 만큼 높다 하여 한라산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제주의 지붕이자 심장인 한라산의 옛 이름은 영주산. 제주 사람들의 정신을 감싸는 산으로 오래전 석가세존의 제자 16아라한 중 여섯 번째 제자인 발타라 존자가 수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발길 가는 곳곳 모든 곳이 신비롭지만 유독 성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영산과 흡사해 이름 붙여진 영실입니다. 제주 불교의 발원지라 불리는 존자암이 있었던 영실. 그 다음으로 제주 불교 역사에 있어 성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선덕사 위로 몇 발자국 옮기면 만날 수 있는 곳, 선돌입니다. 1870년대 쌍월과 응월 양대 화상이 수행했던 선돌은 예전부터 명당으로 꼽혔던 곳.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도 참선을 수행하는 선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까지 수행승들이 계곡변 토굴에서 정진했던 두타사 터이기도 한 이곳. 주춧돌과 석조물들이 과거 이곳이 두타사 터였음을 말없이 전해줍니다. 선덕사의 줄기가 되는 두타사. 그렇다면 수행 도량이었다는 두타사는 과연 어떤 사찰이었을까? 여름을 맞은 한라산 자락은 푸른빛으로 폭발합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찾은 곳은 쌍계암지. 조선시대 두타사가 있었던 곳으로 사찰 좌우가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 때문에 쌍계암이라 불렸습니다. 지난 2006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서귀포시 지정 향토기념물 유산 제4호로 지정됐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쌍계암지. 이곳이 과거 두타사였다는 것은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577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16일까지 제주 여정을 기록한 임제 백호의 남명 소승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두타사에 대한 첫 기록은 임제 남명 소승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77년에 임제가 아버지 임진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 임진은 이제 제주 목사였었습니다. 와서 이제 한라산을 탐방하게 되는데요. 등정이 끝난 후 남쪽으로 향해서 두타사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보면은 돈네코 코스의 남벽 코스를 택한 것으로 봅니다. 기록의 뒤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의현 현감이 술 두 병을 보내와서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정의현 지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미약산 약간 동쪽의 영천 그 탐방소 쪽으로 내려와서 조금 동쪽으로 향하면 바로 지금 여기 두타사와 쌍계암 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방사의 연역기를 보면은요, 1935년까지 있다가 이제 그 서귀포 시내 지금

0: 상방사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억과 구슬 속에 이곳이 두타사 혹은 쌍계암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라산 영실 서쪽의 존자암과 동쪽의 쌍계암 두타사, 그리고 정방사와 현재 선돌, 선덕사로 이어지는 제주 불사의 맥. 불사는 매서운 역경을 헤치며 단단해지는 법. 불심은 세월을 건너 건너 고난을 극복하며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마치 한라산 품에 안기듯 평안합니다. 1930년대 이후 끊어졌던 두타사의 불사를 이어 지난 1982년부터 중창된 선덕사. 단아하고 깨끗한 도량의 모습이 굳이 옛 역사를 알지 못해도 예사롭지 않은 사찰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랜 세월 버려졌던 폐사지였던 이곳. 무너져 내린 이곳을 일고 중창 불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땅을 다지고 중층 대웅전을 짓고 5층 석탑을 세우고 서귀포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중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덕사의 불사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허남춘 교수님. 선덕사의 모든 것이 더욱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0: 그 긴 과정 동안에 요사체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본당은, 그 대웅전은 중층 목조 건물로 아주 그 한국 전통 사찰의 건축 기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절을 지었던 점, 그 이외의 부속 건물들도 원래 한국 사찰의 원형미를 잘 갖추어서 복원을 해왔죠. 그리고 많은 탑과 또 많은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한 사찰이 간직할 수 있는 완벽한 사찰 구조를 가진 것 같은데, 제주말로 제라한 구조를 갖추어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그 주지스님의 원력에 의해 묘범연화경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 묘범연화경은 조선 성종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거의 보물급에 해당하는 그런 훌륭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건축물들은 제주 근대문화유산에도 등재될 정도로 많은 제주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역이 되었죠. 그러한 그 건축물과 뭐 불교적인 그 유물들뿐만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을 위한 많은 포교 활동을 벌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안과 안식을 주었던 오랜 기간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선덕사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트 타사 터였던 곳에 50여 년 전 중창불사가 시작된 선덕사. 선덕사의 중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운명이었습니다.

0: 태화산 계곡에 자리한 충청남도 공주의 마곡사. 절에 들어가는 길부터 수행이다라는 말이 붙여진 천년 고찰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후 여러 차례 중창되며 지금까지 이어진 유서 깊은 사찰. 2018년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성지 순례차 이곳을 찾은 보현월 보살님. 장거리 나들이가 버겁기도 하건만 마곡사 순례만큼은 빠질 수 없어 함께했습니다.
1: 제주도 한라산 영실 선돌 선덕사 신도 일동은 아무쪼록 모두 뜻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선덕사 불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서 굽어섞여 주십시오.
0: 보현월 보살님에게 있어 마곡사는 아주 특별한 곳.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자주 찾았던 마곡사. 마곡사는 부유했던 외가댁이 부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시주했던 사찰입니다. 그렇다면 보현월 보살님이 고향이 아닌 제주에서 선덕사를 중창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연법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서운 눈바람이 능선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깊은 겨울잠에 빠져 하얗게 얼어버린 한라산. 영실의 작은 산사 영원사도 꽁꽁 얼었습니다. 영실은 예로부터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하던 성스러운 땅. 선덕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 사찰이라면 500나한사라고 불리는 영원사는 머물며 수행 정진하는 사찰입니다. 말 없는 자연 그 자체가 법문. 1970년대 중반 사업이 위기를 겪게 되면서부터 이곳에서 마음을 닦았던 보현월 보살님.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한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속세의 번잡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숨을 낮추게 만드는 고요한 영원사. 학견 스님의 염불 외우는 소리만이 산사를 울립니다. 당하명 자경 하등 우나 봉지 들고 수보리 수설지경 병이 금강 반야바라미 이시명자 여당이 수이자 하수보리 불설. 연일 내린 눈 폭풍으로 산사가 파묻혔습니다.

0: 여와서 뵙게 됐으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 불발로 어려움을 겪으며 심적으로 흔들렸던 1978년 봄 어느 날. 당시 춘천에 거주하던 최용주 거사가 잠자던 중 봉이사 종각 앞에서 어느 스님과 함께 기도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불자가 아니었기에 더더욱 수상쩍었던 꿈.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봉의사를 찾아간 보현월 보살과 최용주 거사.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현몽했던 한 분의 스님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업의 성공이 절실했던 보현월 보살과 거사. 그간의 자초지종을 풀어내고 스님과 다음 날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만난 최용주 거사와 보현월 보살은 스님께 사업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줄 것을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그 간청을 무시할 수 없어 혼연하게 백일 기도를 시작한 스님. 하지만 안타깝게 백일 기도가 마무리돼도 끝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기도를 해도 안 됐어요. 되질 않아서 제주도에 그분들이 안 들어오실 수가 없는 입장이라 저한테 이것도 이제 인연이니까 같이 가서 끝까지 이 인연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승려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제주도 이제 한라산 영실 여기서 기도를 이제 계속 했죠.
1: 제주에 내려와서도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영실에 기대어 나한 기도를 시작한 보현월 보살님과 학균스님.

0: 기도의 내용은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의 원만한 정리. 하지만 절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어도 그 기도는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케이블카 사업은 무산되고 그 사업 대신 휴게소 사업을 시작한 부현월 보살님. 휴게소 사업은 크게 번창하게 됩니다.
1: 근데 시작은 그 사업 관계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금전적으로 여기에서 다른 부분으로 휴게소 사업으로 사업이 거의 성공하셨다시피 그렇게 하셨어요.
2: 그때 이제 여기서 장사를 내가 했어요. 참 잘 됐어요, 장사가. 하루에 김밥을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막 말았어, 그때. 그냥 장사해서 그냥 무조건 뒤밀고 육지에서 돈 갖다 뒤밀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밀감밭 1년에 3만 관씩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다 샀어요, 구입을 해서.
0: 불자가 아니었던 최용주 거사와 보현월 보살님. 그들이 불사를 버리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1: 처음에는 전혀 저도 그렇고 여기 이제 회장님 가족분들도 그렇고 불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살면서 여기가 불교 성지라는 걸 인식하게 됐고 또 선덕사라는 그 장소도

0: 아주 명성지에다가 또 명당 터고 절이 있어야 할 장소인데 그러한 그 도량에 맞는 절이 그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불사가 이루어지게 된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선덕사 창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바위처럼 큰 시련을 거듭하며 서귀포시 버포촌 밀감밭 태사지에 한라산 선돌 선덕사를 중창하기에 이릅니다.

비 내리는 여름. 보현월 보살님과 신도들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범일국사가 창건한 무량사는 몇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제1의 아미타 기도도량인 무량사.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은 사찰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니 바로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2층 전각으로 보물제 3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조 문화재인 5층 석탑, 석등 등이 자리하고 있어 천년 고찰의 면모를 느끼게 합니다. 이곳 무량사는 보현월 보살님에게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선덕사를 중창하기로 결심한 이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보현월 보살님. 꾸미지 않은 절제된 균형미가 돋보이는 5층 석탑. 2층 규모를 갖고 있지만 화려하지 않고 보면 볼수록 깊어 보이는 극락전의 모습은 유독 마음을 끕니다.

0: 무량사 극락존 불보살님 전금일 성지순례 제주도 한라산 영실 선돌 선덕사 신도일동 성지순례 축원 동참제자 등 각각 등부채 갈기 건강 발원 복덕 구족 일체 행난 소멸 만사 형통 만사 대길 선덕사 500나한사 불사 성취 소원 성취지 하론.
1: 충남의 무량사, 제주의 선덕사. 언뜻 보기엔 무관해 보이지만 남다른 인연의 곡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2: 여기 무량사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3: 무량사?
2: 네.
3: 대한항공 조 뭐지?
2: 조중은.
3: 조중은 씨가 여기 무량사 사진을 찍어서 그거 딱 냈어. 그거를 보고서
2: 선덕사를 구상을 하신 거군요.
3: 그럼.
2: 그런 또 인연이 있었구나.
3: 그날 그걸 보고서 이제 날짜 잡아갖고 여길 왔거든. 왔더니 아 여기 이제 그 탑 있잖아. 탑을 보관하는데 그 거기에서 금부처가 조그만 금부처가 7분이 나와서
2: 여기 탑에서?
3: 탑에서 그 나온 거를 그 이제 갖다가 금고에다가 넣고 저걸 이제 저 보충을 하려고 그거 보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둑씨들이
2: 가져갔어?
3: 아니 도둑씨들이 이제 그거 가스 그거야 뚫는 거 있잖아.
2: 네.
3: 그거를 그때는 비구니 스님이 여기 주지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던 날 그 전전날 그 도둑들이 와갖고 붙들어 매놓고

0: 손님들을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대로 내놓고 입을 틀어 막아놓고 그거를 그 가스에다가 뚫어서 그 정도를 잘라가지고 그 부처님을 붙여와서 그래서 아주 이분들이 그냥 아까 그 얘기하시는 거야. 벌벌 떨어서 이제 그랬다 하는데 그때 우리가 뭣도 모르고 왔거든. 그래서 아, 주지 스님을 찾아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서 오셨느냐?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여기 명의에 명의가 제주도로 넘어갔구나 그러더라고. 그 주지씨가.
1: 그런.
0: 그러니까 난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거든. 근데
1: 그 기운이 선덕사로 왔다 그 말씀이시죠?
0: 그러니. 근데 나중에 부부놈대로 붙들어갖고 그 부처를 찾았어. 난 몰랐는데 찾아서 거기 보고 들어갔대. 저 오는 거 봐라죠.
2: 아이고.
3: 이리 와봐. 이뻐 이뻐.
4: 아이고. 호박스, 호박스에
1: 기름은
4: 김밥하고 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5: 무량산은 선덕사 중창의 모델이 되어준 사찰. 무량사의 중충극락전을 보고 선덕사 또한 2층 대적광전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온갖 정성으로 선덕사 중창의 불사를 이어나간 보현월 보살님과 학균 스님. 오랜 시간 버려졌던 폐사지에 절을 세운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 가족 모두가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불사에 대한 진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 근데 어려웠습니다. 그때 불사기가 여기가 육지가 아니고 제주도죠. 운반하는 것도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또 주위에 있는 도와주시는 분들도 불사에 관한 어떤 이런 문제점에 절실하지가 않고 우리만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마다 모두 어려움을 당면하게 이제 됐어요.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내야 되겠다는 그 일심이 됐습니다. 이 가족분들과 제가.
0: 작품 하나 제주도에다 아주 난 그냥 여기다 다 투자한 거야. 그게 저렇게 선덕사가 그러더니 우리 이 아들이 고등학교 공부도 잘하고 잘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해갖고 조서 만든다는 게 다 포기되고 집안이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 내려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절에 있으니 엄마가 죽겠으니까 절을 안 돌볼 수가 있어. 효자잖아.
5: 5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선덕사는 놀라울 만한 규모의 부처님 도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명실상부 제주를 대표하는 사찰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최영범 원장의 불심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돕는 조력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선덕사의 모든 살림을 두루 살피며 참선도량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6: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지성인들에게 좀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게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뭐 불사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 한 해 두 해 정도만 좀 머무르다가 도와드리고 가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는 내가 시간을 늦춰도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번 시작을 하는데 발을 빼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를 돌아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했는데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그쪽이 아니었고

0: 쪽이 돌아왔어야 될 자리였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이 부처님에 대한 그 예경심이 다르게 생기더라고요.
1: 어머니를 도와 한 해 두 해만 하던 것이 어느새 평생 해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폐허의 땅을 일구고 일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과 깨달음의 터전, 기도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성소가 되기까지 벽을 넘고 또 넘어왔던 세월, 고통이 곧 도량,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며 불사를 이어왔습니다.
0: 사실 40년 불사가 되돌아보면은 어제일 같아요. 이게 날짜를 보니까 이게 40년이 됐지, 불사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졌었거든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 이 불사 끝나면 그 다음 불사, 저 이 불사 끝나가면서부터는 그 다음 불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되뇌어 보면은 과연 이게 한 세대에 어떤 개인이 이렇게 불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쉬지 않고 했어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는 그 경의감이 생기죠.
1: 조용했던 선덕사가 수많은 사람들로 들썩들썩입니다. 오늘은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색색이 연등을 밝히고 관불로 마음의 번뇌를 씻으며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2: 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견뎌냅니다. 고맙습니다.
1: 깨달음과 자비가 이 세상에 온 날. 보현월 보살님이 당부의 말씀을 남깁니다.
2: 부처님을 아주 일어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처님을 섬기면은 건강도 주시고 간에 대평도 주시고 여러분들 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시고 항상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소중한 우리 큰 부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해나갑시다.
1: 관불 행사에 이어 마련된 봉축 법회. 불자가 아니라도 이날만큼은 모두 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닦으면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 고통을 없애는 지혜, 남을 헤아리는 자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두 손을 모읍니다.
3: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이 뜻깊은 날에 여러 대중들이 모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저희가 불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이 가정과 이 이웃과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하여 좀 더 솔선수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불자로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겠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학균 스님의 발원문. 부디 스님의 발원문처럼 마음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법회가 끝나자 신도들과 안부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생을 바쳐 불사를 이루신 보현월 보살님은 신도들에게 있어 정신적 지주, 선덕사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4: 회장님 스님이 고생을

0: 엄청 했지 마시오. 우리 스님 얼굴에, 회장님 얼굴에 다 나타나는 고생은 이 불사를 다 이루지는 한 그만큼 금전도 필요했고 또 몸도 그만큼 힘도 필요했고 일도 많이 스님도 했고 예, 회장님 두 분이서 여하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린 구경하고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인데
1: 선덕사는 나의 전부입니다. 저의 전부. 난 다시 죽었다 때나도 여기를 떠올 겁니다. 난 절에서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갚을 길이 없는 거라. 그걸 갚을 길이 없어. 난 얘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또 난 여기 떠올 거.
2: 우리 보현월 회장님은 너무나 자신에게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옆에 있는 가족에게는 너무 어려운 분입니다. 힘들어요. 당신께서 수행하시는 모든 그 가치관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종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으로 모시기에는 어렵지만은 수행자로서는 더 없는 표상이죠.
3: 아름다운 도량 선덕사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빗장을 열고 많은 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해설사와 떠나는 사찰 여행은 물론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학 강의 등 전통 산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중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4: 젊은 축들이 이 사찰을 많이 찾는 것은 우리 한국 건축의 원형을 그대로 재건한 아름다운 사찰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경치와 아주 좋은 공기를 지니고 있어서 힐링하기 좋은 장소로서 우리 선덕사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흰 연꽃과 같은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의 45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인 묘법 연화경.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묘법 연화경은 선덕사의 자랑. 누구나 쉽게 법화경을 이해하며 삶의 진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5: 절에 오면 이렇게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3: 높은 곳,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 찾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이 되기 위해 더 깊게 고민하고 더 먼저 실천하는 선덕사.
5: 비로자나 부처님. 따라해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
6: 비로자나 부처님.
3: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곁에 있어주는 사찰이 되기 위해 오늘도 한라산 선돌 선덕사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선덕사 50여 년 불사는 고난의 나날이었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불사에 정진해왔습니다. 괴로움조차도 바르게 쓰면 수행의 도구가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보현월 보살님의 온 생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 그 부처님은 네가 진 빚은 네가 다 깎아내려라. 자기가 가지고 온 업을 부처님한테 미루지 마라. 100만 원 빚을 지고서 1,000원 갚고서 100만 원 갚았다고 그러는데 그 업이 어떻게 녹을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다 나 쳐다보고 계셔. 절대 이거는 믿어야 돼.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계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고 부리가 있어 먹이를 먹으며 발톱이 있어 가지에 앉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새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모습 그대로가 수행의 출발입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새처럼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하늘로 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버림에서 시작되지 않고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보고도 미워하지 않고 슬픔을 알아차리고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니라. 하엄경에서 부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중생의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안아줄 때 자비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죄와 악 사라져야 할 것인가요? 죄가 사라지면 이곳은 극락이 될까요? 악이 사라지면 우리는 부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없애려는 순간 그것은 그림자가 되어 따라옵니다.

번뇌는 즉 보리다. 번뇌는 즉 깨달음이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찰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죄를 없애기보다 그 속에서 자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믿고 천천히 가면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랍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가 가치를 탄생시키고 자기를 변신시켜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정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아, 우리 불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좋은 부처님 가르침을 나만 알아선 안 되겠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해서 모두 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을 좀 맺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도 이렇게 드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0: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가 네. 이제 보리심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0: 스님들은 이제 발심 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1: 네네.
0: 발심, 마음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 마음이 이제 발보리심이고, 발보리심이란 내가 해탈 열반을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으로 이끌겠다라는 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가득하죠.
1: 네. 자,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군포교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계룡대 홍제사에서 낙성 법회와 봄불식을 봉행했는데요. 오늘은 홍제사 불사의 숨은 주역을 한 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금강화 이미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금강왕 이미수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네.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그 대전에 불자님들을 모시고 33 간음성지 전국 33 간음성지 순례를 하고 다니는 인솔자 금강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미숙 불자님이 홍제사 화주보살님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스님, 화주라는 말이 정말 귀하고 좋은 말이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그 보살들, 대승 보살이 할 역할을 화주라 합니다. 이 화주라는 말은 이끌어서 변화시켜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서 불자로 만들다. 또두 번째는, 업장이 많고 공덕이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불자들을 공덕을 지을 기회로 안내해서 공덕을 짓게 하다. 또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고 안내하다. 이런 모습이 화주 역할입니다.
0: 될 화자를 쓰나 보네요, 스님.
1: 네,
0: 그렇죠?
1: 들화자.
0: 오,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부사님?
2: 몰랐어요.
0: 훌륭하십니다. 자, 홍제사 불사에 100명을 동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100일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아, 그 홍제사 절을 지을 때 그 장군 보살님 한 분이 제가 신원사의 총무 회장 소임을 볼때그 주지 스님, 중화 스님하고 한번 이 절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사에 현지답사를 갔어요. 근데 이
0: 대단하시네요.
2: 절을 가서 이제 어린이 법당을 먼저 제가
0: 둘러보시고.
2: 둘러보고 법당을 들어갔는데 법당에 하얀 석고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여기는 군부대라 아마 맑고 청정한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셨나
0: 의미가
2: 보다.
0: 있나 이제 생각하셨어요.
2: 공정함 가는 오세암에는 그 백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 여기는 하얀 석고부처님을 모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지 스님이 법당을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0: 만나셨군요.
2: 네, 홍제사 주지 원경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다가서시면서 보살님, 보살님이 우리 홍제사에 화주보살을 해주면 참 잘하시겠다고. 보살님,
0: 제대로
2: 우리가 내일,
0: 알아보셨어요.
2: 내일부터
0: 와.
2: 우리가 홍제사에서 금강경 백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보살님 저하고 같이 백일 기도 하면서 우리 절에 화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웃고 인사만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그 계룡산의 신원사라는 절에서 화주를 어려운 절인데 제가 그 절에서 화주를 잘 해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주는 여기에서 마지막이다 했는데 또이 스님이 나를 화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우리 아들 둘이 그 군대를 가가지고 정신교육을 잘 받고 나와서 가정을 저렇게 이끌어가고 살고 있으니 내가 군부대에 화주를 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0: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2: 네.
0: 싶어요.
2: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오면서 쿠팡에서 항계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8월 17일 날 홍제사 새벽 예불원인데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스님이 깜짝 놀래시고 엊그제 4일 전에 와서 화주를 해달라고 했던 보살님이
1: 말도 안
2: 들어왔으니
1: 하고
0: 바로
1: 왔는데.
2: 스님이 바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권선문을 제 앞에 놓고 관음성지 순례 다니는 책을 놓고 금강경 책을 놓고
0: 놓고.
2: 세 권을 놓고 제가 108배를 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부처님, 제가 이 홍제사 부처님 불사하는

0: 가정에 장애가 없도록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저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108배를 하고 금강경 스님 따라서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읽고 그렇게 하고 권선문을 딱 들고 이마에 들고 부처님한테 108배 절을 이제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금강경 회향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스님하고 이어져서 홍제사 절에 기도를 하러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지스님한테 스님, 저는 여기 홍제사 신도들한테 제가 화주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회향할 때까지, 부처님 본전불 회향할 때까지 제가 이 홍제사에서 머문 바 없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대목과 같이 저 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00일
0: 100일 딱
1: 기도하고
0: 했어요.
1: 딱 100일 동안?
0: 딱 100일 동안에서 100명 화주를 제가 했습니다. 100일 딱 되는 날 끝나더라고요.
2: 그 국문법당이라서 부처님도 되게 이제 크실 건데.
0: 아, 7m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어마어마하네.
0: 대불이에요, 대불.
1: 네, 이렇게 홍제사 스님들과 여기 계신 금강왕 임희숙 불자님, 그 밖에도 불사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궁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스님.
2: 그럼요. 이 궁포교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나 학생 젊은이들에게
1: 네.
2: 포교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1: 맞아요.
2: 워낙 바쁘거든요. 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군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법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군포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2: 우리 불교 불자님들이 이제 평균 연령대 계속 너무 좀 높아져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1: 네네.
2: 군포교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홍제사도 군포교의 아주 그 중요한 거점이
1: 그야말로
2: 됐죠.
1: 거점이
2: 특히 이제
1: 됐습니다.
2: 거기에 이제 상구사령부가 다 있다 보니까 군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분들이 한 분이 불교로 해서 전법이 되면 또 많은 그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특히 홍제사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 공덕을 우리 금강화보살님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평소 좀 자주 기도하러 다니시는 편이세요? 두 분이 같이?
0: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화주 불사하고 이럴 때는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제사에 이렇게 한 것은 작년 초파일 때 제가 그 초파일 날 연무대 훈련소에서 한 350명 정도 묵공양을 군인 가족들한테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날 3,500명이 왔더라고, 애들이요. 법당에. 그래서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3,500명에서 10명만 불교로 우리가 몰입을 해도
1: 인연을 맺어도
0: 인연 맺어도
1: 진짜
0: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포교는 이 군인 가족들한테 해야지만 잘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홍제사에서 내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왔지만 이 군인 애들한테 포교를 잘해서 우리 불교가 앞으로 번창하고 커다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연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홍제사에서 이렇게 화주 아닌 그릇도 안 되는데 스님
1: 아니요.
0: 화주하고 있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층 청년 불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2: 맞아요.
1: 때문에 분명히 바라시는 그 모습이 머지않아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홍제사 불사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덕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신원사, 공주 신원사에서 무려 12년간, 네,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다면서요. 12년이 걸렸으며, 스님, 가히 짐작은
2: 그렇죠.
1: 됩니다만, 예,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0: 아, 그 신원사에서는 일주문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저 혼자 화주를 다 받아가지고 해태상도 세웠고 또그 안에 포대화상을 모셔놓은 부처님 사리봉안을 쪼고

0: 없는 해놓으셨어요.
1: 예.
0: 그 포대화상의 석등도 제가 화주를 했고요.
1: 와.
0: 또 천수 관세음 보살님도 화주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에 그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손길 안 닿는 곳 없이 불자들이 요즘에 편안하게 신원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대종사 중하스님하고 저하고 그큰 스님이 많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를 따라서 스님의 말씀 듣고 화주도 했고 또
1: 예.
0: 제일 행복한 것은 등호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그 전기를 놓았는데 그때도 놓기가 어려웠는데요. 중하스님이 시키는 대로만 제가 해가지고 등호남에 전기도 놔서 요즘에 신도들이 편안하게 올라다니면서 전기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신혼사에도 마지막에 제가 회향하고 나오면서 버스 그 버스를 코로나 때 차가 없었어요.
1: 맞아요. 다
0: 시청에 차가 끊겨서
1: 끊겼잖아요.
0: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버스 대용 버스를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요즘에 노보살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는 홍제사에서 제가 이군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군인 가족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군인 병사들한테 잘 해가지고 포교를 잘해서 전법을 대대적으로 홍제사에 오셔서 해주면 우리 불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신행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1: 아유,
2: 그
1: 참 대단하신
2: 신원사에서 한
1: 분입니다.
2: 불사공덕으로 불보살님들이 홍제사에 불사할 사람은 금강화보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글로 안내해 주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2: 아마 홍제사에서 불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금강화보살님은 이제 불보살님들에게도 유명해졌고 또 우리 군승법사님들에게도 아마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예. 이 정도 원력이면 스님, 우리 불교와의 그 불법의 인연이 정말 깊으신
2: 아주
1: 분이
2: 아주
1: 아닐까.
2: 기쁘신 분이죠.
1: 예. 이 절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0: 제가 2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21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2: 그러게요.
1: 가족이 다 함께
0: 학교 졸업하고
1: 다닌 거네요.
0: 직장을 나와가지고 등산을 갔다가 그 대둔산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도천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2: 그러시구나.
0: 한 30년 정도 스님 그냥 옆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스님이 108살에 열반하시고 제가 이제 스님이 열반하신 뒤로 화엄사에서 답이식하고 그때 이제 중하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신혼사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1: 아니,
0: 화주도 하고
1: 아드님 없고 다니셨다면서요?
0: 애기 지금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 아가씨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령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보령에 2년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애기 얻고 한
1: 세상에.
0: 3살 3개월 정도 된 애기 얻고 제가 그 절을 다녔어요.
2: 불사는 특히 이제 그 태고사 얘기하셨잖아요. 도촌 큰스님께서 태고사 불사를 도촌 큰스님이 다 하신
0: 네,
2: 거거든요.
0: 그랬는데 그쪽에는 불사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스님만
2: 그것도
0: 옆으로
2: 인연이죠.
0: 다니면서. 네.
2: 아이고. 그 도촌 스님 시작으로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연 있는 분들이 큰 스님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0: 예, 원행 스님도 계시고요. 지금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원행 스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제복을 입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전에 오시면 항상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스님이 왔다 가시면 그날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스님한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열반하셔서 답이식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1: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삼십상 관음에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0: 그 이제 신혼사에 계시던 그 대종사 스님께서 중하 스님께서 아직은 내가 힘이 있는데.

주지 소임을 내려놓는 게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을 하셔서 33 간음성지 순례도 다니고 또 선빵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도 가면 좋겠다. 금강호보살님이 그거를 놓치

0: 중화 스님, 상자 스님이 12년도에 그 마곡사라는 절에
1: 네, 마법사.
0: 처음 대만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방에 계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선방을 그냥 다니면서
1: 공양 다니셨는데.
2: 대중공양
0: 그냥
2: 올리신
0: 그때는
2: 거예요.
0: 뭐 대중공양 과일, 양말, 스님들 옷, 스님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해드렸어요. 그래서 삼십상 가늠성지 순례를 만행화 보살님하고 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9월 달이 이제 3년.
1: 회향이에요.
0: 예. 그래서
1: 와.
0: 원래는 만당 스님이 불교사업단에 계실 때
1: 네.
0: 그쪽에서 회향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복이 없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홍제사 부처님 복장식 끝나면 우리 군포교도 생각을 하고 해서 여법하게 그 우리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신도들을 데리고 홍제사 군법당에서 삼십상 가늠성지
2: 해야겠다.
0: 회향을 군법사님들과 또 우리 그 모시고 다니는 법사님들 두분 모시고 여법하게 하려고 제가 구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 아유, 원합니다.
1: 아이고.
2: 불사면 불사. 그쵸. 스님들 뒷바라지 지극정성으로 하셨습니다. 거기다 기도와 순례까지 신신나게 다녔으니까 그동안 뭐 기도값이 뭐셀수 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0: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는 아들이 둘인데, 다 애들이 남매 나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아기를 안 날라고 하는데, 저희는 딸
2: 맞아요.
0: 하나,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2: 와.
0: 나가지고 행복한 그 가족이에요. 아직 아이들한테 포교는 제가 못했어요. 하나, 애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너희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는 부처님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니까 나는 부처님의 내 몸을 귀히 했노라.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살고 나는 부처님한테 귀하고 살다가 갈란다. 예.
2: 어머님의 그 뜻을 충분히, 예, 알고 계시고 아마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1: 그래요.
2: 생각하세요?
1: 이제 그 훈습이라 하거든요. 이제
2: 훈습.
1: 부모님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 젊은 이제 자녀들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본인들이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아이들이 본인 아이들이 뭐 20대가 된다든지 본인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관음기도 하시고 절에 가시더라. 그때 보니까 이런 경전을 읽더라. 이래가지고 본인들도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실한 불자가 되죠.
2: 금강화 불자님께서 이제 붓다회를 통해서 또 방송 포교불사도 좀 동참해 주시라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 움직이고 또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한 화주보살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2: 같습니다.
0: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사돈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여기 경기도에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래서 초파일 되면 며느리한테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등값을 내줬는데 그 사돈이 이제 같이 따르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리드를 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제사 그 본존불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사돈한테도 얘기해서 사돈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 사위로 맞이한 우리 아들,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 딸, 그렇게 우리가 인연이 됐으니까 좋은 복장 불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부처님한테 복장 불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돈이 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사가 불사면 불사, 공양이면 공양, 보시면 보시. 이런 게 인연이 됐을 때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그 가족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1: 아,
0: 생각해요.
1: 그럼요.
0: 그래서 우리 항상 BTN 방송국에서 BTN 방송은 우리는 꼭 학교를 가야지만

0: 학원비를 내야지만 수강료를 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BTN은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좋은 이야기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2: 예.
0: 또 좋은 도반도 만나고 또 우리 목정 스님 같이 이렇게 큰 스님 만나면 법문도 듣고
2: 맞습니다.
1: 아이고, 고맙죠.
0: 그래서 이 BTN에 보시아라는 저런 이렇게 그것이 뜨면은 항상 인연 달때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었는데 불우이웃돋기 성금을 받는다. 또 어떤 절이 불이 났으니 불우이웃돋기 성금을 한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요즘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먹어도 5천 원, 만 원이에요. 그런 돈 아끼지 말고 BTN 방송국에서 나오거든. 이돈 주머니에서 꺼내서 5천 원 BTN에 보시하시면 5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거를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이 닿으면
2: 네.
0: BTN 방송국에 이렇게 수강료 내고 공짜로 법문 들으려고 하지 말고,
1: 맞습니다.
0: 절에
2: 맞습니다.
0: 가서 천 원짜리 불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에도 이렇게 돈을 내주시면, 방송이 우리 불교가 잘, 활성화도 잘될 것이고, 또 군포교에 애들한테 간식도 맛있는 것도 줄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연 닿으면 BTN 방송국에 인연 맺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 부터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예,
1: 그러게요.
2: 185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 인연 맺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금강어 보살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자, 어떨 때 특히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0: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기는 한데요.
2: 네.
0: 젊었을 때는 법복을 입고 법복 바지를 입고 나가면 부끄럽고 제가 그릇도 안 되는데 이런 스님들 옷을 흉내내고 다니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죄스럽게 생각했거든요.
2: 네.
0: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저는 부처님한테 귀의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서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짐승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그러나 이 승복을 입고 어디든지 가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의 어두운 길에서도 등불을 밝혀주고, 뒤에도 부처님이 굽어 살펴 주셔서 좋은 일이 있다 생각하고, 33 간음성지, 우리 33 간음성지 순례단들이 이 프로그램을
2: 네.
0: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아낌없이 BTN 방송국에 우리 전화 한 통화로 인연 맺어 주시고, 또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33 간음성지 순례를 가는데요.
2: 예.
0: 우리 오래된 의성의 고운사가 불이
1: 예,
0: 나서
1: 맞아요.
0: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불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의성 고운사 절에 또 BTN 방송국에 군포교에 많은 도움이 돼주는 불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살님 발언이 그동안에 지은 공덕, 기도, 또 불보살님의 가피
2: 네.
1: 다 원만하게 다 성취하실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2: 아, 무엇보다 내가 법복을 입고 이 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자부심.
1: 맞아요.
2: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느껴보고 있을 수 있도록 예,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님,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33 가늠에 쭉 이어가셔야 되고, 또 9월에 또 회향식도 있으시고요.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서 그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고생하셨는데 건강하십시오. 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님,
1: 네.
0: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가 또 실천해 하고 또 공덕 쌓을 일들 많이 짚어주고 가셨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어떠셨어요?
1: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불교가 몇 면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저런 분들의 원력이 한국 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럼요.
1: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저런 불자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들도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앞서 이제 커피 한 잔도 이제 5천 원만 원이다. 그걸 생각하면, 예, 법보시 할수 있는 그 공덕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부탁의 가족이 되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185에 0108번 바로 공덕을 짓는 번호입니다.
0: 예.
1: 또 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번호이고요.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겠죠.
0: 네.
1: 가족들, 도반들, 이웃들.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부따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예.
1: 직접 가입도 해주시고 아울러 권선의 공덕도 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아, 스님, 이제 불심이 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참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이생에 올때 부귀 영화의 조건을 갖춘 금수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있지, 다음 생에서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 집안에 환생한다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언젠가는 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갈수 있는 토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복입니다.
0: 해탈 열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이
1: 그럼요.
0: 될 수도 있을 것
1: 맞습니다.
0: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초대 손님이 바로 온 가족이 정말 불심이 대단하신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유학을 하셨고요. 돌아와서 우리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영수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유영수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 신도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정말 신실한 불자 집안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동생분이시를 먼저 우리 비태인과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부타와에서 진행하는 절로 갈까.
2: 네, 맞습니다.
0: 예, 동생분이 참여하셨고 네. 언니도 한번 방송 출연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이제 훌륭한 도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라.
1: 맞아요.
0: 예, 여러분이 네. 주인공인 이 시간 동생의 추천을 이렇게 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흔쾌히 좀 나가겠다 마음이 내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2: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상황이었고요.
0: 네.
2: 그리고 저희 집에서조차도 제 동생이 절로 갈까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0: 비밀로 나오셨어요?
2: 네, 혼자 조용히 중요한 일정이 1박 2일 동안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0: 원래는 보통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죠. 자녀분을 추천해서 보통 다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는데 네. 본인이 동생분은 직접 신청을 네. 하셨고
2: 제 동생이 셀프로 본인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0: 이야, 네. 적극적이다. 네. 좋다.
2: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항상 제 동생이 굉장히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래서
0: 그만큼 이제 네. 불심이 있는 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2: 네, 그러면. 맞아요. 맞습니다.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중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고 동생분이
2: 네, 맞아요.
0: 어쨌든
2: 맞습니다.
0: 그 인연을 잘 이어서 모쪼록 스님 마지막 결과까지 좋을 수 있도록

0: 일단 저희가 좀 비밀로 해드리면 어떨까? 예,
1: 아,
0: 응원을
1: 좋네요.
0: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이제 우리 언니분 유영수 물자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시고 또 통역도 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재능은 섞이면 안 되죠. 예,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도 직접 소개해 주세요.
2: 일단 저는 사실 이제 금강대학교 1기 중어통역학과 졸업을 이제 하였고, 그리고 바로 이제 2007년도 7월 달에 제가 중국 베이징으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베이징 어원대학교 이제 대외한어과 석사 과정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수학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그 바운더리가 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넓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때 너무 이제 감사한 인연들이 이제 어원대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한국인 이제 박사 과정 중에 계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노지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빨리 대학원 자체를 옮기는 게 어떻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이징 대학교 이제 고등교육학과로 제가 석사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교육학과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전공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학과는 좀 다릅니다.
0: 어떻게 다르는가요?
2: 예를 들어서 좀 가장 넓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을 선진국의 모형을 얼만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과목에 가장 좀 필드에 꽂혔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제 돌아가는 교육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구축 모형이나 패러다임이나 사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북유럽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인사국과 관련, 내지는 이제 모든 나라에 이제 다 이제 분포되어 있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교육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0: 오, 굉장히 크게 다루네요,
1: 그렇죠.
0: 정말.
1: 폭넓게.
0: 그게 만족이 잘 되시던가요, 공부가?
2: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석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어갔는데, 박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레이더망이 열려서 제가 박사 과정은 수료까지만
0: 수료까지만
2: 했습니다.
0: 하고 졸업은 아직 안 하셨고.
2: 졸업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0: 그렇죠.
2: 네,
0: 아니, 그렇게
2: 왜냐면
0: 많은 것을 또
2: 기한이지만.
0: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2: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0: 정말요?
1: 그런데 어떻게?
0: 어떤 인연으로 다시?
2: 두분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엄청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정말 그 화생방 마스크라고 하나요? 거의 그걸 써야 하나라는 정도로 마스크로도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0: 현재는 더 심했군요,
2: 네.
0: 확실히.
2: 그래서 아예 이 치수가 뜨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그
0: 아,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2: 네, 더 이상 살수 없다. 네,
0: 잘
2: 그래서.
0: 오셨습니다.
2: 아, 그런가요?
0: 예.
2: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0: 아이들 가르치는 건
2: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또 다른 분야인데.
2: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조금 더 쉽게 중국어나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임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좀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영어학원은 조금 제가 좀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만.
0: 그럼 영어도 가르치시고 중국어도 가르치시고 하신 거예요?
1: 다재다능하시네요. 그 구인사에서 일을 도움 주셨다고.
2: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템플스테이를 만약에 구인사에서 진행을 하면 네.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네. 조금 통번역 지원이 있다라고 오. 말씀하시면 이제 영어나 제가 이제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건 이제 단기성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길었습니다, 사실. 작년 원래는 연초부터 사실은 제가 구인사에서 가장 일찍 19, 20살 때부터 알고 지내시던 이제 비구니스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이제 박물관 담당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원래 부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랑 알고 지낸 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삼보당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대 남대충 대조사 이제 네, 100주년 또 기념 프로젝트가 또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니라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이제 그분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실 당시에 저는 사실 한국을 좀 떠날까?
0: 이제 좀 떠나볼까? 다시 떠나보자. 다시 또,
2: 그래서 싱가포르 SNU 이제 박사 과정 이미 교수님 프로필을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전공도 막 찾고 있었고 근데 그런 차에 전화가 갑자기 오셔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가 아니라 너 혹시 해외 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시죠? 저 비행기 태워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작년 봄이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사를 올 수 있으면 뭐 가보자가 돼서 본격적으로는 네, 여름 때부터
0: 여름부터 네.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2: 올해 1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0: 여름부터 한 6개월 이상을 구인사에서 스님께서 붙잡아 두셨어요.
2: 저도 원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대 저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린데 이대 부처님 이제 관련된 자료 일단은 다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네. 그 다음에 또 그곳에 계시는 이제 박물관 화계사님들, 그 다음 이제 실장님들, 네.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전시회가 굉장히 너무 잘 이제 끝났습니다. 야, 아직도 이제 전시 중에서
1: 우리가 지금, 교육 네. 받잖아요.
2: 네.
1: 교육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을 해서 네네.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이제 현대인들은 직장인 취업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는 거거든요.
2: 네.
1: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죠.
2: 네.
1: 우리의 삶이 늙고 병들어 죽음이 오면 어떤 것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조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가장 완성된 그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 우리가 이제 배움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공부를 했고 다양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성취한다 해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될 거예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당장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조건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귀화하신 분들 보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경험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더 나은 지혜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공부들을 그때는 그 길을 하다가 이거는 아니야라고 보였는데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게 돼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보살님도 유영수 보살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0: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2: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왜냐면 받은 가피가 저희가 좀 많이 커서 네.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었는데, 왜냐하면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이제 천태종 구인사 비구스님께서 이제 박물관 이제 가장 정문으로 정말 날짜 시간 다 정해서 정말 그대로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받아서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그 비구스님께서 또 직접 스승님이 또 이제 이대 부처님이셨고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흰 장갑 끼고 이제 마치 이제 부처님을 맞이한 어떤 예우를 예. 네,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사가 이제 앞뒤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의 중앙에 전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제라도 약간 자부심도 크게 느꼈던 네, 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1: 아, 좋은 경험하셨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네.
0: 자, 온 가족이 이제 신심 깊은 천태 불자, 천태종 네. 신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2: 너무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이건 저희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에서 늘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일화를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어떻게 구인사를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시던 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예, 예. 네, 일단은 그건 지금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어떤 네,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으셔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께서 네, 일단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으시고 네, 조계종 불심이 특히 깊으셨고요. 굉장히 깊으셔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늘 평생 네, 절에 늘 의지하셨었고 예, 예. 친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한 60년대 때 저희 아버지 근데 그럴수록 더 네, 굉장히 불심이 크셨고, 제가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네네네. 그런데 제 기억 속에도 그렇고 저희 집의 앨범에도 늘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네. 천수경
1: 네, 맞아요.
2: 맞나요, 스님? 전 네.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네. 그 아무런 반주 없이 네. 정말 그 어떤 비구스님의 목소리가 네. 저는 두 살 때부터 들었던 그게 기억이 있어요.
0: 진짜.
2: 네, 세 살, 네 살 때 내내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새소리 잠깐 나는 거.
1: 네, 예, 맞아요.
2: 맞아요? 네. 이건 정말 그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아니면 모를 텐데 그게 저희 할머니께서 유일하게 즐겨하시는 음악이셨어요.
1: 사실 비텐 불교 TV가 나오기 전에는 네. 우리 노사님들이 네. 그 테이프 하나 구해서
0: 카세트 테이프.
1: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녁까지 네. 들으시는 게 네. 네, 일상이었어요.
2: 네.
1: 근데 요즘에 비텐 TV가 나오니까 불교 TV를 시작부터 들어서 네. 저녁 마칠 때까지 네.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일상이
2: 네.
1: 됐어요.
2: 네, 그 색깔도 기억이 납니다.
1: 네.
2: 천수경에서 약간 연노라색
1: 네.
2: 맞나요? 다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장난감이었던 것 같아요. 늘 다섯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그 이제는 좀 궁금해요. 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0: 할머니께서.
1: 이제 천수경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면,
2: 네.
1: 특히 이제 우리 노사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천수경,
0: 네.
1: 그 다음에 뭐 이제 금강경,
0: 네. 금강경,
1: 가끔은 지장경,
2: 네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움을
0: 네. 네,
1: 해소하죠.
0: 그렇죠.
1: 노래를 듣는 것처럼
2: 네.
1: 노래를 듣는 거는 잠시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2: 네.
1: 그런데 경을 계속 들으면
2: 네.
1: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저 이상한 소리를 왜 듣지? 그런 생각하는데 네.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그 듣는 만큼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스스로 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혹은 나는 이걸 이겨낼 거야. 나는 내 삶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걸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2: 네.
1: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정화가 돼요.
3: 네.
1: 힐링이 되는 거죠.
3: 네.
1: 그래서 그 우리 불자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듣는 거예요.
3: 네.
1: 그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독서 백편 의자인이라고.
3: 네.
1: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3: 네.
1: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네. 막 가슴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3: 아.
1: 그래서 듣습니다.
2: 아. 사실 정말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는 교육열이 워낙 높으셔서
0: 네네.
2: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쭉 시켜 주셨었거든요.
0: 그 당시에.
2: 네. 네. 그런데 이제 재단이 다 교회의 재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움이 일단 꼭 필요하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제 교회의 재단의 학교를 나오셨어요.
0: 네네.
2: 중대부고 나오셨거든요.
1: 특이하네요.
2: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늘 교회가 불편했다라고.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이나 이런 어떤 찬송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기억을 하시지만은
1: 네.
2: 그냥 그건 글자일 뿐이고
0: 마음으로 네. 와닿고 스며들진 네. 않더라 네. 이런 말씀이신
2: 네.
0: 거죠.
2: 실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 어떤 불교의 인연이 아버지에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고모 할머니, 네 고모 할머니께서 이제 서울 천태종 명락사의 가장 첫 번째 네.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명락사가 이제 봉천역에 있지만
0: 네네.
2: 그때는 이제 남부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 하나 빌려서 이제 서울대 입구에 있었고 이제 60만 원 정도를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일단은 세우는데 동참하셨다고 네, 그래서 명락사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 큰 시주자시네요.
2: 예.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론 할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경해서 고모 할머님을 이제 찾아뵙고 실제 고모 할머니께서 당시에 이제 구인사를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이제 다니시게 되셨다. 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세요.
1: 네. 온 집안이 다 불심이 아주 깊으시네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가.
2: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인사 다니신 거예요?
2: 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미 구인사 신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일화가 조금 더 특이하긴 합니다.
1: 네. 네,
2: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천리교를 원래 믿는
1: 예, 천리교였어요.
2: 집안이셨어요. 네. 알고 계실까요,
1: 네.
2: 스님? 네, 저는 잘 몰랐는데
1: 네.
2: 근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시면서 서울에도 이제 신길동에 천리교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보살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이제 계속 다니시다가
0: 네네.
2: 좀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랑 28일 만에 결혼하셨거든요.
0: 어떻게 28일 만에 결혼을 해요?
1: 그야말로 딱 보자마자 와, 이렇게.
0: 초고속.
2: 네. 네.
0: 와.
2: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건 두 분이 처음 보셨을 때
0: 네.
2: 그러니까 처음 만나신 날도 28일이었고요. 28일 만에 결혼하셨고 참고로 제가 생일이 28일입니다.
0: 어머나.
2: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아닌데도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혼도 안 내시고. 근데 두 분이 만나셨을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나는 천리교를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대요.
1: 네.
2: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0: 네.
2: 아버지께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0: 아, 그런 네. 대답을 네. 그냥 빨리 네. 결혼하고 싶으신 거지.
2: 근데 더 신기한 거는
0: 네.
2: 아버지께서 그 결혼하시던 해에
0: 네.
2: 이제 짝이 아무도 없으실 때예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결혼할 거야 라고
0: 스스로
2: 달력에 정해놓으시고
0: 어머나
1: 아버님께서
2: 하셨어요 사실은
1: 비범하셨네요
2: 아 그런가요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2: 네.
1: 첫눈에 반한다 하잖아요
2: 네.
1: 첫눈에 딱 보기만 해도
2: 네.
1: 아 저 사람이 나 평생의 나의 반려자구나 느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선을 네. 보고 여러 번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네. 곧 만남을 오래 지속해서 선택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만큼 인연이 이렇게 아주 야. 깊은 인연은 덜한 거죠. 아주 깊은 인연은 네. 보면 바로 알죠. 느낌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느끼시고
0: 느낌이 딱 오신 거죠.
1: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2: 아, 네,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해 연초부터 아무도 짝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이미 서른이 넘으셨어요. 사실.
1: 아 그럼 늦게 결혼하신 거예요.
0: 당신은 만혼이셨네요.
2: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그 열일하시던 그때 이제 총각 시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를 한 번도 안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70년대 때 그 사진을 보는데 아 진짜 몸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0: 그 천태종 연등행렬 정말 유명하잖아요.
2: 네, 네, 네, 네. 오, 막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아빠가 돼 있는데 아버지는 네. 근데 그 해에는 나는 몇 월 며칠을 결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0: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천태불자가 되신 거죠?
2: 네, 어머니께서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바로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들어섰는데 문제는 그 이제 천리교도 어쨌든 종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제 천리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보살님 그께서 자꾸 저희 어머니께 이제 찾으러 오시기도 하시고
1: 거기도 되게 우리 대순 진리회라는 거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2: 네.
1: 좀 비슷해요. 우리 내용도 그렇고
2: 그래요. 네.
1: 포교 방법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유사한 편이에요.
2: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0: 적극적이죠.
1: 네, 엄청 적극적이에요.
2: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맹장 수술하셔야 되고 근데 동시에 어머니께서 배도 아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두 개여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세요. 군사 가자 뭐 불교 믿자 이렇게 한 번도 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주말에 따라 나셨다고
0: 스스로
1: 신명하셨네요.
2: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배 올리면은 나아진다. 이제 노보살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입덧이랑 이제 복통이 사라지셨다고. 네, 그때 이제 그 즈음에 꿈을 꾸셨는데.
0: 그러면 그때 보살님을 혹시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계셨어요?
2: 네, 맞아요. 저요.
0: 아, 복통이네요.
1: 복통이네요.
2: 아, 그런가요?
0: 네, 복통이시네요.
1: 태아 때부터 어머니 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2: 그랬나 봐요, 제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를 임신하시는 와중에 만삭이셨을 때 꿈에 어머니께서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천리교는 검은색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2: 알고 계시나요, 스님?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섭던데 막 뛰어다니시는데 뒤에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잡혀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천리교 교주가 얘기를 하니 위에서 놔줘라. 놔줘야 한다. 이제는 놔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위에 올려다 보셨더니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다.
0: 네. 그 영험한 불신 깊은 가족의
1: 역시 다르네요.
0: 이야기 역시 다릅니다. 그 자주 가시는 구인사 예, 자료 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몇 년도 10월 1일인가요?
2: 저게 아마 좀 됐어요. 한 2020년 코로나 한 지나서.
0: 막 지나서?
2: 네, 였을 거예요. 보정을 하나도 안 했고, 실제 구인사에서 이제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0: 네네.
2: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
0: 네, 아침 네. 풍경인가요?
2: 네, 맞아요.
0: 이른 아침
2: 그리고
0: 같아요.
2: 지금 광명당, 네, 광명전 같이 있는 곳. 네, 우연찮게도 사람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0: 거의 무슨 홍보 영상 같아요.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1: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2: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를 좀 위로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2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오래되셨죠? 근데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사에서 이제 생전 예수제 이제 수륙 영산대제 할 때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올려드리면서 제가 좀 네, 좋은 곳 가시라고

0: 네, 발언을 드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1: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니까
0: 네.
1: 이것 또한 굉장한 큰 추억이
0: 네,
1: 되네요.
0: 맞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소개도 해주시고
2: 그러게요.
1: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영수 물자님께서 또 톰톰이 무슨 글을 쓰신다고요.
0: 아, 끄적거리는 정도인 것
1: 재능이
2: 같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0: 그냥 끄적거립니다. 네. 제가 이제 대조사전에서 이제 가부좌를 좀 틀고 앉으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안 아프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그 나무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늘 약간 속으로 좀 욕심이지만 바래보자면 좀나 혼자 좀 조용히 대조사전 안에 좀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쓴데 네. 네,
2: 작품 하나
0: 끄적거리는.
2: 들려주시죠.
1: 그렇죠.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2: 작품이요? 네.
1: 예.
0: 아, 대조사전 그 품속에 앉아 시원한 피톤치드 향 머금은 순수나무 나를 둘러싸고 늘 그리운 황금빛의 품속에서 내 때묵은 육신과 영혼이 서로 부비며 터져 나오는 그 나지막함. 실로 꿈만 같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으면 현생 속의 모든 나는 이미 버리고 없느니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무인 것을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광명전 오르는 길목에서 진한 향내음이 스치듯 문득 떠올라 올려보면 정갈하게 올린 검은 머리 아래 드리운 하얀 얼굴 속 옹골매친 두 눈빛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불안한 중생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칼에 베일 듯 날카로운 얇은 그 회색 바람은 차라리 눈물겹다.
1: 와. 오늘 그럼 전문 작가가 썼다고 해도
0: 아니에요.
2: 근데 출가를 안 하는 게 신기하네.
0: 그 말씀 많이 사실
1: 오.
0: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왜 출가를 안 하는지 또 많이 아직도 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1: 깨달음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스님도 느끼신 거죠.
2: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더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세속에서의 자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1: 부모님께서 이제 BTN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0: 네네.
1: 평소
0: 너무너무
1: 어떤
0: 애청자세요.
1: 프로그램들 그렇게
0: 일단
1: 좋아하시던가요?
0: 드라마 붓다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특히 주말에는 늘 BTN을
1: 채널
0: 틀어놓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훨씬 더 처음에 열린 마음이셨어요. 꼭 천태종 절 아니어도 조계종 절이면은 어디 어디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뭐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근처 뭐 강원도, 그러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 이런 쪽 이제 절 암자 오래된 곳늘 데리고 다니셨고. 네, 기억은 다 못, 뭐 속리산 법주사부터 해서 뭐, 예.
1: 셀수 없죠.
0: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 조계종도 이제 되게 뭔가 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여행 다니시고요.
1: 아, 우리 유영수 불자님께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스님께서 직접 드려주시죠.
2: 그럴까요? 어떨 때 불자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딱두 가지인 것
1: 두
0: 같습니다.
1: 가지.
0: 네. 첫 번째는 어느 중생에게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다 조상은 있을 것이고 그 조상의 귀함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애정은. 그런데 그 조상의 어떤 귀히 여김과 그 애정을 정말 가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계속 평생을 보듬어 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몸소 많이 느꼈고 늘 가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수행을 또 같이 할수 있다라는.

0: 그래서 올바른 길로 조금 더 혼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 네, 저는 그렇게 두
1: 레벨업.
0: 가지를 생각합니다. 네.
2: 그 불교의 모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근본 의미들을 그런 방편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앞으로 또 어떤 꿈, 발언 갖고 계세요?
0: 제 계획은 사실 아마 내년 3월까지도 만약에 짝이 없다면 저는 한국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1: 계속 또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0: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외국이 있어서 아마 그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또 이민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0: 네, 지금 주변에 이제 천태종 가까운 스님들은 말리고
1: 아니,
0: 계시고요. 네.
1: 동생분과 같이 또 청년회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0: 아, 네. 관무사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힘을 많이 보태려고는 합니다. 네.
1: 아, 그럼 과연 비행기를 타느냐, 네, 관무사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두 가지의 기로에서, 과연 이 다음 또 만나 뵐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저희가 정말 기대해 보고요.
0: 저도
1: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네, 바른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쵸, 스님?
2: 제가 이제 권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삶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때 항상 내게도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도움이라는 게내 삶에 도움이고, 내 삶에 도움이라는 게더 나은 행복을 얻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는 경제적 조건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타 내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선택하는 게더 지혜롭다 생각하거든요. 바른 선택이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잖아요. 윤회 과정 중에서의 가장 올바른 선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한 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
2: 우리 이 기회를
0: 맞습니다.
2: 얻기 위해서 오래도록 과거 생에 노력했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머지않아, 그리고 오래지 않아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성향이 그런 세속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을 할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1순위로 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들을 2순위, 3순위를 충족해가는 방향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되게 조언이 많이 되실 것 같죠?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나와주셨으니까요.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인사 나눌게요.
0: 제가 제 동생의 추천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받아서 처음으로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번더 나의 혼을 올려주기 위한 부처님의 사랑,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쉬어가시되 멈추지는 마시고, 신심 있는 생활 모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0: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 응원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권선의 공덕을 오랫동안 쌓아오셨고, 또 계룡대 홍제사 부처님 조성에 큰 역할을 하신 금강화 이미숙 불자님, 또온 가족이 깊은 신심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신행생활을 해오고 계신 우리 불교계 인재, 유영수 불자님, 이렇게 두분 만나봤습니다. 아, 내 자신의 그 레벨업, 예, 혼의 레벨업을 위해 꼭 불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스님.
2: 그러게요.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앞에 금강화보살님이나 유영수 불자님 이런 두 분들을 뵈면 신심과 원력, 그리고 또 실천하는데 또
1: 맞아요.
2: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를 이끌어가고 지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2: 또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좀 더 향기롭게 만들고 정화시켜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도반분들,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담아서 저희가 방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108번, 185010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번호가 바로 또 법보시를 하는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보따에도 가입하셔서 방송 포기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1: 네, 1850108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심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과 우리의 이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 불자님들 더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함께 우리 부처님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봄 햇살처럼 포근하게 또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신에 가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한방울에 그래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0: 스님.
1: 네.
0: 아니 스님 모자가.
1: 네.
0: 저희 작년 12월에 왔는데 그때는 무슨 모자 쓰고 오셨어요? 털 모자.
2: 털 모자. 예.
0: 근데 오늘 쓰고 오신 모자는?
2: 예, 풀 모자.
0: 풀 모자.
2: 네. 아, 드셔 보실래요?
0: 너무 예쁩니다. 예. 안 들어. 안 들어.
1: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0: 아, 스님은
1: 네.
0: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세요.
1: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생전 처음.
0: 아니 그리고
1: 듣는
0: 스님을
1: 말인데.
0: 스님을 보면 네. 엄청 귀여우신데 거기에 플러스 모자까지 쓰시니까 더 귀여우세요.
1: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한턱 내야 될 것 같아요.

0: 스님도 네. 스님을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시죠?
1: 네. 아, 예. 저희는 저희 연사 스님이신데 아마 이분께서는 첫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0: 아, 선재 스님.
1: 예,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죠.
0: 아, 젊으세요?
1: 예.
0: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1: 와, 사찰이 너무 예쁜데요?
0: 그러니까요. 예. 되게 작고
1: 예, 아담하고
0: 아담하고
1: 스님 저기 채마밭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리로 가시죠.
0: 저분이 스님인가요?
1: 스님!

0: 안녕하세요.
1: 스님.
2: 네.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스님. 오랜만이에요. 네. 스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오늘 셰프님이랑 스님께 해드릴 네. 식재료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도와주실래요?
1: 예, 네. 이거 열무. 네네. 열무랑 열한 배추예요, 스님?
3: 네, 열무랑 단배추예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물김치 담궈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0: 아, 스님 텃밭이 네. 아담한데 엄청 풍성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텃밭에서 기르고 캐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3: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네. 이제 출가하고 나서 텃밭을 기르는 그게 참 로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작은 텃밭이 생기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진짜 좋네요.
3: 계절 맞춰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고추, 상추, 네 이런 거 가지 이런 거를 심게 되죠.
4: 아, 스님이 드실 거, 신근님이 드실 거.
3: 네네 같이.

0: 저기 장독대도 있는데 혹시 장도 혹시 담그시나요?
1: 네,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두 단지에 두 말 정도 담아봤어요. 여기 고로쇠 간장인데요. 이렇게
2: 와 간장 다 잘 익어가네요. 네. 와
1: 올해 제가 당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아, 여기는 고로쇠, 저기는 주경 간장.
0: 주경도
2: 주경 간장. 네. 언제 가르세요?
1: 하나는 한 90일쯤에 뜨고 하나는 1년을 묵혔다가 뜨기도 하거든요.
2: 이거 맛보러 오고 싶어요.
1: 스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저 복숭아가 이걸 무렵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7월이나 8월에 와야죠.
1: 네.
0: 간단하게 저기 한번 사찰 한번 소개해 주시면.
1: 아, 네네. 저희 요 함창 관음사는 1919년도에 함창 포교당으로 이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내에 있다가 76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이쪽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관음사로.
0: 와, 스님 저 1976년생이에요.
2: 와,
0: 그러네. 네, 와.
2: 자기 사찰로.
0: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이게 좀 저희 그 대웅전에는 법당에는 그 아미타 회상도가 경북 유형유산으로 돼 있어요.
2: 아, 그러네. 여기가 사찰 중에 굉장히 유래가 있는 사찰이네요.
1: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불자님들이.

0: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기운이 에너지가 너무 예뻐요.
0: 고맙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너무
1: 오늘 음식 네. 잘 만드실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냥 올 순 없잖아요. 제가 공양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1: 스님을 위해서.
0: 아, 그래요?
2: 저도 공양 드리고 스님한테 사찰 음식도
1: 전 저기요. 네.
2: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0: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0: 오늘은 경윤 스님을 위하여 또 공양을 올릴 음식을
1: 맞습니다.
0: 만들어야 되는데
1: 오늘 공양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공양을 드리기 전에 네. 목이 좀 출출하지?
0: 예. 근데 이게 있어요.
1: 자, 이거 스님 거. 아이고. 자, 여기.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재료 본연의 콩의
0: 본연의 맛. 사찰 음식 같아요.
1: 아, 사찰 음식 같아요?
0: 네. 네.
1: 자, 오늘 공양 음식은
0: 네.
1: 또 프랑스 요리를 또 준비를 해왔고 같습니다.
0: 아, 예.
1: 하지만 아니, 살짝 변형을 했죠.
0: 아니, 제가 보니까 폼 맞나? 폼이 안 나?
1: 폼 안 나. 네. 뽐무 안 나.
0: 뽐무 안 나.
1: 네. 아. 원래 프랑스어로 감자가 뽐무 드 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이제 떼흐가 땅인데 네. 그건 빼고 앞에 뽐무. 뽐무 안 나라는 감자 요리를 그러니까 감자 파이죠.
0: 네.
1: 그걸 약간 사찰식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감자.
0: 네.
1: 감자는 한 1k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감자를 필러로 까서
0: 네.
1: 이렇게 갈변되지 않게 소금물에 좀 담가놨습니다.
0: 네.
1: 요거를 채칼에.
0: 네.
1: 감자랑 네.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네. 만든 음식입니다.
0: 그럼 자. 이 슬라이스 한 것을 튀기지 않고 오븐도 사용 안 하고?
1: 맞습니다.
0: 네. 네.
1: 한번 슬라이스 한 거를 물로 한번 전분기를 날려주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0: 네.
1: 감자 전분을
0: 네.
1: 뿌려주세요. 이게 이제 감자가 서로서로 네.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잘 굳게 하기 위해서
0: 통감자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1: 통감자로 해도 되는데 이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이렇게 파이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겹이 있어서 식감이 좀 독특해요. 그냥 통으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게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 형태죠.
0: 예,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1: 네. 그리고 감자의 간을 좀 맛소금을 통해서 살짝
0: 간 소금
1: 해줄 거예요.
0: 예.
1: 소금을 넣으면 이제 수분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에서 또 수분이 조금씩 올라오겠죠.
0: 네.
1: 그러면서 전분이 녹으면서 이게 조금 끈적끈적한 상태로 감자 전분이 전체적으로 녹게 됩니다. 네. 이제 감자가 소금이 들어가고 전분이 들어가서 조금 끈기가 생겼어요. 그거를 요 파이트라는
0: 네.
1: 파이만 때 쓰는 틀이에요.
0: 오븐에 들어간
1: 네네네. 여기다가
0: 이게 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사찰에 쓰는 이제 수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번역하면
1: 네.
0: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1: 네네.
0: 그러니까 그게 그 본모양이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아마 셰프가 이렇게 만드는 음식들이 또 이 모양대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다른 음식이 창출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1: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찰 음식 하면서 네. 어떻게 변형할까, 어떤 의미를 담을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이렇게 수연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의미가 남다르네요.
0: 예.
1: 네.
0: 셰프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요.
1: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겹겹이
0: 네.
1: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0: 네.
1: 계속 쌓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 1kg가
0: 네.
1: 요 작아 보이는 틀에 다 들어갔어요. 하여튼 최대한
0: 네.
1: 이 상태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잘 쪄질 수 있도록 또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0: 넣어줄게. 한 시간 정도 감자를 네.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성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 이 감자파이가 경훈 스님.
1: 네,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0: 감동 드려야 되겠네. 네.
1: 이야. 와, 김이 모록모록 나는 게 이거 끌까요?
0: 아, 뜨거!
1: 어우, 이야. 깜짝 놀랐어요.
0: 자, 안 뜨겁습니다. 자, 네. 들어보겠습니다.
1: 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 와. 다 익었구나.
0: 이렇게 네. 조금은 더 단단해졌어요.
1: 네.
0: 이 상태에서
1: 네.
0: 조금 더 세게
1: 궁금해.
0: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1: 이게 겹겹이 다 붙어야 되는 거고.
0: 맞아요. 이게 그
1: 누름
0: 그 베이커리에서 쓰는 네. 파티시에들이 쓰는 누름 돌이거든요. 먹는 건 아니고
1: 먹고 싶어요.
0: 네, 이게 무게가 있어요.
1: 초콜릿
0: 그래서
1: 같아요.
0: 이 누름 돌을
1: 아작나겠어요 이빨이.
0: 아, 그래가지고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 야 이렇게 해서 네. 한 3시간 정도. 자, 스님.
1: 예.
0: 3시간.
1: 어, 너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0: 꼭 눌렸습니다.
1: 예, 음식이. 어, 금방 떨어지네요.
0: 네. 이렇게 해서.
1: 와, 잘 떨어지는데요?
0: 자, 이렇게 한번 칼로 한 다음에.
1: 네.
0: 어? 자.
1: 와.
0: 와, 반갑습니다.
1: 와, 이게. 이야. 다 감자네.
0: 단단하게.
1: 예.
0: 겹겹이 쌓여서.
1: 네. 오.
0: 일단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단면.
1: 우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이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1: 예.
0: 기름 온도를 보통 이제 티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요거는 한 180도 정도로 해서 빠르게 튀겨내야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아.
0: 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1: 예. 어우, 이 고소한 향이.
0: 네.
1: 너무. 야, 겹겹이 쌓인 이 기름에 감자가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져.
0: 모양 예쁘죠?
1: 네.
0: 이렇게

0: 1위가 됐으니까 스님 요거는 네. 네. 엄나무순. 야 근데 네. 개두릅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1: 아 이거 진짜 최상을 사.
0: 최상을? 네
1: 지금 나물이 최상이라.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개두릅을 센 것을 먹으면 죽어요.
0: 아 죽어요?
1: 네.
0: 그 정도로 독성이
1: 센 거예요. 살짝 데쳐서 먹어도 이게 배앓이를 해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네, 조금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보다는 네, 그냥 완전히 익히는 게
1: 제 음식에 50%를 하시면 돼요.
0: 이렇게 개두릅 완성되었고
1: 네.
0: 요거를 갖고 왔어요.
1: 보통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바질 페스토로
0: 맞아요.
1: 바질 그거 같아요.
0: 그렇죠. 한번 향 맡아보시죠.
1: 바질 냄새나 한 향도 안 나고
0: 제가 그래도 이제 두릅 철이니까
1: 네.
0: 지금 준비한 건 개두릅. 요건 참두릅이에요.
1: 아 참두릅.
0: 네. 제가 먹어보니까 참두릅이 개두릅보다는 조금 씁쓸한 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 네. 강한 맛이.
1: 네.
0: 요건 조금 연하고요. 좀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한데
1: 두릅은 참두릅이라고 보통 말 안 하고 그냥 두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0: 그래서 개두릅에다가 참두릅의 씁쓸함을 살짝 입히려고 이렇게 갈아왔어요. 오일이랑
1: 네.
0: 참두릅이랑 잣 넣어가지고
1: 아 잣까지?
0: 네네 플리팅

0: 있습니다.
1: 네. 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지.
0: 뭐 그냥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1: 아.
0: 그다음에 아까 네. 두릅을 페스토를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버무려줘요.

우리 스님과 셰프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공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 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생각보다 좀 크게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잘라놨는데 이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 좀 노릇노릇하게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름기를 조금 닦고 통에 바로 담으시면 돼요. 장아찌라서 간장이 이렇게 좀 담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부의 불, 간장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여기에 채소를 조금 준비하고요. 전통 간장, 그다음 조청. 조청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재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스님들이 표고버섯, 뭐 다시마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 다시마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 표고버섯. 여기 대추를 준비를 했는데 사찰에는 대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념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요거 준비할 때 우리 생강을 이렇게 편으로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주면 굉장히 향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자, 조청을 좀 이렇게 잘 녹여서 생강의 맛이나 대추 맛, 그리고 표고버섯, 다시마, 이 맛들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두부 장아찌를 드셔보게 하고 싶은 이유가 생각보다 통두부 장아찌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찰의 전통 간장의 짭조름한 맛과 또 두부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두부 속의 부드러움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두부 하나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그런 조리법이기도 하고 또 음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이랑 우리 법성스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자, 간장이 이렇게 맛있게 끓여지고 있는데 이때 불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대추나

아무 부재료에 맛이 배어 나오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요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두부장아찌가 다 완성이 됐는데 금방 드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2, 3일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드시면은 굉장히 이제 밥도둑 같은 그런 두부장아찌가 될 것 같습니다. 통두부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2: 화이팅!
1: 제가 출가한 절에서 처음 맛봤던 사찰 음식의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그... 들어보셨어요?
3: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그래요?
3: 네.
1: 스트레스 제일 많이 풀고 가는. 셰프님 뭐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3: 아,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1: 네. 너무 잘 두드리시는데.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비밀 레시피가 하나 더 있어요.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3: 기대됩니다. 네.
1: 지혜 한 스푼?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2: 네.
1: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스님, 경훈입니다.
4: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1: 부처님과 네네.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 라는 게 있어요.
5: 음식은 생명?
1: 네. 저는 사찰 음식을 그런 아픔이 있거나 힘든 분들한테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한 음식 드셔야 된다.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먹어야 치료할 수 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0: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웅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수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2: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

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기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살찐심념 가수지하고 허공대중수 감진하면서 허공가량 풍가게 하여도

앞으로 한 2주만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송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내가 소개한 말씀도 대방강불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어떤 경전인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개송을 소개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데 만성천자, 임금의 아들,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왕자가 거리에서 태어나기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룸비니 동산도 집은 아니거든, 동산이지. 그 나무 밑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마리아 부인이 45살 될 때까지 왕자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침 중에 태몽을 껐는데 그 천상세계 도설촌 내원궁의 호명보살이 육아 이빨이 상아는 보통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타고니로 오신 상아는 아주 눈과 같이 하얀 코끼리인데 이빨이 6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아백상이라 그래요. 이빨이 6개가 있는 흰 코끼리를 타고 그 마야 부인 오른쪽 허리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깼어요. 거기 소위 말하는 태몽이에요.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야 부인이 46살 될 적에 갑인년 4월 초에 되는 날 그 몸을 풀기 위해서 초산이기 때문에 그 요즘은 뭐 이술이 발달해가지고 전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같은 데서 그 해산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할 적에는 전부 집에서 몸을 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 첫 출산은 아무리 시부모들이 편안하게 시어머니 잘해줘도 친정어머니 같이는 만만하진 못하다 거기지요. 그래서 첫 출산은 친정에 가가지고 몸을 푸는 것이 전통적으로 전례니로인데 그게 인도 풍속이에요. 그런데 그래 마야 부인도 몸을 풀기 위해서 카페라성에서 친정은 구리성인데 구리성으로 가던 도중에 그 룸비니 동산에서 연을, 연이라 그러면 가마입니다. 하문으로 가마연자예요. 연을 잠시 머무르고 그 룸비니 동산에 들리게 됐는데, 그 동산에는 왜 들리게 됐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외조모이시자 마야 부인의 친정 어머님 이름이 룸비니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유의 동산이기 때문에 룸비니 부인의 소유의 동산이니까 자꾸 그 동산 이름을 룸비니 동산이다 그래요. 그래 친정 어머니의 소유의 동산이 있으니까 그게 잠시 연을 머무르고 그 이제

산을 둘러보고 동산을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무수나무. 우리 불교에서는 3대 성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첫째 무수나무. 무수는 없은 무자, 근심 무자예요. 근심을 없애주는 나무다. 두 번째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는 깨달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라수. 그러니까 열반에 드실 때가 돼가지고 고국 가피라성으로 가시다가 구리성에 도착해서 그 사라나무가 쌍으로 서는 사이에서 그 열반에 드신 분이 우리 부처님인데 그 왕자의 몸으로서 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궁중생활을 하시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신 끝에 또 거리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요 세 나무가 그 불교의 3대 성수라 그래요. 그 중에도 이제 보리수는 깨달음을 얻은 나무인데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만바라가 한계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무수나무 꽃의 향기를 흠향하기 위해서 가지를 잡고 코로 가지고 오는 순간에 어머님의 오른쪽 허리를 뚫고 탄생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다. 성인이 탄생하시니까 천지가 진동을 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땅에선 연꽃이 솟아서 발을 받들고 또 하늘에서는 아홉 마리 용이 물을 토해가 모욕을 시키니까 자리를 박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이제 일수 사방칠보를 걸으셨어요. 그 사방칠보를 하면은 우리는 그저 일곱 걸음만 생각하는데 사방칠보라. 그럼 몇 걸음입니까? 스물여덟 걸음. 그 스물여덟 걸음 그 걸음에도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28 숫자는 3계, 처음 욕계, 새계, 무색계, 석자리와 25유 중생. 그러면 그래서 거의 28 걸음을 걸으셨어요. 아당 안지하겠다. 내가 마땅히 다 편안하게 해주겠노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수지지, 일수지천 하시면서 사자후로 외친 말씀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종이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 스스로가 홀로 높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그 이제 참 아만심이 탱천하는 분이다. 왜? 태어나자마자 당신이 제일, 그거는 부처님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자기에게 일체 모든 중생들이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최존체계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부처님을 뭐 참 응? 존경하고 모시지만은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거든. 목숨 걸고 수행을 하면은 뭐 바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거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죽는 가운데 산 도리가 있어요. 그 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이 확정지어지는 순간이에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낫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는 조건에 따라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진리요, 철칙이요.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남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부처님께서도 사대문을 관람하면서 생로병사와 또 이제 생명이 태어나면서도 겪는 그 어머니의 고통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동문에서 상고를 겪는 어머니 여인을 보고 그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걸 목격하고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참
이심을 품고 죽음 없는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기 위해서 설산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석산 6년 고행 끝

어느 날 보니까 당신 몸이 너무너무 여의고 피골이 상접해가 있어요.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생각하니까 이 육체가 없으면은 무엇으로서 깨달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리고 육체는 수행을 할 적에는 도 닦는 기구예요. 수행을 할 적에는

깨달음 얻을 수가 있는데 몸이 너무 여였어요.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산을 했어요. 그때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 곁을 떠나가요. 그 다섯 비구는 누구냐? 부처님께서 하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부왕이신 정만왕께서 우리로 말하면 사대부친 양반들 아들을 건유래가 발심 출가를 시킨 분들이 있는데 다섯 분이요. 그분들과 함께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 하산하시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시달다는 패배자다. 네, 도를 깨달기 이전에 하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먼 데서 보는 딸이를 보니까 또 이제 수자타가 바치는 유미고행을 받아 잡수는 걸 보고 파괴자다. 우리는 파괴를 하지 않는데 당신 혼자 파괴했어요. 우리 뜻을 저버렸으면 배신자다. 그래서 패배자, 파괴자, 배신자하고는 함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를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거는 나를 패배자라고 하든가 파괴자라고 하든가 배신자라고 하든가 간에 이 육체가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이 육체는 돌을 닦는 기구야. 기구가 든든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무엇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참 돌을 닦기 위해서 고향을 받아먹은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떠나가라고 그래 잡지 않고 다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수자타가 올리는 유미고향을 받아 잡수고 기력을 체리고 그런 일연산하로 내려가 모욕을 하고 반대편 언덕에 올라가니까 초동들이 풀을 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동들에게 길상초라는 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금강보좌에 보리수나무 및 금강보좌에 깔아놓고 3-7일을 기한정고 7일 열나흘이 지내가도 깨달음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일주일은 철하 용맹정진 끝에 마지막 7일이 되는 새벽 인시에 동력하늘에 반짝이는 새별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생사가 불이한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증득하고 깨달은 이 진리를 어떻게 중생들에게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코바라들이 우글거리는 연못 속에 들어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삼치를 사유한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 어디로 가셨느냐? 바라나시로 갔어요. 그 바라나시로 왜 가셨느냐 하면은 그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종교 사회이지만은 부처님이 견성하실 그 부처님 되실 그 당시에도 인도에는 여러 가지 종파의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표적인 종교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총수들이 전부 이제 바라나시에 머무르고 있어요. 육사 외도의 총수들이 거기 다 모이가 있어요. 여섯.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성자가 탄생하면은 그 여섯 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성자로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분들과 한번 상대를 하기 위해서 바라나시로 가셨는데 그 바라나시로 가가 육사 외도의 총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항복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룸비니 동산 쪽으로 가요. 그쪽은 왜 가느냐 그러면은 당신을 파괴자, 패배자, 배신자라고 하고 당신 곁을 떠나간 그 다섯 비구들이 그 룸비니 그 녹야원에 그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녹야원으로 그분들을 먼저 제도하시길 찾아가요. 가는데 그분들이 그 녹야원 바로 앞에 그 전정각 그 앞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다섯 분들 앉아서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시고 있어요. 그 다섯이가 결의를 합니다. 파괴자, 도를 깨달기 이전에 파괴를 했으니 패배자. 그 다음 우리의 뜻을 집어지 배신자가 저거 오고 있다. 오고들은 우리는 상대도 하지 말고 입도 썩지 말고 고마 저거 하자. 그리고 굳게 결의를 했어요. 상대 안 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 앞에 떠갔어요. 그걸 안 보려고 뒤로 돌아앉았는데
돌아가는 순간에 부처님이 또

뒷면에가 딱 서가 계세요. 그 또 왼쪽으로 돌아앉으면 또 그쪽에, 오른쪽으로 돌아앉으면 그쪽에 또 나타나시오. 그래서 도저히 돌아앉아가 피할 수도 없으니까 열 손가락을 눈을 더 막게 되었는데, 열 손가락 사이사이 마디마디마다 30 이상과 80 종호를 놔두시는 부처의 모습이 턱 나타나요. 그럴 적에 이 다섯 비구가 니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뻘떡 일어나고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요. 그 세존이라는 말은 거기서 처음 나온 말이야. 시작이 돼요. 그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높으신 부처님이시요. 그 말이야. 세존이시요. 저희들이 몰라뵀습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맞이해가지고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일러주옵소서 하고, 그 다섯 사람이 그 이제 부처님께 기의를 했어요. 함께 공부하던 오비구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승단이 생겨요.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는 부처님만 이제 깨달음을 얻다가 탄생을 하셨는데, 아, 녹야원에 와가지고 오비구가 기의를 하니까 그 이제 승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초로 고진멸도 제자로 맞이해가지고 사제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제법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오비구에게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라고 초전법문이다 그래요. 초전법문은 이 지구상에 중생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불교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불교와 함께 수레와 같이 굴러간다 해가지고 초전법륜이다. 그리고 진멸도 요거는 다음번에 이제 설하고,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37일 동안에 칠처구해에서 대방강불 하엄경을 설했었어. 일곱 곳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가지고 설하셨는데, 하엄경은 상본하엄경, 중본하엄경, 하본하엄경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상본, 중본, 하본을 설하지를 못하셨어요. 왜? 들을 자가 없었어. 그래서 약본하엄경을 37일 동안에 일곱 곳에서 아홉 자리에 걸쳐가지고 39품을 설하셨어요. 근데 39품 가운데 마지막 분이 입법계품인데, 그 입법계품에 나오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송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입법 그 아까 그 개송은 찬불송인데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송이다. 찬불송인데 하엄경 입법계품이 나오기 때문에 하엄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찰진 심령 가수제하고, 티끌 같은 많은 세상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게요. 그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먼지수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허공에는 보이지 않는 티끌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요 앉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티끌수를 마음속으로 다 헤아리고, 대해중수 가음진에도 저 큰 바다의 물을 다 들여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허공가량 풍각에라도 허공을 다 헤아리고 바람을 잡아맬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능지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공덕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이 오신 날이 그 다가오는, 이제 옛날에는 그 인도에서는 석시 종족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 부처님 탄생하신 석존절. 그런데 중국에 와가지고는 또 공자님 탄생하신 날 석존절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라 그랬는데, 8.15 해방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구

했기 때문에 그 공휴일을 제정할 때 미국식으로 제정을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이제 1600년이 되는 이제 불교 교주이신 우리 부처님이 탄생한 날은 쏙 잡아 빼버리고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안 하고 또 이제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그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인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요. 근데 그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세계 어디 가도 바깥에서는 안 되고 바깥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가 공휴일을 크리스마스를 안 가고 성탄절이라 그래 빼앗겼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를 말이 없으니까 부처님 탄생한 날을 불렀어요. 달과 날을. 그래서 날이 언제냐. 달은 4월 달이고 날은 8일 날이라. 그래서 4월 초 8일. 날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니까 그 이제 또 초 8일 날짜만 달은 아니었고 그래 그 날짜에 불과하거든. 그런데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은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됐는데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은 국가 공휴일 제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그 8.15 해방 이후에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화 하고 또 이제 지금 태고종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조계종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범난 그랬는데 그 사람을 누가 붙였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 최초의 이제 국가가 수립이 되고 최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제도한 정책이 뭐가 하나 있었는가 하면 1948년도에 전 국민이 공평하게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담고 그인 이제 하나의 당신이 붙인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그러면은 토지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을 했어요. 그 토지계획이 뭐냐 잘 사는 집 논을 소작자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부자는 얼마 안 되고 그 절집에서는요 옛날에 절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쌀 한 말 두 말 더 안 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 땅을 붙이는데 가난하니까 절농사도 짓고 절땅을 붙이고 그런데 그 많이 받으면은 안 된다고 그리고 고릇밖에 안 받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천석 뭐 2천석 하던 자리 엄청 많았는데 그 토지계에게 전부 다 뺏겼어요.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은 크고 재산은 다 이제 그 당시엔 재산이 전부 토지거든. 그리고 그 토지들이 어떻게 모아졌느냐 하면은 요즘도 이제 저리 가면은 뭐 영구 입회하면서 많이 모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 양자 할 때도 없는 사람들, 그 이제 당신네 길 제사를 챙기달라고 절에 땅을 몇 마지 계속 사여요. 그걸 위토답이다 그래. 그렇게 모아진 것이 수천 수만 두락석 된 거예요. 거기 이제 다 빼앗기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생활이 엄청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정하 3대 기수였던 이호봉 스님, 이청담 스님, 하동산 스님 이 세 분이 앞장을 서가지고 뜻 있는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아야 된다. 왜 불교가 어떻게 다르게 됐기 때문에 기강을 잡아야 되느냐. 구한말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한일 합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놈이 쳐들어가지고 한국을 고마 자기네 나라고 합병을 시 합방을 한 거요. 그래서 그걸 한일 합방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최초의 우리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온 총독이 있었는데 제담이라는 놈이요. 그 놈이 와가지고
한국 불교를 일본화시키기 해가지고 첫째는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 같은 그런 성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마 전쟁을 패배하고 한국을 병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인들이 나온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불교를 일본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나라 최초가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일본의 칠란이라는 스님이 일본 불교를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불교가 발전하려면 수행성들은 산중에서 독신으로 수행을 해야 도를 깨닫기 쉽지만은 교화성들은 안정된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포교를 하게 이어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결혼을 하게끔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칠란이라는 스님인데, 일본도 지금까지도 그 칠란 스님은 칠란 선인이다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가 세계 불교 최초로 대처 불교가 됐는데, 한국 불교도 일본 조동종하고 병합을 시키기 위해서 스님들을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법력이 있고 큰 스님들부터 강제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런데 그 이 시조선 500년은 억불 숭유 정책을 써가지고 불교를 무작정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했는데도 재산은 그대로 보유가 됐고, 스님 한일 합방할 때 스님이 얼마나 되죠? 7천승여예요. 그런데 36년 동안에 일본놈들이 탄압에 해가지고 7천승여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게 놀았고, 그래 그 이제 그 청담 효봉 동산 큰 스님들께서 그 이제 발기를 해가지고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계사도 그때 전부 이제 가족이 있는 대처승들이 다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불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저를 조계사를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악원에서 1차 비구승대회를 열었는데, 한 7천승이가 다 허물어지고 한 200명 밖에 안 남았어요. 그 200명 대 7,000명. 요즘 말로 그럼 싸움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2차 비구성대회를 맹안국동 선악에서 여는데, 늙었기나 젊었기나 비국이나 비군이기나 간에 독신성년은 한번 다 끌어 모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성대회를 하는데 한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이 현수막을 앞세우고, 요즘은 청와대인데 그땐 경무대로 대통령 명담을 위해서 행진을 해가 들어가요. 그런데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어요. 당신네 산중에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될 스님들이 어떻게 이래 서울 장안까지 내려와가지고 시정에서 이래 현수막을 들고 경무대로 쳐들어오고 있느냐. 우리는 아무 딴 목적이 없고 대통령 면담을 위한 서이다. 그래, 그럼 대통령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렇게 왔으면 나를 만났으니까 목적을 이야기해봐라.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기 위해서, 불교 정화를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처자가 있는 스님들은 사찰에서 다 물러가게 해두고. 알았다. 그날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하느냐? 담화문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 담화문을 전국 각지에 다 붙입니다. 가족이 있는 스님들은 전통 사찰에서 다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그 이제 생활 터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공부도 쉬고 생활하고 그랬는데 생활 터전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려고 죽들 버티고 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님들하고 뭐 싸움이나 하고 말해 절이나 뺏기 하는 줄 그러는데, 그래 혼란 시기 놓고는 그 혼란의 시기를 타가지고 뭘 하느냐. 기독교를 발전을 시키게 하는데, 그러다가 유교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구 대처, 이제 정화한다는 목적이고, 저 사람들은 범란이라 그러는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게 언제까지 왔느냐, 그러면, 1950년대 후 때까지 왔어요. 정화가 어찌 끝날라 그럴 때 보니까, 기독교는 교주의 탄생일 날, 크리스마스 날이, 이제, 국가 공휴일이 제정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보다 역사가 엄청 깊은데도 아니거든. 그때부터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해요. 투쟁을 해가지고 한 60년대 말에 가가지고 이제 대법원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가 국가 공휴일로 제정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성탄절이라 그만 뭐 국민들이 헷갈릴 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4월 초 8일 날은 이제 날짜에 불과하고 그날은 왜 우리를 그날을 봉축을 해야 되느냐 그 뜻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우리말로 부처님 오신 날로 하자 그래 그 결의가 돼가지고 이제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 공휴일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참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깨달았고 일체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불생불멸하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는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체 이놈을 몸뚱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면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는 줄 알고 뭐 무작정 축하를 하잖아요. 잘 살러 온 놈도 축하라고 못 살러 온 놈도 축하라고 괴로운 놈이 와 태어나도 축하하고 즐거운 놈이 태어나도 축하하거든 그리고 왜? 생은 그러면 이제 생명의 시작인 줄 알고 무작정 그러네 그랬거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일 축하하는 거 그거는 어렵고 힘든 걸 축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즐겁고 행복하면 축하받아야 되지 그러나 생사의 이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은 무작정 축하라고 사는 무작정 싫어하지만은 불교를 알고 보면 생과 사는 둘이 아니에요 생은 사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아니합니다 우리 낳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안 나면 안 죽어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나고 죽는 건 뭐냐 가, 아. 여러분이 나를 믿고 있는 게 이거는 가짜 나예요. 내가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난 아니야. 그래 여러분이 말로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내가 항상 말하게 내 몸이 가잖아. 항상 나를 먼저 붙이요. 내가 따로 존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몸. 그 다음 몸에 속해 있는 부분 하나하나를 말할 때도 나를 먼저 붙이요. 머리, 내 머리, 눈, 내 눈, 코, 내 코, 입, 내 입, 손, 내 손, 팔, 내 팔. 나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의 기관을 말해요. 그러면 그 이 육체는 부모님께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난 아니거든. 그리고 이 육체는 또 치수화풍 4대 물질로서 이루어진 유형색선이기 때문에 물질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래 오면 가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떨어지고 깨어지게 있게 돼가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질현상계의 예? 진리요 철칙인 것이 그 이러한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으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요 그러니 이 대한 부처님이 오신 것을 무엇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올리는 고향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 육법고향이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육법고향 많이 올려봤지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앞에 들어가는 게 향고향이에요. 향고향. 향고향. 그 두 번째가 등고향이에요. 등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지혜. 이럴 생각이 불은 켜면 밝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검은 밤에 어두운 방이라도요. 한 등불에 불만 탁 밝히면 일시에 환하게 밝아져요.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와 같이 억겁다생 무명없이 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심지에 지혜의 불을 점화를 해가지고 지혜가 밝아져서 탁 깨달은 그 순간에 생사는 본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증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진리를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84,000 경전이고 경전 대장경이에요. 응? 경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것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는 그 지혜를 상징하는 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를 열어줘가지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일러주러 이 세상에 오신 나를 마음속 깊이 지혜의 등불로서 봉축하는 것이 절에가 등다는 거예요. 등은 그런데 등은 이름 많이 달아놨네. 많이 달아놨는데 한방 안에 1천 등불을 달아놔도 강명은 각각 변만 하나 서로서로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걸리는 거 봤나요? 서로. 그래 등을 많이 밝히면 밝기는 더 밝지만은 빛을 가리낼 수가 없어요. 빛은 하나야. 그 하나라는 건 뭐냐? 깨달음도 그거 같아요. 응? 지혜의 강명도 하나예요. 그 깨달음은 하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불을 하나 켭니다. 부처님한테 불을 켜도 쌍으로 켜잖아요. 그 쌍인데 불은 다 있어요. 밝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빛은 나오면 하나가 돼요. 가리낼 수가 없어요. 그건 뭘 가르치는 거냐? 깨달음은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어. 네가 깨달은 그 자리는 내가 깨달은 그 자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는 깨달음은 하나예요. 하나이지 둘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도인이 많이 남아 이 세상에 더 밝아질 수는 있어도 깨달음은 하나지 둘은 아니다는 걸 일러주는 것이 등불을 쌍으로 밝히고 많이 밝히도 빛은 하나라는 걸 그냥 뭐 밝히는 게 아니라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빛과 강명으로서 부처님 오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환영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와가 절에 와서 부처님 오신 날 등 켜는 건데 다 같이 함께 이제 참 따로따로 형편이 되면 등불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이게 참 오늘도 그리고 불교에서는 판란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여덟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앞에 다섯 가지는 사람 몸밖에 어렵고 장부로 태어나기 어렵고 장부라 그랬다고 항상 하는 게 있지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무작정 장부가 아니에요. 장부로 태어나도 불값을 모하이면 골 뭐라 그랬느냐 졸장부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보다 훌륭하면 그 여장부다 그래요. 그래 남장부 여장부로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가 머리 깎으면 그 출가장부다 그래요. 또 출가를 해가지고도 그것도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한 세상 다 보내면 출가장부로 끝나지만은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수행을 열심히 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참 하두를 간택하고 선방 같은 데가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을 도장부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만 도를 깨달을 뿐만 천상인간의 제일가는 천인장부요 생사를 뛰어넘는 출격장부고 참 이 세상 어떤가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장부 가운데는 그 참 대장부 부처님같이 대장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무상사 그 참 불자들이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0: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수키오뚜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부근 나띠까 마을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법경의 법문을 설하는데 그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불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법보 예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 우주를 무대로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도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좀 더 당당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경영하자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중생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도 헌신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대승부 초기 대승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 그대로 이전을 받죠. 그래서 금강경 3장 대승 정종분 대승이란 뭔가에 보면 모든 중생들이 수행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대승이다. 이렇게 금강경 대승 정종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대승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대승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불교 창립 선언문인 전법 선언을 발표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개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수행으로 선진국 사람들의 욕망지수, 분노지수, 편견지수를 1%만 낮추어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1%만 낮추어도 인류의 평등지수, 평화지수, 공존지수는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불평등하고 폭력지향적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서 제거시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있는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은 이게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 이거는 오로지 각자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탐진치 삼독심을 수행을 통해서 제거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욕망지수를 낮추고 분노지수를 낮추고 팽견지수를 낮추고 모든 존재들이 어울려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운동 또는 수행 운동은 훌륭한 시민 운동이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에 내재한 실제와 존재에 드러난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을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 공간을 맑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사용한 바로 그 수행 기술, 부처님이 45년 동안 평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수행의 이론과 기술,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동시에 마음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띠 수행, 팔정도 수행 체계, 특히 사띠 수행으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법경의 법문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을 특징짓는 요소를 여섯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누구든지 초청해서 스스로 경험해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로는 수행으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 여섯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여섯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 일주일이 지나서 초저녁에 온 우주를 향해서 대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분들이 온 우주예요. 허공을 향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2연기였습니다. 12연기를 역간 순간 하시고 그 유명한 오도송을 읊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세존이 우르웰라 내란자나 강변 보리수 아래서 처음으로 서성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노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은 불교와 수행을 창안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서성없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 원행이 되는 빨리 3장의 첫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팔만대장경의 첫 장을 딱 넘기니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모든 것은 나는 서성없이 내 스스로 깨달았어.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교와 수행은 내가 창안한 거야 하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법문을 절에 가서 많이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듣는데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른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는 자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경전에 있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좀 자유롭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고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대중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수행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법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수행은 중국의 선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남방의 수행자들까지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는 현실이죠.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자견현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과학적이나 비논리적이나 신비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직접적이다 하죠. 과학의 제일 덕목이 뭐냐면 경험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은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의 출발은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는 걸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게 부처님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성이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와서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깨달았다라는 말은 모르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흔히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르던 사실을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학자들 보고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했다 이라겠지.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깨달았다라고 하겠지만 그걸 과학
학자들 보고 과학의 은호를 한번 포획해 보세요. 그러면 발견했

됐다 이리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처님 이리 할 때 이걸 순수한 한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이라는 말은 한글하고 고대 인도어를 결합을 시켜놓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하는데 이게 부처님

훈민정음을 창안하고 석보상절과 같은 함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한글화 작업을 할 때부터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발음으로 부처로 바뀌었고 존칭전미어 님을 보태서 부처님 이리 했는데 그래서 깨달은 분 이렇게 하지만 과학자들 보고 포엔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자 이렇게 하겠죠. 그냥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포엔을 하면 철저하게 과학자적 입장에서 마음을 우리의 삶을 관리하자 이렇게 출발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즉시성입니다. 즉시현정 이렇게 포엔을 하는데 부처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가법이죠. 저희 연사스님이 법문을 할 때 보면은 늘 콩심은 대 콩나고 파심은 대 판난다 이런 포엔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인가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덕목이고 또 이 인가성은 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인가성이 지금 여기 검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되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확장을 시켜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여기.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과거 전생으로 미래 내생으로 점차 확장을 시켜버리면 선명했던 해답이 흐려져 버리게 되죠. 출가하기 전에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보면 어린 우리가 봐도 처음에는 싸울 걸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맞아 서너 마디 하고 말면 되겠더마. 우리 모친이 좀 독특했어. 뭐 어제 어떻고 뭐 작년에 어떻고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딱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볼 때까지 쫙 올라가면 아버지 뭐 에이 크고 담배 한 대 태우시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다툴 때는 분명히 다툴 만한 걸 가지고 다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자꾸 이게 확장이 되다 보면 이게 시간과 공간이 확장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뭘 갖고 다투는지도 모르고 다툼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법을 이야기할 적에 태어난 이후 검증 가능한 이생에서의 삶을 가지고 논한다면 충분할 텐데 이걸 과거 전생이나 미래 내생으로까지 확장을 시켜버리면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주장만 남게 되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찬찬히 보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 중국 선사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간단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 내가 죽고 나서 이야기해 줄게. 요즘 저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윤회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윤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이소. 내가 죽고 나서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그쪽 상황이 어떤지.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 같은 경우에 here and now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현재성을 계속 강조했던 것 그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었죠. 부처님 가르침의 네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불교와 수행의 개방성과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의 발로였을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으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말씀해 보세요 하고 그 개방성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불교는 그 DNA가 지금까지 불교도들에게는 남아가지고 있죠. 간혹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일수록 그 자존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노출을 시킵니까? 아니면 손에 딱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도 레시피를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이후 나는 손에 움켜쥐고 있지 않아. 나는 손바닥을 활짝 펴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레시피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짜장면을 만드시든 비빔밥을 만드시든 알아서 써보세요 하고 부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개방을 시켜버렸고 그 노하우 부처님이 개방시킨 노하우를 나중에 문자로 기록을 해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만 대장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마음 관리 매뉴얼이거나 아니면은 수행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의 안목이 부족해서 그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모든 걸 당당하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법보 예찬에서 네 번째 덕목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언젠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쿠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큼 쇼킹했습니다. 이분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량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던가 봐요. 컴퓨터 문화가 도입이 되고 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하나의 흐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내 거야. 그러니 여기에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고 지적 소유권을 독점을 해서 돈을 벌자 하는 흐름이 있었고 요 흐름을 잘 타고 나갔던 1세대들이 MS를 만들었거나 애플을 만들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내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놨고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 청소부들이 와서 청소를 해줘서 내 시간을 절약해줬고 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밥을 해줘서 내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또 연구소의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 해줘서
자금을 잘 지원을

해줘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었으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째 내 것일 수가 있노?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생산이 사회적으로 됐다면 소유도 사회적으로 해야지. 이게 인가법이지 않나? 생산은 사회적으로 했는데 소유를 사적으로 하는 것이 불평등의 출발점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고 오픈 소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많은 돈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하고는 아주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시키는 오픈소스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아마 AI 쪽 많은 것도 한 흐름은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는 쪽으로도 가고 또 한 흐름은 오픈소스 운동을 하면서 카피라이트를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도 가죠. 아마 큰 흐름은 후자가 대세이기도 할 겁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창안했을 때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수행을 갖고 밥벌이하지 않겠어.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풀니스는 명상을 대중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상업화가 됐으니까 대중화에 성공을 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행을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어. 참으로 멋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시켜 주겠노라. 우리가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가장 즐겨 듣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의미하는 해탈이고 또 한 단어는 행복을 의미하는 열반입니다. 주로 어른 스님들은 하문투로 설명을 하니까 자유와 해탈을, 자유와 행복을 해탈과 열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혹시 살아가다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그 옆 사람하고 좀 다투고 나면 나는 한번 다투고 나면 3일 동안 말 안 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행을 하고 나서 다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나만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다툼은 3일 동안 낑낑댔는데 수행을 하고 나서는 두서너 시간 낑낑대고 나면 벗어날 수 있다면 3일 동안 다툼에 속박됐던 상과 수행을 통해서 30분만 속박되는 삶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에 속박되는 것만큼 고통지수가 증가하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부처님 아예 직접적으로 포인을 해버리죠.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 수행이 있다. 물리적인 속박은 물리적인 자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속박은 수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속박의 질에 따라서, 속박의 성질에 따라서 벗어나는 도구가 달라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는 해탈 운동이죠. 자유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초점을 맞춰버리죠. 그런데 부처님은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행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 초점 맞출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불교를 배울 때 고진멸도 사성제 예습의 첫 번째 주제도 고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다가 아니고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괴롭지만 않다면 인생은 살아볼 만해. 그러니까 괴로움을 제거하자는 거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는 거였지. 행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흔히 행복은 구조가 있죠. 행복의 조건이 있고 행복한 느낌이 있고, 행복의 조건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개척 계량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죠. 아파트 평수 얼마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내 통장의 잔고 얼마 간단하게 나오죠. 이거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아파트에 살면은 행복할 겁니다 하고 교통이 좋고 뭐가 좋고 쭉 선전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행복의 조건이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 사는 순간의 느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걸 소홀하게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행복의 느낌은 심리적이고 내부에 있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까다롭습니다. 저래가 어찌 사노 싶은데 본인은 행복해 죽겠다는데 저 정도면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해도 불편하다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정도 노동을 합니까? 무던히 노동을 하죠. 그런데 행복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갖고는 20분도 투자를 안 한다 카이요. 그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그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고, 행복한 느낌을 갖추어 나가는 거는 수행도량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간을 밝히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을 하면, 채우면 느낌이 훨씬 좋아진다. 이게 부처님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0: 지자 각정.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하겠다고 부처님이 처음 대중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당신이 법문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교는 특히 부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와넬로 이해 못 시키노가 아니고 왜 나를 이해 못 시킵니까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세요.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한 법경의 법문 가운데 법보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자들, 스님들의 모임인 성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1: 공정과 평화,
0: 공정과

0: 행복하십시오.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무릎도?
1: 관절 복음.
4: 걸을 때도?
1: 관절 복음.
5: 일할 때도?
1: 관절 복음.
6: 내 어깨도?
1: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7: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8: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9: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8: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0: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1: 아빠 최고.
12: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3: 선택하길 잘했어요.
8: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0: 종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0: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0: 그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0: 그래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그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고 그 다리는 수술

0: 안 아프고,
1: 안 아픈데 이 위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1: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1: 안지
0: 여러 번,
1: 병원에는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2: 사경을
1: 맞고
2: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2: 상황이고,
1: 빼고
2: 물도 빼고
1: 저기 여기 영양

0: 네, 한 달.
1: 네.
2: 한
1: 좀
2: 달은
1: 짧은 것
2: 조금 너무
1: 같아요.
2: 짧은 것 같은데, 이게
1: 네.
2: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2: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2: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2: 아,
1: 이번에도,
2: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2: 네,
0: 다양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2: 네.
0: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0: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하시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0: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쓰따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0: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0: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1: 네.
0: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시면서
1: 오.
0: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3: 네.
1: 39살에.
2: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2: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0: 아.
2: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이 꽃,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0: 네.
1: 채우시고, 네.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그렇죠.
1: 네.
2: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있는데,
1: 아,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1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여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3: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0: 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 뒤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마음 건강과 미래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정책 반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에 빗대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합과 치유를 핵심으로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본성에 갖춰진 열애의 지혜 덕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정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화합으로,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무명 번뇌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꿔왔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런 이치를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만물이 노래하고 춤추며 찬탄한다고 설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시민 마음 건강과 미래 세대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접목을,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선명상의 공교육 모델 수립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오전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오 후보는 최근 화제를 모은 로봇 스님을 비롯해 국제 불교 박람회 등 유행을 선도하는 불교의 변화가 젊은 층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뻗어나가는데 서울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게 이제 선도 주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 특히 우리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보존 관리 또 전승하는데
0: 오세훈 후보는 특히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서울 시민 3분의 1이 이용하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결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꼭 불교의 심취에서가 아니라도 명상은 트렌디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걷기 실천율이 높은 도시 서울에서
0: 진우 스님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며 낮은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교육 현장의 갈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 후보는 인성교육과 정서적 안정정책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3: 지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정신질환 심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 접근해서 교육청하고 중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좀 모델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0: 지식을 넘어 지혜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시대 교육의 과제임을 강조해온 진우 스님은 교육 현장의 선명상 도입이 사회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신적 복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개인의 마음이 안정되면 사회적 불안도 많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그 국민 정신 건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평소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 구조를 강조해온 안 후보는 선명상 프로그램의 공교육 접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의 정신문화 자산이 미래세대 교육과 국민 마음 건강의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후보들의 정책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4: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박은식 신임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와 전통문화 보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통 사찰은 오랜 세월 우리 산림을 지켜온 파수꾼인 동시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산불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찰 주변 안전공간 조성 사업과 임도 설치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등 새로운 제도가 사찰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문화유산 보전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에 빗대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하늘 높이 날아올라 용맹스러운 기계를 뽐내는 듯한 참수리 형상 전통 등에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경찰청 경승실장 담화 스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불자들은 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가 전국 13만 경찰의 심장부인 경찰청에서도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치안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경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찰이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과 같은 존재라고 격려했습니다.
6: 하천왕의 역할을 우리 경찰들이

0: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들의 능력도 사천왕 못지않게 국민들의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는 사부대 중에 아기 부처님 관유의식이 거행된 법회. 법회엔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조계사 국장 스님들, 송영호 치안정보국장과 경찰청 불교회 회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승을 대표해 참석한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경찰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온 세상이 화합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2: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는 경찰 여러분의 소임은 그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보살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1: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되면서 경찰청장은 어느덧 1년 5개월째 공석이지만 경찰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법회에 참석한 대중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도 24시간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우리 경찰관들이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라는 수처작주의 자세로 정진한다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등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청사를 밝히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경찰들에게 자비 정신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탈종교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 불교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조계종 싱크탱크인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종책 연구 세미나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시민 2천 명에게 불교와 스님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불교는 사찰과 부처, 스님은 목탁과 수행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불교의 표상이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닌 공간과 인물, 의례적 상징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 겁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한국갤럽과 함께 도출한 인식지표를 나침반 삼아 올해 첫 종책 세미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법 전략의 재구성에 맞춰졌습니다.
6: 단순히 학술적, 종책적 과제에 대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단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5: 특히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무종교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무종교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게 아니라 종교의 호의적인 층과 이탈층 등을 세밀하게 분리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포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7: 실제로 그 안은 굉장히 다양한 균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 무종교인을 종교 없다라고 생각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분리해서 각각의 타겟팅을 하고 각각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5: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불자로 전환을 강요하기보다 자비와 평화, 마음 돌봄 같은 불교적 가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도록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는 전통 문화에서 생활 세계의 지혜로, 스님은 의례 담당자에서 마음 고통을 듣는 상담자로 이미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교 전략이 이미지 관리에만 치우쳐 불교 본연의 수행 정신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8: 불교는 본래 단순한 위안의 종교라기보다 인간 존재의 괴로움과 집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수행 종교라는 점에서 대중적 호감 이미지와 수행 종교로서의 본질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5: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불교 현실을 진단한 조계종 연구소는 올해 총 4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법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조계종님 송광사가 정해결사로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풍을 불러일으킨 보조국사 진울스님 열반 816주기 종제와 보살계 수계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국사전에서 방장 현묵 대종사, 주지 무자 스님 등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헌향과 헌화, 행장 소개로 진울 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무자 스님은 제1세법주 보조국사의 정해결사 정신과 16국사 조사 스님들의 모구가풍 선양에 총림 대중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대웅보전에서는 정계대화상 현묵, 지현, 대경 스님을 3사로, 보성, 일귀, 범종 스님 등을 7증사로, 병원염 보살계 수계살림 수계식을 열었습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종제에 맞춰 보살계 수계살림과 법성도 요잡, 조상경과 천도로 3월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당 중원대종사 150주년 탄신 달해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와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대종사의 수행 가품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치열한 수행을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한 하남 스님의 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남당 중원대종사는 참선과 염불, 간경과 의식, 가람수호 등 승가 오칙을 주창한 한국 근대불교 대표 스승으로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룡사 고향 열애사 회주 정우대종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우 대종사의 상좌 동국대이사 성화 스님, 열애사 주지 각심 스님은 어제 대종사를 대신해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공과대, 바이오시스템대, 사범대 불교 동아리 학생 30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평소 사회 각계각층에 자비심을 베풀었던 모친 곧 대자화 보살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어버이날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화 스님은 은사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 학교를 찾아 향후 10년간 매년 1억씩 총 10억의 장학금을 약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봉축의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9: 용 모양의 장엄등과 수만 개의 연등이 사찰 경례뿐 아니라 대구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와 동대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성사는 지난 9일 경례 대웅보전 앞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 대법회 및 예술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10: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한 등불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아진 마음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비추어 마침내 온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지혜의 광명으로 이어지기를.
9: 점등식에는 불교계 각 종단 스님들과 공룡열 신도회장, 정광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비와 광명이 세상 곳곳에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성광스님과 봉축봉행위원장 선덕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11: 이 땅의 부처님 오심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성대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 가십니다.
12: 신도분들하고 마음을 바쳐서 우리 대성사가 천태종 으뜸 사찰이 될 수 있도록.
9: 점등식 이후 이어진 봉축예술대전에선 풍락합창단과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동대사도 나라의 국운융창과 시민들의 건강,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13: 부처님께서 세우신 원은 서원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등에 발언하시는 원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 등이 소원으로 시작해서 서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9: 봉축 등에 불을 밝히자 경례는 연등 불빛으로 장엄됐고 참석자들은 합장한 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14: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수행의 시작이며 일상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소원의 자리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며 공동체를 밝히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9: 점등식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승사와 동대사가 밝힌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했습니다.

0: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연등문화축제인 시민소통문화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함께하길 발언했습니다. 지난 9일 봉행된 포항시민소통연등문화제에는 연합회장 덕화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중림사주지 성웅스님, 연합회 소속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덕화스님은 포항의 연등축제가 8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 불빛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희망과 자비의 불빛으로 밝혀지길 기원했습니다. 연합회는 연등축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생필품과 먹거리 나눔,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모범 불자들을 표창하며 신심을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엄 등을 선두로 시내 일원에서 연등 행렬을 진행해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는 지난 10일 장안사 설법전 및 도량 일원에서 연합회장 도림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 및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도림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이 각자의 지혜를 깨우고 가정과 사회에 자비 광명이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년 전 산불 당시 사찰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열린 음악회에서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사부대중은 점등식 후 봉축탑 주위를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장군의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인류가 쌓아온 고전 지혜를 현대적 서사로 풀어내 마음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미산 스님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지혜 소설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2: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오는 16일 온라인 줌을 통해 인공지능, 불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주제로 봄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전의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미산 스님이 처음 지혜 소설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아주 쉽고 대중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소설로 풀어서 지금 이제 책을 썼거든요. 이제 고전의 지혜에서 그 지혜를 마이닝, 채굴해 가지고 서사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재미있는 소설로 푸는 거죠.
2: 지혜 소설은 불교 경전뿐 아니라 인류의 고전 속에 담긴 정수를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새로운 장르입니다. 스님은 법성계 출판 작업에 참여하며 느꼈던 대중화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혜 소설 개념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전은 박제된 텍스트를 넘어 AI 시대에 반드시 발굴해야 할 핵심 자산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3: 그 소설로 풀어서 그 기본 텍스트가 되면 그걸 가지고 VR, XR 이게 그 디지털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그걸 이제 젊은 AI의 네이티브들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전을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저기 장르를 새로 만들었어요.
2: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AI 부디즘 연구소 오일 스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 차지호 의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한국불교 심리치료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시대에 요청되는 인간의식의 본질을 학술적으로 조망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1: 순천금융사가 지난 10일 새로 조성한 극락보전 아미타불과 관음지장보살 점안 봉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옥스님이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를 복장에 봉안한 금융사 아미타불은 내충신탁스님이 집전을 맡아 티베트 전통의식으로 점안했습니다. 법회에는 회주 진옥스님, 주지 범일스님, 파계사 수자 법천스님, 정승호 신도회장,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삼존불 점안을 봉축했습니다. 진옥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호법인 내충신탁 스님이 특별한 인연으로

금융사까지 와서 저만을 집전해 준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라며 불사에 수의 동참해 준 신심 깊은 신도들의 공덕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종정리학께서 우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갈등을 화합으로 꽃피우길 당부하신 만큼 부처님과 중생이 차별 없단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함께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물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원하고 또 원치 않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항상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 공덕을 닦고 그리고 지혜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염불하고 염불을 하게 되면 늘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가, 불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염불하는 사람을 항상 비춰주고 항상 염불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갖자. 노는 입에 염불하다 보면 어느새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염불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또 깊은 염불 삼매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불을 하면 항상 은은하게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비와 광명의 힘이 염불하는 우리를 은은하게 보호해 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염불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른 스님이신데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큰 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서울의 아주 유명한 사찰에 주지 발령을 받아서 이제 주지 스님으로 가시게 돼요. 이 큰 스님이 그 서울에 있는 큰 사찰에 주지 스님으로 딱 갔는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 부처님의 맑고 깨끗해야 할 그 도량이 세상에 시장바닥도 그런 시장바닥이 없더래요. 그냥 막 물건 파는 사람, 잡상인, 막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구는데,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서 하루 종일 시끄럽게 구는데, 그래도 또 특이한 게 그 무당이나 점치는 그런 역술가들, 점쟁이들이 그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 돗자리 깔아놓고 오고 가는 신도들 점을 봐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게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해야 이 부처님 도량에서 이게 시장바닥도 아니고 뭐 여기가 무슨 점 봐주는 점집촌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알고 지내는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주지 스님들이 여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여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 잡상인들하고 점 봐주는 사람들 싹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도 성격들이 우악스러워가지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져가지고 전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거기 큰 스님이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절 밖에서야 물건을 팔든 말든 뭐 점을 봐주든 말든 그는 그 사람들의 할 일이지만 엄연히 여기가 절 사유지고 절에서 관리하는 절 사유지고 부처님 법당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님 법당 앞마당은 좀 뭐가 맑고 깨끗하고 청정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시장을 가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뭐 해가지고 이 큰 스님이 마음을 굳게 먹고 거기 앞마당에 그 잡상인들과 거기서 막 점 봐주는 막 그 점쟁이들을 싹다 몰아내게 됐대요. 그 와중에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몇 살 잡고 막 험한 얘기 나오고 정말 그때 좀 시끄러웠대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래요. 몇십 년 전. 뭐 다 이제 옛날 옛적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온
수만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이 큰 스님이 그래, 나 하나 욕먹더라도 요 부처님 모시고 있는 여기 법당, 요 앞마당이라도 좀 신도들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여기 정리를 해야지. 이게 뭐냐. 그래, 나 하나 차라리 욕먹더라도 뒷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오실 스님들과 또 앞으로 이 절에서 신행생활을 할 이 신도분들을 위해서 내가 욕먹더라도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만 평생 먹어야 할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 법당의 그 앞마당을 싹 정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잡상인들도 이제 절 밖으로 몰아내고 그 법당 옆에서 막 점 봐주는 사람들도 싹 몰아내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어느 날 신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신도들이 이제 큰 스님한테 찾아와서 스님 스님 여기 여기 법당 앞마당 여기 싹 정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아우 내가 평생 먹을 욕을 내가 다 먹었어. 나 뭐 멱살까지 잡혔어. 막. 근데 스님 흉흉한 얘기가 들려요. 어이 뭔데? 여기서 점 봐주던 무당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당 할머니가 있는데 이 무당 할머니가 자기가 쫓겨났다고 여기 법당 앞마당에서 자기가 쫓겨났다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유명하다는 기도도량을 다니면서 신기도를 하면서 저 암흑의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저주의 기도를 올린대요. 아 웬일이야 사람들 못 됐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무당 할머니가 자기가 여기 절 앞마당에서 돗자리 펴주고 사람들 점 봐주면서 여기 몇십 년을 자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가 쫓겨났다고 분하다고 스님 못됐다고 그러면서 막 신기도 다니면서 저 암흑의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저 스님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스님 저주의 기도를 올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아라.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저 사람이 나 죽으라고 기도한들 내가 정말 죽겠느냐. 때가 되면 죽는 거고 때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지. 다 인연법이지.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 그냥 귀에 들리면 싹 씻어버려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신도들이 야 역시 우리 주지 스님 큰 스님 우리 주지 스님 멋져 부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신도들 다 보내고 나서 이 주지 스님의 방에 다 오셔가지고 앉은 뒤에 관세음보살님 막 염불을 하셨대요. 무당 할머니가 자기 빨리 죽으라고 막 기도하고 다닌다니까. 주지 스님이 신도들한테는 아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신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그래놓고 방에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 하루 종일. 근데 이 큰 스님이 젊었을 때부터 관음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이분은 항상 관세음보살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뭐 무당 할머니가 자기 죽으라고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늘 하던 대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데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뭐 불자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불한다면
나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가 나에게 저주를 내렸던 그 사람한테 그 저주가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아무 문제 없고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악한 말을 하면서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이 불자들은 나에게 온 그 저주가 오히려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나에게 저주를 내렸던 그 사람한테 저주가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요. 여러분들 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관세음보살 늘 염불하시던 그 큰 스님이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이고 뭐니나, 그 저 암흑의 주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저주의 기도를 올렸던 그 무당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만 살아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제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이 들으신 거예요. 어휴,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니 그 업보가 자기한테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할머니가 막 난리 나가지고 이걸 어떡합니까? 내 손주 어떡합니까? 아니, 자기 손주, 자기 가족이 소중한 걸 알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걸 알아야지. 자기 손주 다치는 거는 뼈저리게, 자기 가족 다친 거는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면서 왜 남한테는 빨리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세상 중생들 중에서는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행여라도 다른 사람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번 생 업장 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좋은 인연을 짓겠다. 늘 마음으로 명심하면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조금이라도 닦아야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하는 불자라면 행여라도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그 손자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간 게 물론 주지 스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주지 스님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대요. 큰 스님이 도량이 넓어요. 자기 죽으라고 산기도 하러 다닌 그 무당 할머니 손주가 크게 다쳤다니까 큰 스님이 일부러 다 그 문병을 간 거예요. 다 문병을 가가지고 손주한테, 누워있는 손주한테 빨리 나아라, 어서 건강 쾌차하고 빨리 나아라, 이렇게 이제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다 축원을 해주면서 그 무당 할머니한테 다른 사람은 죽어라 저주를 내리니까 본인이 그 업보를 받은 거 아니요. 마음을 잘 써야지. 백날 다른 사람 운명 봐주고 다른 사람 점쳐준 게, 백날 다른 사람만 봐주는 게 무슨 그게 소용이 있느냐. 자기 마음을 잘 써야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렇게 호되게 한마디를 해주신 뒤에 이제부터라도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제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을 참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오. 그러면 손주가 빨리 건강 쾌차하게 될 것이오.
할머니가 그 무당 할머니가 큰 스님 앞에서 뭐 어쩔 줄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손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큰 스님이 그 자기 죽어라 죽어라 저 스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무당 할머니 앞에서 그 손주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우리 이 어린 손주가 어서 툴툴 털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들리는 소식에 결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당 할머니도 다시는 그 스님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그 스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입에도 올리질 않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음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이 어리석음의 미혹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이 가득한 우리 불쌍한 중생들 안타깝게 여기시어 부디 자비의 손길로 우리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에 좋은 인연의 업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의 업, 자꾸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 몇십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한국불교의, 한국불교 현대사에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탐욕에 우리 조선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이 와 짓밟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이 일본에서 우리 스님들의 정신을 꺾어버리려고. 왜냐면 우리 스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한국불교, 이 스님, 호국불교, 한국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뭐 수많은 의병들과 장군들이 있었지만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을 때 이 육지에서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승병들이 있었어요. 사명대사의 그 명성이 저 일본 땅까지 전해졌다고 하잖아요. 스님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죄 없는 백성들을 저 칼날 아래에서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우리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저 중생

저 죄 없는 백성들을 우리가 지켜주자.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운 게 우리 승병들이에요. 스님들이세요. 그래서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이 땅에는 사명대사와 승병들이 있었다. 또 그 사명대사를 키운 분이 서산대사시잖아요. 서산대사. 그러니까 충북 서산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너무 오버했다. 하여튼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우리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 병자호란 때에도 스님들이 칼을 들고 또 나라를 지켜, 또 여러분 우리 대한독립운동을 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예? 뭐 용성스님, 만해 한용운 뭐 이런 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실제로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스님들이 막 김구 선생 독립운동가들한테 스님들이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도 조달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스님들의 정신을 꺾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 이제 스님들을 막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을 안 한 스님들은 이제 승적에도 안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되고 광복을 되찾게 되고,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뼈저리게 가슴 아팠던 6.25 한국전쟁을 이제 끝내게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결혼을 안 한 비구 스님과 결혼을 한 대처 스님들 간에 이렇게 이제 좀 분쟁이 일어나요. 뭐 이런 거 뭐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좀 가슴 아픈 역사죠. 예. 뭐, 결혼 안 한 스님은 결혼 안 하신 스님대로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때 결혼하신 스님들도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뭐 또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 시대의 그 아픈 상처를 서로가 어루만져 주면서 결혼을 한 스님이건 결혼을 안 한 스님이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스님들이 한국 불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좀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좀 서로 손을 잡고 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 크게 싸움이 붙어요. 엄청나게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스님들과 결혼하신 스님들이 이렇게 싸움이 붙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서로 스님들끼리 잘 지내시고 서로 이제 존중을 하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부처님 믿고 공부하는 불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해야죠. 근데 그때 그 험악했던 시절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어느 이제 좋은 절이 있었어요. 몇십 년 전 얘기죠. 그 절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스님인데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애 낳고 절에서 살고 있던 대처 스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비구 스님들이 가가지고, 결혼 안 한 비구 스님들이 가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와서 청정 스님들이 와가지고 청정 비구 스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하고 수행할 거니까 이제 그 결혼해서 처자식 있는 대처 스님은 여기 방 빼주시오, 나가주시오 이랬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분도 얼마나 막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갑자기 막 몇십 년 살았던 절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뭐 먹고 살 수 있게 밭이라도 좀 떼주든가. 갑자기 막 나가버리라 하면 그 사람도 어딜 나가겠어요. 뭐 하여튼 서로 합의를 잘 봤어야 되는데, 그 처자식이 있는 대초 스님이 나보고 지금 나가라면 어디 가라는 거냐, 나 못 나가겠다 뭐 이러니까 그 비구 스님들이 여태껏 여기 절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절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제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할 거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가정을 꾸리든 뭐 어떻게 하든 여기 이제 나가 달라 뭐 이렇게 뭐 서로가 옥신각신 나갈래 말래 안 나갈래 안 나가면 어떡할래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싸웠나 봐요. 그러다가 뭐 어쩌겠어요 이제 결국은 그 대처 스님이 이제 가족들하고 절에 이제 나가가지고 절에서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어디 이제 마을에 집을 하나 구해놓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대요. 뭐 어떻거나 좀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이제는 그런 일 없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나죠. 요새는 이제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서로가 서로 합법적으로 나가야 할 사람 있으면 나가고 있어야 할 사람은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 좀 흉흉했을 때 그랬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대처 스님이 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마을에 이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새로운 이제 주지스님이 오셨어요. 비구 스님이 다 오셨는데 또 그나마 다행히로 이제 막 절에서 와 절에서 스님들끼리 나갈래 말래 막 싸웠으니까 신도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기도를 많이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새 주지 스님으로 왔대요. 그래서 신도들 어루르면서 그 우리 스님들끼리 좀 그런 역사적으로 좀 서로가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절이 좀 시끄러워졌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축원 열심히 해줄 테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절에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렇게 신도들을 어루만져줬대. 그러니까 신도님들도 아유 그래도 새로 오신 스님이 새로운 스님이 아이고 얼굴도 환하고 기도도 잘하고 경전 공부도 많이 하셔서 법문도 술술 잘하시고 하니까 신도들 이제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을 이제 많이 의지하게 됐대요. 그렇게 됐는데 이 신도들이 새로 오신 주지 스님한테 가서 스님 야단났어요. 야단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막 이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스님 이거 입에 담기도 무서운데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실컷 밑밥 다 깔아놓고 이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아 얘기해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스님 이 절에 원래 살다가 그 마을집으로 내려간 스님 있잖아요. 여기 원래 사셨던 주지 스님 뭐 여기 나가신 그 스님 왜 그러냐고. 아니 그 스님이 여 절에서 나가서 밑에서 저 마을집에서 살고 있는 그 전 주지 스님이 너무 분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렇게 막 하시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어우 나 무섭다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예, 이렇게 마음의 준비 깜짝 놀라지 말고 마음의 준비. 그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에다가 요 새로운 주지 스님 이름을 다 붙여 놓고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바늘로 막 찌르면서 저주를 내린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난 너무 속상해 죽겠어. 우리 중생들 사는 거 보면 아니 쫓겨난 스님도 아 비록 쫓겨나서 불쌍하긴 하지만 아 이것도 아유 전생에 내 업본가 보다 생각하시고 또 아니 그 쫓겨난 스님도 아 쫓겨나면 쫓겨난 대로 아유 그냥 그래도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내가 열심히 농사라도 짓고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좀 이렇게 열심히 사시든가. 아유 그래도 내가 전생에 업보 때문에 내가 살던 절에서 쫓겨났나 보다 좀 생각하고 이번 생에 좀 기도 좀 많이 하시면서 좀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분하다고 속상하다고 저놈의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형에다가 새로운 주지 스님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막 바늘로 찌르면서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는 쫓겨낼 만하다. 아무리 결혼해서 애가 있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평생 부처님한테

기도 올렸던 스님이신데 어떻게 아무리 분하다고 새로 오신 주지 스님 빨리 죽으라고 이름 인형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바늘로 꾹꾹 찌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야, 네가 중이냐? 그래놓고 네가 스님이냐? 아, 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다 죽었어요 그분들. 제가 이제 약간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평생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스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아,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러니까 이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아유 아무 걱정을 나는 아무 걱정 안 된다.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의지해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 걱정 없다 하고 신도들한테 다 얘기한 뒤 그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법당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예. 솔직히 물론 나도 100% 부처님을 믿지만 누가 막 나한테 저주를 내린다고 하면 아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몇 달 후에 소식을 들었대. 몇 달 후에 신도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신도들도 난리가 나가지고 몇 달 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그 절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마을집에 내려가서 인형에다가 그 자기 쫓아낸 스님들 빨리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바늘로 막 찔렀던 그 스님이 갑자기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대요. 그 바늘 찌르면서 막 저주를 하던 그 못된 스님이 본인이 하면서 심장마비로 하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막 그 소식을 들은 막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야 인과 업본가 보다. 남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 빨리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바늘로 꾹꾹 찌르더니 본인이 먼저 갔구나. 본인이 저렇게 갔구나. 참으로 인과업보가 무섭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중생들이 불쌍합니다. 그 바늘로 꾹꾹 찌르다가 왁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던 그 스님도 바늘 찌를 시간에 차라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을 하면서 금강경을 외우면서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죽어라 하고 바늘 찌를 시간에 차라리 염불하고 기도를 했더라면 업장을 소멸하고 더 큰 공덕을 짓게 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을 텐데 다른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 죽어라 죽어라 바늘 찌르다가 본인이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생에 다른 사람 죽어라 죽어라 했던 그 나쁜 마음의 업보 때문에 다음 생에 더 힘들고 괴로운 세계 나쁜 몸을 받게 되었으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치장보살 마하살 부처님 부처님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어리석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부디 소멸케 해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미혹의 바다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 잘 들으셨죠? 남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누가 업보를 받더라? 본인이 업보를 받더라.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수행자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했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0: 저와의 모든 악연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해 줄 망정.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마음을 닦고 계실 거다. 그렇게 저도 기분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생 좋은 인연, 성근공덕을 지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이곳 한남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남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3: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간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천년의 고찰. 그 오랜 역사의 무게는 단순히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가져다 준 영예가 아니다. 계절을 견디고 사람을 품어 안고 때로는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 땅의 도량을 지켜내고자 하는 한 마음이 모여 쌓아올린 원력의 역사 그 자체다. 만월산에 장엄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용현사. 겉으로 보기엔 빛바랜 흔적이 그다지 역사가 깊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알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1300년도 전인 신라 선덕여왕 14년에 자장율사의 원력으로 세워진 천년고찰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가람 전체가 전소되었지만 무려 75년에 걸쳐 수많은 원력이 모여 제 모습을 되찾은 용현사가 이제 새로운 천년을 위해 더 큰 여정으로 나아가려 한다.

0: 만물을 덮은 어둠을 매일같이 걷어내는 동해의 일출처럼 불법은 이 땅 위를 비추지 아니한 적 없고 쉼없는 동해의 물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자 한 원력은 단 한 번 쉬어간 적이 없었다. 산이 만물을 품어 살피듯 중생 곁을 지키고자 만월산의 품에 뿌리내린 도량. 용연사에 특별한 봄이 찾아왔다.
1: 우리에게 부처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계절이면 항상 넉넉하고 모든 중생들한테 새로운 기운이 솟게 하고 우리 인도에는 또 만발, 만화가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 4월달과 5월달은 부처님 계절이라 그래요.
2: 그런데 오늘 이 낙성의 인연이 이 도량을 밝힌 등불이 되고 수행자는 깨달음을 이루고 제가는 자비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은 평화의 길을 얻게 되기를 바라납니다.
3: 불!
0: 한국 전쟁으로 전소되었던 대웅전이 8년간 이어진 복원불사의 염원 끝에 제 모습을 되찾은 날.

오래 하니까 묵은 짐을 벗은 것 같아요. 출가를 해가지고 대웅전을 하나를 새로 짓고 창건을 저 중창을 하고 부처님을 예법하게 모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게 부처님 복 받은 게 아니냐.

0: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의 아픔을 품는 것. 오랜 시간 용연사를 지켜온 주지스님에게 수행은 홀로 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절을 다시 일으키고 중생을 맞이하는 것이었을까. 이 나라에도 도량에도 빛이 가려진 시절이 있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가 세상을 삼킨 그날. 전쟁의 화는 강릉 만월산까지 번졌고 1400년의 도량이 하룻밤 사이 재로 변했다.
1: 6.25 때가 여기가 이제 원체 그 치열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 사찰들이 인민군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 그 명목으로 사찰 방화령을 내려요. 그때 용연사가 전체 전소됐죠. 전소되고 저 일주문부터 다 전소. 아직도 일주문은 복원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제 한 비구니 스님이 그때 이제 모든 경제적이든 모든 여건이 열악할 때 그 여기 들어오셔서 대웅전을 이제 중건하셨는데 대웅전이 어쨌든 우리 전통 사찰 계계도 맞지 않고 어쨌든 부처님 지붕 얹고 비만 안 맞게 해서 부처님 너무 초라한 곳에 계셔서 내 마음에 걸려서 이거를 새로 중건을 해서 좀 법답게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웅전을 중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된 거죠.
0: 폐허 위에도 생명은 움트는 법. 재만 남은 터 위에도 법맥만은 끊어지지 않기를. 원력으로 땅을 일구고 대웅전 중건을 완수한 원대한 발원은 이제 바다 건너 부처님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
1: 대웅전을 중창을 하려고 하는 차에 부처님 사리를 좀 가능한 모셔다가 전신 사리를 모셔다가 봉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인도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라 열반지에 그 가네시와라 큰 스님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때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그 스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 전신 사리에 대해서 좀 여쭈니까. 그 영국에 이제 독을 당했던 사리를 반환을 이제 했는데 그 차에 이제 스님이 그 사리를 와서 이제 모셔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시게 됐습니다.
0: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의 삶 또한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며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끝내 삶의 의미를 묻는다. 고통은 왜 반복되는지 인간은 어떻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오래된 질문 끝에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 네팔 남부의 작은 마을 룸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자 인도 순례길의 시작점인 곳이다.
1: 이 쿠시나가라 일반당의 스님한테 사리를 모셔왔어요. 그 사리를 가지고
2: 스님이 이제 상사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0: 용현사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걸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 용현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인도 성지순례길에 나섰다. 불교에서 진신사리는 단지 부처님의 몸을 기리는 유물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도량 안에 부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룸비니 중심에는 마야 대비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야 부인이 산통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은 곳으로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이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목조 사원인 이곳은 오늘날 전 세계 불자들의 정신적 고향이자 평화의 상징인 곳이다. 부처님이 태어난 성소 바로 옆. 한눈에 채 담아내기 힘들 만큼 거대한 보리수 나무가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의 보리수와 같은 종의 나무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모두 이 고요한 보리수 그늘 아래 멈춰서서 각자의 고통을 내려놓고 모두의 평안을 바라게 된다.

0: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진리를 찾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길 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마주했던 부처님의 삶.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지극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비우며 걷는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거대한 원력과 마주하다 보면 바깥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워내게 된다.
1: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지극한 원력이 참 우리들을 위해 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숙연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고 부처님의 원력을 본받아서 중생 구제에 더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 타인의 아픔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 그렇게 내 안의 집착을 비워낸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채우는 것. 그렇기에 깨달음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한 순례의 여정은 어느덧 인도 쿠시나가라에 도착했다. 쿠시나가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하나인 아난존자는 이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전해진다. 외진 시골이 아닌 말라족의 성 안에서 열반에 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만약 성 안에서 열반에 든다면 어떤 이는 나를 친견하고 싶어도 만날 수

수 없다. 나의 마지막 열반은 누구든 나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끝내 이곳을 택했다 전해진다. 열반에 든 부처님 위로 금빛 천을 조심스레 올린다. 천을 덮는 행위에는 공양과 공경의 뜻이 담겨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삶과 수행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불자들의 오랜 신행

0: 열반은 삶의 끝이 아니라 집착의 끝을 뜻한다. 어느 누구도 영원의 길을 걷지 않기에 결국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모두 내려놓을 것임을 깨닫는 시간. 부처님의 마지막이 머문 이곳에서 순례객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1: 저는 제가 굉장히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렇게 조금 감정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감정을 만드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정말 눈물이 막 쏟아져서 제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저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제가 아주 미력 하나마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삶,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따뜻하게 살다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삶. 부처님 열반당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드디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마주할 시간. 오늘 건네받는 사리는 영국에 의해 독을 당했다가 반환된 부처님의 진신사리다. 이제 한국의 중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긴 여정을 떠나는 자리다.

0: 이제 좀 기도 잘 하면은 계속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 이제 나옵니다.
1: 이 작은 함에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불법의 시간이 담겨 있다.
2: 마구암부트 가르쳐 주세요. 보드메 비 마구암부트 고 라스쿠 자라네게 바드 아삼비나 다두 삼비나 다두 또 아삼비나 다두 메도 조 투다푸다 네 삼비나 바두나 투그라 투그라 호기야 उसे टुकड़ा टुकड़ा में से बिल्कुल टुकड़ा टुकड़ा मैनोला मूंग के दाने के माफी चावल के टुकड़ा माफी सरसों के दाने के बराबर माफी है उसमें भी बिल्कुल छोटा छोटा महीन है ये बुद्ध का असली भगवान बुद्ध का धातु कहा जाता है वही धातु है
1: सारामदरन सुचन यों तोंगन सारीरल मोशिगो तप과 도량을 세우며 그 뜻을 가까이에 두고자 했다. 그렇게 이어져 온 시간과 노력은 오늘날의 순례로도 계속되고 있다.
3: 뭔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뜨거운 게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이렇게 쑥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러면서 약간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현재 제 마음 그렇습니다.
2: 이 부자 그래가 하면서 사버로가 요 하마

자등명, 법등명.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남긴 이 가르침만큼이나 세상을 밝히는 가르침이 있으랴.

인도 라지기르의 영축산.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던 대표적인 수행처 가운데 한 곳이다. 특히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인 법화경이 설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영만리 먼 길을 떠나와 마침내 도착한 부처님의 설법이 머무른 자리. 그 어떠한 말도 필요 없는 시간. 긴 순례 끝.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번뇌로 가득 찼던 마음이 어느새 비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비워진 마음이 내가 아닌 모두를 향한 사원을 남기는 시간. 자비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곳에 오니까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직접 챙겨나는 듯한 그런 감이 들고, 우리나라도 그 빨리 좀 더 남북이 잘 화합하고 국내 정세가 빨리 안정돼서 이 땅과 같이 평온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불교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매일 세계 각국의 수행자들과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모여든다. 수많은 왕조가 사라지고 시대가 바뀌는 동안에도 보드가야는 살아있는 수행의 땅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 보드가야 중심에 자리한 마하보디 사원. 마하보디 사원은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마하보디 사원 또한 수차례 전쟁과 훼손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끝내 이 자리를 지켜냈다. 부처님의 존귀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황금빛 천을 헌신의 마음을 담아 공양 올린다.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린 뒤 그 공덕이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회향이라 한다. 작은 정성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 회향의 시작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모든 것과 연결된다. 마하보디 사원 경내의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나무의 후계목으로 전해진다. 지금의 보리수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수차례 훼손과 소실을 겪었지만 사람들은

0: 다시 그 가지를 옮겨 심으며 이 자리를 지켜왔다.
1: 그래도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 붓다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새로 하게 되고 또 신도분들도 또 멀리 인도까지 오셔서 또 기도를 또 사대 성지마다 기도를 열심히 올렸으니까 또 부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연공덕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과 또 동참하지 못하시더라도 항상 보다가야를 그리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이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스럽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툼 없이 항상 평온하게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한 그루의 나무를 지켜내고 깨달음의 땅을 이어간다는 것. 수많은 전쟁과 훼손 속에서도 보드가야가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이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력은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2: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꿀경 속에만 나오는 그 성지들만 기억을 하고 직접 그 땅을 밟으니까 2500년 전 부처님 모습 그 상기를 아주 감회가 깊어요.
3: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부자로서 살아온 것은 아무래도 부족하고 이제는 조금 한 단계나 새로운 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0: 밤이 내려앉은 갠지스강 위로 수많은 불빛이 흘러간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끊임없이 스쳐가는 강물처럼 인간의 시간은 누군가의 생과 사를 이어받아 끊임없이 흘러왔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길을 찾고자 염원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풀지 못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마침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랜 시간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져 왔듯 인도를 떠난 불법은 우리 한국의 산천에도 깊이 뿌리 내렸다. 오늘은 조심스레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강릉 용현사를 향해 나아가는 날. 그렇게 불법은 또 하나의 도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인도 쿠시나가로 부처님 열반당에서 직접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왔는데 정말 그전에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만 봤던 이제 사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사리였고 직접 뵙고 오면서 정말 이제 부처님의 살아있는 그 부처님의 정신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제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다라고나 할까요? 보현행 실천을 함으로써 이제 부처님 삶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불자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세웠습니다.
0: 작은 사리암 안에 담긴 것은 단지 오래된 유물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불교의 시간과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이 함께 머물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

부처님의 뜻을 이 도량 안에 다시 세우고 앞으로 이어질 수행과 신행의 시간을 진심으로 발원하는 시간.

0: 한때 전쟁의 화마 속에 전소되었던 용현사가 진신사리를 모셔오는 것으로 긴 중창불사를 완성하는 순간.
1: 아우, 너무 감미롭고 좋지요. 황홀합니다. 제가 80이 넘도록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 보고 사리 이거 하는 거 처음, 이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절에 이렇게 또 큰 대웅전을 지어서 천년고찰에 이렇게 해서 새 부처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2: 이것이 또 우리 세대는 또 끝나더라도 또 다음 세대까지 잘 보존이 돼서 좀 이 좋은 것을 좀 잘 발휘하고 잘 보관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0: 금일 그토록 그리던 부처님을 모시고 불복장 의식을 봉행하게 됨을 감언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의식을 통하여 저희 사부 대중은 내면에는 부처님을 품고 밖으로는 사회의 아픔을 함께할 원을 세웁니다. 상구보리 화화중생의 근본 가르침을 공대하고 오늘 세운 이 원이 만대에 유전하여 부처님께서 그토록 그리시던 정토를 구현하려 합니다. 또한 저희 용련사가 선종의 맥을 잇는 수행가풍으로 거듭나고 용련사 신도님들의 화평과 용련공동체에 동조하는 용련촌 사람들로 장엄하게 됨을 지신 발언하오니 저희들의 이 발언을 섭수하여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1: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원력이 비로소 하나의 결실로 완성되었다.
2: 어차피 죽어지니까 속에서 놀아.
1: 앞으로 이 도량을 찾는 이들은 진신사리가 모셔진 부처님 앞에서 저마다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것이다. 긴 순례 끝 도착한 사리 하나가 1400년 도량의 의미를 다시 이어갈 것이다.
3: 그 사찰을 찾는 분들이 다 마음이 힘들고 부처님께 의존하는 그런 성향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사찰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의 불사가 아니고 내방객들을 위한 그런 휴식 공간이나 또 쉼터라든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오늘날 용연사는 수행자들만의 도량에 머물지 않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곳은 조용한 쉼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사람들은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산사의 너른 품에서 잠시 삶의 속도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마다 잊고 지냈던 마음의 여유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0: 그냥 놀러 왔다가 여기 바닷가 바로 옆에 사찰에 있어서 왔는데 사찰에 올라오는 길에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찰까지 올라오니 이 사찰이 산에 둥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임도길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임도길만 있는 게 아니고 계곡이 굉장히 여법하게 이런 또 경기도에 있는 계곡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너무 좋고 이런 물소리도 지금도 들리잖아요. 물소리가. 그래서 아마 한 번 오신 분들이 계속 또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1: 천년 고찰을 다시 세우는 일은 법당만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도량을 쓸고 누군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도량을 찾는 이들을 돌보는 것 또한 수행의 하나다.
2: 냉이 원출이 강된장 엄청 맛있어요.
1: 먼 길을 찾아온 순례객들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한다는 주지스님. 한 끼 공양 속에도 사람을 품고자 하는 도량의 마음이 담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껏 준비한 한 끼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함께 나누는 공양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지라도 그 마음에 오랜 온기를 남긴다.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다. 서로의 수고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수행의 시간이기도 하다. 대웅전을 다시 세우고 진신사리를 모시는 불사를 이어온 주지스님은 이제 이 도량이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2: 그 중생들은 항상 모든 것을 욕구로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한판 연극에 불과하다.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힘든 과정, 기쁜 과정 이런 것들을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 내한테 주어진 것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부족함이 나의 불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지내다 보면 또 부처님 법이 조금씩 조금씩 내한테 젖어들다 보면 이내 마음의 평온도 올 것이고 모든 일들이 마찰 없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1: 긴 시간 이어져 온 불사와 순례의 원력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주지스님이 바라던 도량의 모습 또한 그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대웅전을 다시 세우고 진신사리를 모셔온 이유는 단지 오래된 절을 복원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 도량 안에서 다시 삶의 방향을 찾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도 순례 이후 달라진 신도들의 변화는 기겁기만 하다.
3: 어쩌면 제가 인도 다녀와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부처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조금 감정이 그런데 인도 가기 전하고 후하고 저 삶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로 해서.
4: 어떻게 달라졌어요?
3: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냥 저 나름으로는 제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았죠. 인도 다녀와서 이제 뭐 주신 법문 같은 거 듣고 부처님 가르친 말씀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다른 삶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고 그 내가 누리는 삶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넓은

0: 세상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제가 가진 거를 많지는 않지만 회양을 해야 된다라는.
1: 그 당시에 인도 순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몇몇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신앙이 그 타락 신앙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부처님에 대한 예도보다는 자기 개인 중심의 그런 신앙 생활을 하다가 부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신도분들은 개인적으로 많은 느낌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 당시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 패턴도 많이 바뀌고 또 봉사라든지 사회 활동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2: 천년 고찰이라는 이름은 긴 시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원력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어질 때 오래된 도량은 비로소 생을 이어나간다. 언제나 사람을 위한 도량으로 남을 천년 고찰 용연사.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산사로,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자리로 오래도록 사람들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

0: 금복장 점안 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 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포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 계시네. 이제 바로 아난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워 계신 스승님한테. 스승님, 비구들이 우한가가 끝나면 세존을 데리고 왔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옛날과 달라서 그 당시 인도에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또 교통편이 있더라도 모든 스님은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에서 제자들이 다 몰려올 텐데 걸어서 오게 되면은 한 달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열반을 못 봤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내가 없을 때는 내 제자들은 내 곳을 방문하여 예배하도록 하라. 그 내 곳이 바로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보드가야. 세 번째 부처님이 첫 설법하신 제자들에게 오비구가 계셨던 노경원, 미가다야. 예? 오늘날은 바르나시에서 좀 외 근교에 있는 그게 노경원이 있습니다. 노경원. 네 번째가 열반에 든 구시나가라. 이 네 군데가 부처님의 4대 성지입니다. 이 네 곳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난존자가 다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물어야지. 부처님 돌아가시면 물을 데가 없다. 빨리 물어야지. 그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난다가 스님들은 여자를 멀리 해야 되는데 여자,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되 어머니 나이가 많은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 연배는 어머니처럼 또 너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누이처럼 누나처럼 같이 대하고 또 아주 나이 어린 소녀가 오면은 딸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또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려고 거기서 복전을 지었는데 이제 부처님 떠나면 우리가 복을 누구한테 복을 짓고 복 공양을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인연으로 복전을 지어야 한다. 첫째, 배고픈 사람 굶주린 이웃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복전이요. 둘째, 병든 이웃을 정성껏 보살펴 감병하는 것이 복전이요. 셋째, 가난하고 고독한 이웃을 널리 베풀고 고아나든지 과부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위로하는 것을 복전으로 짓고 넷째, 올바른 수행자에게 음식과 밥을 공양하고 외호해 주는 것이 복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 복제는 오늘날에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동참한다든지 또 간병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구호 사업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또 솔선수범해서 구호 단체에 가입해서 이런 일을 활동한다든지 또 어째 스님들을 공양하는데

선물을 배워가는데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비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아난존자야, 그러한 문제는 스님들이 상관하지 마라. 화장하는 이런 문제, 사리를 나누는 문제는 세속인에게 맡겨놔, 이렇게 했어요. 다비하는 것들은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전륜성왕이라면 당대의 왕들이 하는 장례법을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물에 매장하면 수장이요, 땅에 묻으면 매장이요, 그 다음에 노지에 그냥 내버려 두면, 던져버리면 풍장인데,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장법이 화장법입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절에서 큰 스님 돌아가시면 장작불에 이렇게, 화장하게 되죠. 이게 다비식이라 그럽니다. 다비하는 법식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을 향으로 깨끗이 씻고, 무명천으로 몸을 감고, 그 위에 시신을 황금관에 넣었다가, 황금관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 황금관을 다시 쇠로 된 관에 넣었다가, 그것을 갖다 전단향 나무관에다 다시 넣고, 관이 세 개나 되죠. 황금관, 쇠관, 그 다음에 전단향으로 된 관에다가, 그 나무관 주위에다가 황나무를 쌓고, 그 위에 두텁게 덮은 뒤에다가 불을 붙여 다비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화장한 그 가게로. 그리고 그게 다 타고 나면은 그에 살을 넣어두는데, 이 살이는, 부처님에 나오는 살이는, 이렇게 유언하신 거 보세요. 살을 넣어두거든 네그리, 사그리 가운데 탑을 세워 거기에 안치하고 탑 표면에 비단을 걸어 걸어가는 사람이 탑을 보고 바른 법을 사모하게 하라. 부처님의 사리탑은 시내 한가운데 네 거리에 사리탑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탑이라고 불법을 옹호하는 큰 현수막을 걸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홍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가면 시내 중심가에 다 사리탑이 있습니다. 미얀마, 인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그랬습니다. 고려 불교국 때문에. 그래서 마을마다 거리마다 네 거리에 다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게 부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이 불교가 흥망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부처님 사리탑을 곳곳이 크게 세워가지고, 아마 도생국사가 그런 의미에서 곳곳에, 또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곳곳에, 우리 국토 전체에다가 탑을 세워서, 불법에 영원히 가리라, 불국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염원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도, 사리탑을 모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사리가 탑이 돼서, 살아있는 살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보고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 스승님이 나를 불쌍히 든 스승은 왜 나를 두고 가시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시켜가지고 비구들을 아난다한테 다 불러오게 해요. 아난다야, 걱정하지 마라. 아난다야, 아난다가 스님 돌아가시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난다야, 걱정하지 마라. 빛은, 너의 빛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너의 빛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 너의 빛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의 빛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너는 진작에 깨달았겠다.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다면 내가 25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진작 너를 깨닫게 해줬겠지. 그런데 깨달음은 네 마음속 안에 불씨가, 깨달음 불씨는 네 마음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걸 깨우쳐준 거예요. 깨달음은 네 내면의 능력이다.

아, 나야, 슬퍼하지 마라. 모든 사랑스럽고 뜻에 맞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애별이고, 그러고. 만나면 헤어지. 헤어지요. 변하여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누차 말하지 않았느냐? 여래가 오래 세상 머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보라.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너는 나를 다정한 행동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보살폈음, 우정어린 마음으로 보살폈으니, 너는 너와 내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너와 함께 돼서 여래는 행복했다. 이렇게 다정하게 아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아난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부처님 돌아가시려면 서울에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거기서 돌아가시면 영광스럽고 서울 시민이 다 모여서 부처님을 찬탄할 텐데 왜 시골에 구시나가래 여기 구석진 모여서 부처님께 열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나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구석지어 보이는 이 구시나가라도 한때는 위대한 영광의 도시였다. 이렇게 하신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열반을 그 시골의 총구석에 일반을 하시게 함으로써 누대 성지라고 모든 전세계 불교도들이 열반 성지라고 찾게 해 주시려고 그걸 축복해 주시려고 그 땅에서 열반하신 겁니다. 부처님 일도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들이 동방의 순례자들이 그 구석진 그 지금 가기도 힘듭니다. 구시나가를 가기 힘들어요. 끝까지 차 타고 몇 시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 책의 성지 순례자들이 다 거기 가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자,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때가 다가오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부처님께서 연로 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숨좀 붙이, 눈좀 붙이시라고, 이제 면회 안 된다. 지금 무슨 면회 사절 해가지고 아는 존재가 딱 그려놨는데, 웬 늙은 80대 브라만 수행자가 와가지고 꼭 부처님을 만나 뵙고자 하니까, 죽어도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막 실갱이가 부르지. 안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연로 해가지고 말씀하실 기력이 없어요. 좀 제발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때 묻지 않으면 저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만나 뵈야 됩니다. 제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몹시 힘들어 하십니다. 세존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사 말씀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3000년에 한번 피어난 우단발라꽃이 피어난 거죠. 아주 희한 일입니다. 제발 잠시라도 뵙고 한 말씀만 여쭙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여기에 전설의 우단발라 이야기가 나오죠. 우단발라꽃은 3000만에 한번 피어난 꽃인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가시기가 얼마나 희한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이 기회를 아난 존자여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눈치가 빨라서 알아듣고, 아나나, 나를 그를 막지 마라. 여래를 조금도 기, 여래는 나는 조금도 귀찮을 것이 없다. 그걸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바드라,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 수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년 동안 온 세계 인도에 스승을 찾아서 진리를 다 헤매다가 이제 늙음하게 붙다가 계시다 말을 듣고 막 부랴부랴 왔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세상에 평생에 온갖 곳 다니면서 온갖 수행자 온갖 깨달았다는 사람 다 다녔는데, 여기는 가르치고 저기는 저렇게 가르치고 이 스승은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0: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 12개가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12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 12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딱 다가오죠? 12가지가 있으면 불교고, 12가지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12가지가 뭡니까? 12가지는 8 더하기 4. 8정노. 8정노를 닦아가지고, 그 결과, 사과. 내가 이제 깨달은 결과가 와야 돼. 8정도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 수다운 사담, 안함, 아란. 요거는 건강에 나오죠? 수다운, 아나, 사담, 아, 안함, 아란. 8정도를 닦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씨를 뿌리면 결과가 열매가 열려야지. 8정도의 길을 걸으면 네 가지 도가가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수다운, 사담, 안함, 아란 네 가지 결과가 온다. 깨닫기 전에도 8정도 실천해야 되고 깨닫고 나서도 알아 수행이 아란이 되면 그럼 깨닫고 나면 수행 안 합니까? 그때서야 그때도 8정도 수행해야지. 깨닫기 전에도 8정도, 깨닫고 나서도 8정도, 부처님도 8정도 수행했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법은 12가지에서 나의 법이다. 그래서 8정도에 꼭 해야 됩니다. 8정도. 뭡니까? 정견. 정사요. 정어. 정어.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예, 이게,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 돼요. 아주 기본이죠. 개정에서. 누구나 다 계속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똑같이 분간하면서 가야 할 길만을 가라. 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고요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게 정이 되고 그것을 고요한 마음에서 보고 많이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해서 깨달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실천해서 깨달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 반야가 생긴다. 그게 해 아닙니까? 해가 생기면 바로 정견이 열린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뭡니까? 세계와 나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 몸은 많이, 이 몸을 놓아버려.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몸이 실재한다. 세계가 실재한다가 이거는 유신해다. 실재 눈을 버려야 된다. 네. 이게 정견. 앞으로는 계속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07페이지 마지막 개송을 함으로써 오늘 법문을 매듭 짓겠습니다. 내 나이 29에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위해 온 51년 계를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직하며 살아왔네. 이제 가르침의 요점을 말하느니 이 계를 떠난 수행자의 삶이란 없네. 길은 8정도가 최고, 진리는 사생제가 최고, 욕망을 다스림의 법이 최고, 두 발을 가진 생명 중에 눈을 뜬 붓다가 최고, 수봤다여 이 길 막을고 다른 길은 없다네. 부처님 법에 오래오래 뒷땅에 머물기를 붓다 사사람 찌땅 뒷다 또 감사합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공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아유 새끼야, 내가 눈깔이라 너도 눈깔이라. 눈이 보는 게 아니야 이놈아. 둘. 어? 내 건이고.
1: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진력을 기다려라.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의단을 일으켜야 한다.
2: 나는 갈 수는 없다. 장신들이 그것이 임무거든. 태우고 가시라. 나는 법당과 같이 가겠노라.
3: 참선한 시대가 올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4: 아, AI를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오는군요. 명상 시대가 이제 왔고, 거기에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5: 그 시대에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영화 중에다가 나시는 그 참부라든지 한국 불교가 아주 건강했어요.
6: 아니면 멧돼지라도 문짝을 한번 뿌든지 밭을 쥐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들 업이라 생각하고 도반이 그럴 때는 아,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하고 안고 가야
7: 돼.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게 말로 교육이 아니고 그런 데서 다 자비가 나오는 거거든. 선지식의 천하의 대자연이 선지식이래.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마음 건강과 미래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정책 반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에 빗대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합과 치유를 핵심으로 봉축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 본성에 갖춰진 열애의 지혜덕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정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화합으로,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무명번뇌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꿔왔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 문제에 화합을 대안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런 이치를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만물이 노래하고 춤추며 찬탄한다고 설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상이 시민 마음 건강과 미래 세대 교육 등 정책 수립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접목을,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선명상의 공교육 모델 수립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정치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오 후보는 최근 화제를 모은 로봇 스님을 비롯해 국제 불교 박람회 등 유행을 선도하는 불교의 변화가 젊은 층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뻗어나가는데 서울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게 이제 선도 주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나라 특히 우리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통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보존, 관리, 또 전승하는데.
1: 오세훈 후보는 특히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서울 시민 3분의 1이 이용하는 걷기 건강 정책에 선명상 결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 꼭 불교의 심취에서가 아니라도 명상은 트렌디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걷기 실천율이 높은 도시 서울에서
1: 진우 스님은 1700년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명상을 보급하고 있다며 낮은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한국 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교육 현장의 갈등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 후보는 인성 교육과 정서적 안정 정책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4: 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정신질환을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교육청하고 중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좀 한번 모델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0: 지식을 넘어 지혜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 시대 교육의 과제임을 강조해온 진우 스님은 교육 현장의 선명상 도입이 사회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신적 복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개인의 마음이 안정되면 사회적 불안도 많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도 덜 들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그 국민 정신건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평소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구조를 강조해온 안 후보는 선명상 프로그램의 공교육 접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의 정신문화 자산이 미래세대 교육과 국민 마음 건강의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후보들의 정책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박은식 신임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와 전통문화 보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통 사찰은 오랜 세월 우리 산림을 지켜온 파수꾼인 동시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기후위기와 재난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사찰림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산불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찰 주변 안전공간 조성 사업과 임도 설치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각지 보전지불제 등 새로운 제도가 사찰림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문화유산 보전정책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청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찰을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에 빗대 높이 평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늘 높이 날아올라 용맹스러운 기계를 뽐내는 듯한 참수리 형상 전통등에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경찰청 경승실장 담화 스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불자들은 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가 전국 13만 경찰의 심장부인 경찰청에서도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치안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경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찰이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과 같은 존재라고 격려했습니다.
4: 사천왕의 역할을 우리 경찰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들의 능력도 사천왕 못지않게 국민들의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3: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는 사부대 중에 아기 부처님 관욕의식이 거행된 법회. 법회엔 총무원 부실장 스님과 조계사 국장 스님들, 송영호 치안정보국장과 경찰청 불교회 회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경승을 대표해 참석한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경찰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온 세상이 화합으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5: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는 경찰 여러분의 소임은 그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보살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3: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에 가담한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되면서 경찰청장은 어느덧 1년 5개월째 공석이지만 경찰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법회에 참석한 대중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도 24시간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우리 경찰관들이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라는 수처작주의 자세로 정진한다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3: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등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청사를 밝히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경찰들에게 자비 정신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탈종교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 불교는 지금 어

0: 어디에 서 있을까요? 조계종 싱크탱크인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한국인의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정책 연구 세미나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시민 2천 명에게 불교와 스님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불교는 사찰과 부처, 스님은 목탁과 수행이라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불교의 표상이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닌 공간과 인물, 의례적 상징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 겁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지난해 한국갤럽과 함께 도출한 인식 지표를 나침반 삼아 올해 첫 정책 세미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법 전략의 재구성에 맞춰졌습니다.
2: 단순히 학술적, 정책적 과제에 대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단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1: 특히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무종교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무종교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 아니라 종교의 호의적인 층과 이탈층 등을 세밀하게 분리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포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3: 실제로 그 안은 굉장히 다양한 균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 무종교인을 종교 없다라고 생각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분리해서 각각의 타겟팅을 하고 각각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1: 대중이 불교적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법연 중심의 포교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불자로 전환을 강요하기보다 자비와 평화, 마음 돌봄 같은 불교적 가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도록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는 전통 문화에서 생활 세계의 지혜로, 스님은 의뢰 담당자에서 마음 고통을 듣는 상담자로 이미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교 전략이 이미지 관리에만 치우쳐 불교 본연의 수행 정신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4: 불교는 본래 단순한 위안의 종교라기보다 인간 존재의 괴로움과 집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수행 종교라는 점에서 대중적 호감 이미지와 수행 종교로서의 본질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불교 현실을 진단한 조계종 연구소는 올해 총 4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법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님 손광사가 정해결사로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풍을 불러일으킨 보조국사 진울스님 열반 816주기 종제와 보살계 수계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송광사는 어제 국사전에서 방장 현묵 대종사, 주지 무자 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헌향과 헌화, 행장 소개로 진울 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무자 스님은 제1세 법주 보조국사의 정해결사 정신과 16국사 조사 스님들의 모구가풍 선양에 총림 대중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대웅보전에서는 정계대화상 현묵, 지현, 대경 스님을 3사로, 보성 1귀 범종 스님 등을 7증사로 병원염 보살계 수계 살림 수계식을 열었습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종제에 맞춰 보살계 수계 살림과 법성도 요잡, 조상경가 천도로 3월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당 중원대종사 150주년 탄신 다례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4부 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대종사의 수행 가풍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치열한 수행을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한 하남 스님의 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남당 중원 대종사는 참선과 염불, 간경과 의식, 가람수호 등 승가 오칙을 주창한 한국 근대불교 대표 스승으로 4부 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룡사 고향 열애사회주 정우 대종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우 대종사의 상좌 동국대의사 성화 스님, 열애사 주지 각심 스님은 어제 대종사를 대신해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공과대, 바이오시스템대, 사범대 불교 동아리 학생 30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평소 사회 각계 가층에 자비심을 베풀었던 모친 곧 대자화 보살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어

0: 어버이날 동국대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화스님은 은사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이후 학교를 찾아 향후 10년간 매년 1억씩 총 10억의 장학금을 약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지역 천태종 사찰들도 봉축에 등불을 밝히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시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용 모양의 장엄등과 수만 개의 연등이 사찰 경례뿐 아니라 대구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와 동대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성사는 지난 9일 경례 대웅보전 앞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 대법회 및 예술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2: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한 등불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아진 마음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비추어 마침내 온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지혜의 광명으로 이어지기를.
1: 점등식에는 불교계 각 종단 스님들과 공용렬 신도회장,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비와 광명이 세상 곳곳에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선광스님과 봉축봉행위원장 선덕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3: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성대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 가십시오.
4: 신도분들하고 마음을 바쳐서 우리 대성사가 천태종 으뜸 사찰이 될수 있도록.
1: 점등식 이후 이어진 봉축예술대전에선 풍락합창단과 인기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동대사도 나라의 국운융창과 시민들의 건강,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5: 부처님께서 세우신 원은 서원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등에 발언하시는 원은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 등이 소원으로 시작해서 서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 봉축 등에 불을 밝히자 경례는 연등 불빛으로 장엄됐고 참석자들은 합장한 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6: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수행의 시작이며 일상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의 자리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며 공동체를 밝히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1: 점등식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성사와 동대사가 밝힌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연등 문화축제인 시민소통 문화제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함께하길 발언했습니다. 지난 9일 봉행된 포항 시민소통 연등 문화제에는 연합회장 덕화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중림사주지 성웅 스님, 연합회 소속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덕화 스님은 포항의 연등 축제가 8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성을 다해 밝힌 연등 불빛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희망과 자비의 불빛으로 밝혀지길 기원했습니다. 연합회는 연등 축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생필품과 먹거리 나눔,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모범 불자들을 표창하며 신심을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엄 등을 선두로 시내 일원에서 연등 행렬을 진행해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불교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는 지난 10일 장안사 설법전 및 도량 일원에서 연합회장 도림 스님과 정종복 기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 및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도림 스님은 오늘 밝히는 연등이 각자의 지혜를 깨우고 가정과 사회에 자비 광명이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년 전 산불 당시 사찰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열린 음악회에서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사부대중은 점등식 후 봉축탑 주위를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장군의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0: 하는 시대, 인류가 쌓아온 고전 지혜를 현대적 서사로 풀어내 마음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미산 스님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지혜 소설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한국불교 심리치료학회가 오는 16일 온라인 줌을 통해 인공지능, 불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주제로 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전의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미산 스님이 처음 지혜 소설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아주 쉽고 대중들이 잘알수 있도록 이제 그걸 소설로 풀어서 지금 이제 책을 썼거든요. 이제 고전의 지혜에서 그 지혜를 마이닝, 채굴해 가지고 서사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재미있는 소설로 푸는 거죠.
1: 지혜 소설은 불교 경전뿐 아니라 인류의 고전 속에 담긴 정수를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새로운 장르입니다. 스님은 법성계 출판 작업에 참여하며 느꼈던 대중화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혜 소설 개념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전은 박제된 텍스트를 넘어 AI 시대에 반드시 발굴해야 할 핵심 자산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2: 그 소설로 풀어서 그 기본 텍스트가 되면 그걸 가지고 VR, XR 이게 그 디지털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그걸 이제 젊은 AI의 네이티브들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전을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저기 장르를 새로 만들었어요.
1: 세미나에는 이외에도 AI 부디즘 연구소 오일 스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 차지호 의원 등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한국불교 심리치료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시대에 요청되는 인간 의식의 본질을 학술적으로 조망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0: 순천금융사가 지난 10일 새로 조성한 극락보전 아미타불과 관음지장보살 점안 봉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옥 스님이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를 복장에 봉안한 금용사 아미타불은 내충신탁 스님이 집전을 맡아 티베트 전통 의식으로 점안했습니다. 법회에는 회주 진옥 스님, 주지 범일 스님, 파계사 수자 법천 스님, 정승호 신도 회장,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등 4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삼존불 점안을 봉축했습니다. 진옥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호법인 내충신탁 스님이 특별한 인연으로 금용사까지 와서 점안을 집전해 준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라며 불사에 수의 동참해 준 신심 깊은 신도들의 공덕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종정예학께서 우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갈등을 화합으로 꽃피우길 당부하신 만큼 부처님과 중생이 차별 없다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1: 사실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일제 여러분, 뵙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좀 특

특징적인 거, 좀 독특한 가르침을 우리가 삼법인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삼법인 하면 일체 계고 재행무상 재범무아인데, 지난 시간에 재행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일체 계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일체 계고부터 삼법인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제법 우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체의 계고에 대해서 일체는 괴로움이다라는 건데,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재행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고다. 고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무아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만 괴로운 게 아니고, 자화경 1권에 나오는 말씀은 무상하기에 불행, 낙도,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즐거움은 계속 환희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모든 대상을 얻었거나 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즐거우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괴로움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사람 사귀는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물질적인 게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귐으로 인해서 헤어짐에 의한 괴로움, 좋은 뭐 물질을 취함으로도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바한경 1권에 보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재행무상하고 일체 계고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모든 삼라만상의 대상은 무상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개인으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젊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검은 머리와 주름살이 없고, 젊은 피부나 이 모든 게 정신적인 작용도 그렇고. 그런데 대상은 무상에서 항상 변하게 돼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욕심은 집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유모양으로 존재해 줘. 물건을 취하거나 소중한 것을 가지더라도 변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하는데, 잊어버리고 변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성을 제대로 알면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돼서 나한테 하고 인연이 다 돼서 헤어지고 없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인연법에 맡기면 괴로움이 없는데,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말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소유욕으로 인해서 항상 이 상태로 머물러 줘. 그러기 때문에 변하는 대상과 항상 요모양으로 있어줘 하는 서른 자기의 소유욕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마음의 고통과 관계 속의 고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분별하다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쁘다 이쁘다, 많다 적다 하고 이분법으로 분별하다 보면은 갈등을 겪어요. 갈등을 겪다 보면은 대립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 하는 비교에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 이분법.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속에 대립이 온다. 직장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대립적인 것, 갈등 속에서 마음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대립적인 관계가 오기 때문에 괴롭다. 관계의 고통은 뭐냐면 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삼라망상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같이 더불어 연관돼서 서로 의지해서 관계되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나 혼자 뭐 출세해도 나 혼자 출세했고 뭐 행복해도 나 혼자 행복해야 되고 남의 불행은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관계 속의 고통인데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 많고 애고의심이 많으면은 남에 대한 모든 배려심이 없고 존중심이 없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러한 그 자비정신 불심으로 가야 되는데 남 아픈 건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만 안 아프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데 나도 안 아프고 계속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관계 속의 고통은 연민심과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의 고통이 온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괴로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괴로움 얘기를 하느냐? 괴로움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만병의 원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스트레스에서 온대. 스트레스는 뭐냐?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고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45년 동안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나에 대한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나라는 것, 뭐 아상이라고 하자, 나.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한다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라는 고집,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라는 거와 그 다음에 아소, 나와 아소, 아소라는 건 나자 바소자인데 나의 것, 나와 나의 것, 내가 있으면 나의 재산이 있고 나의 딸린 식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 것, 나의 소유, 판 집안, 나에 대한 집착과 나의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한 목마름,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목마름, 나의 행복을 가져오고자 하는 나의 지은 복도 없이 비교적으로 해서 나도 행복했으면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걸 가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래와 집착, 아와 아소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괴로움은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여덟 가지로 나오죠. 보통 사고 팔고 그러는데 사고 팔고에서 사고는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이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생로병사 네 가지가 고통이다. 그 다음에 원중해고, 왼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왼수를 만들어 놓고 애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괴로움이다.

봅니다. 에벨리고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그대로 있어주고 가지 말고 변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먼저 가지 말고 함께 같이 밥벌이로 살아야 되는데 헤어진다. 인간 새기면서 너와 나는 이상이 맞고 같이 마음이 맞아 해서 하는데 헤어진다. 걔도 계속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서도 가버린다, 떠나버린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구하고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구하면서 살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구하다 죽는다.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구부듣고 구하는 걸다 얻을 수가 없다. 오음송구라는 게 있는데, 오음송구는 색수상 행식의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오운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지수화풍 사대와 수상 행식, 느낄 수, 생각상, 인식하는 거, 식이라는 건, 인식해서 행동하는 거, 색수상행식 오운이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돈을 구하려고 누구한테 사기를 쳐야 되나, 어디 어떻게 누굴 걸 훔쳐야 되나 등등 그렇게 치성하게 욕심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인간의 본능적인 행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생각할 때이 인간의 재생식명수 오용락이 치성하는 거. 본인은 거기에 지금 많이 떠나져 있고 극복이 없는데도 욕심만 가득 차서 치성돼 있는 걸 오음송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그렇게 보고 싶고 상사병 날 정도로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힘들면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을 해라. 내가 이쁘다는 게 진정 이쁜 것인가? 부정관을 해라. 그래서 부처님은 심지어 눈에서는 눈물이요, 코에서는 콧물이요, 입에서는 침이요, 피고름 나는, 예?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있진 않지 않느냐 해서 부정관을 해라. 깨끗하지 않다. 이쁘지 않다라는 관을 해라. 이건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면 많이 치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고팔고는 증일환경 권 17사제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이 사바야 세계에 오신 이유가 중생들의 고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제팔정도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불전의 수행 체계에서 최고의 수행 체계라면은 사제팔정도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팔정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나의 말씀에 팔정도가 들어가 있다. 나의 말씀에 팔정도가 사제팔정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사제팔정도는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고, 괴로움, 두카, 산스크리트 보모로 두카, 빨리어 두카라고 하는데 불완전한 거, 불완전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완전하면 갈등을 겪지 않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신체적, 행위적 고통,
일상적인 불안을 얘기하는 것도 기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로병사 사고 팔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는 괴로움의 근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108번뇌 속에 하루의 갈등과 대립 속에 108번뇌 탐진지 삼독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실존적 관계가 아니냐. 왜냐? 다시 태어나는 건 전생의 자기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러한 세 가지 업이 이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행위적으로 겪는 불안의 고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우는 것도 이 사바세계 괴로운 세계에 살아갈라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괴롭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응아하고 울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에게는 일체 개고라 불안의 개념 불안이라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49년 설법 팔만대장의 가르침도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방경 삼법경에 나오는 말씀은 세상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부른 천백옥 화신 석가모니불 화신이라고 하는데 화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할 때 화, 괴로운 중생을 교화해서 상라가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살으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고와 고로부터 해탈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솔직한 예를 여러분들이 괴로우면은 괴롭지 않으면 종교를 찾지 않아요. 불안하고 뭔가 삶이 허전하고 힘들고 하니까 종교에 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12연기법, 연기법, 그것도 저는 초기 불전의 사성제하고 12연기법이 수행체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성제 12연급 연기법도 오직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사성제도 고의 소멸을 12연기법도 고의 소멸을 말씀하고 계시다. 연기법에 의하면 고요는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요,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왜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러인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그런데 연기법에 의하면은 고는 우연히 온 게 없어. 연기법이라는 건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그런 원인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에만 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원인이 있다. 고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생겼다.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고는 사라진다. 모든 고가 생기는 것은 무엇에서 오느냐? 욕망과 애욕 때문이다. 모든 괴로움에서 불교에서 법문할 때 강의할 때 사람이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욕심으로 좋은 대학도 가려고 좋은 직장도 들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전생에 지어온 복이 그 정도뿐이 못 돼. 그러니 그 복을 받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네 음력으로 태어난 업식을 버리고 내 말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분수밖에 욕망, 너는 그릇이 종적인데 대접 생각만 하고 그 욕망만 부려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애욕이라는 거, 사랑에 대한 가래. 사랑이라는 건 모든 사랑, 자비. 자비는 괜찮은데 이 사랑의 맹목적인 사랑은 무조건 오고 감각적 쾌락 사랑을 찾고 그냥 몸으로 우리 의식으로 느끼는 사랑만 찾는다. 근본적으로 고를 소멸할 수 있는 자비, 연민심, 환희심, 법률에 의한 욕심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바환경 32권의 말씀은 중생에게 생기는 모든 고는 욕망의 근본이 된다. 내가 왜 괴로운가는 원인이 있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너무나 탐진치 삼독의 재색식명수 오욕나 그릇밖에 자기 그릇밖에 욕망 더 욕망대로 앉은 게 탐내고 예? 어리석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재물 재색식명수 오욕락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자는 욕심을 욕망을 부리니까 고가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자바환경 제32권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관세무살 염불하듯 외워야 돼. 부처님 말씀 초기 불전에 이렇게 짧게 나오는 말씀을 항상 외워서 삶의 현장에서 화가 나서 성질 내고 마음이 안 차서 실망하고 힘들 때 내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보면 알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뭐냐? 욕망을 넘어버렸어. 욕심을 넘어버렸어.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도 돼. 그게 자기의 복이야. 소욕지죠. 자기 가진 것에 만족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면 영원히 행복은 없다. 항상 배고프다. 더 하고 구하다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래서 중화암 고운경에 보면은 중생들은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우리 범부 중생은 업력으로 태어난 탐진치 삼독으로 오욕락을 추구하고만 사는 중생들의 삶에서는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욕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친우, 도반끼리 뒤얽혀서 다투고 삽니다. 나와 관계없는 저 이웃과 다투고 얽혀서 사는 것도 무한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들이 뒤얽혀서 다투고 살아요. 저한테 챙겨놔서 상담, 신앙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은데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형제들 간의 갈등과 다툼 그건 또 돈과 물질의 관계에서 제일 많아요. 거의 형제들하고 말 않고
자녀와 일가 친족 사촌이고 뒤얽혀 다투다 보니까 잘 지내는

하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반반인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욕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들이 지엘켜 다투고 산다. 백성과 백성끼리, 직장에서는 직장인끼리, 상사와 하사 간에 지금 이러한 전쟁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백성과 백성끼리, 이건 내전이죠. 그 나라 국민들끼리, 국가와 국가와끼리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산다. 중앙 고운경에 나오는 말씀, 사람들은 욕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걸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욕망은 채우지 않을 때 고통을 주지만 욕망이 많으면 자기 분수밖에 자기 복밖에 욕망을 부리면은 채우지 않을 때 고통이 오지만 채워도 고통을 준다. 왜 그러냐? 채워도 고통스럽다. 욕망은 속성상, 욕망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질 뿐이다. 5억만 있으면, 1억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근데 1억이 생겼어. 그런데 남과 비교해 보니 나는 어림도 없어. 욕망의 속성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질 뿐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컨대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 동방석에 앉아서도 더더 하면서 만족할 줄 모른다. 바닷물 비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밤 양위경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진 의사,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의 왕,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부처님은 자밤 양위경에서 부처님을 괴로움이라는 병의 근본을 잘 다스리는 대의왕에 비유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범부중생에 살아가는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착각하고 집착하고 가래하고 욕망하고 고집 피우기 때문에 힘든 걸 아시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병에 따라 약을 준다. 응병여약. 그래서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게 한다. 부처님은 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생들의 괴로운 원인이 병이 생긴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로수가 있는 곳에 갈증을 느끼는 분한테 시원한 물을 먹으라고 데려다 물가에 갖다 줘도 먹지 않아. 먹으면 갈증이 가라지는데 약을 좋은 약을 의사가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의사의 허물이 아니야. 먹지 않은 환자의 허물이지. 부처님의 발만대장의 괴로움을 떠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해놓았건만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허물이야. 법구경에는 나무를 베어낸다 해도 만약 강한 뿌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뭇가지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잔디밭에 쑥이 자라는데 쑥을 뿌리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밖에서만 뜯어놓으면 쑥은 비안보만 오면 더 자라는 걸 저는 잔디밭을 메면서 많이 겪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의 근원인 잠재력을 업히지 않는다면 나무뿌리 강한 뿌리를 조금 남겨놓으면 다시 강하게 솟아나듯이 목마름에 갈증을 겪으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간다면은 가래의 근본은 원인인 잠재력을 가래라는 잠재력을 업히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원망을 복궁에 나오는 말씀 또 하나 소개하면은 원망은 원망에서 사라지지 않느니라. 원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이라는 단어를 100% 내려놓을 때만이 원망이 사라진다.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은 너 때문에 네가 내 어부인에서 그렇게 됐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됐어. 원망을 하고 산다. 그 원망은 남다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어. 남탄하지 말고 네 잘못을 조국악화해서 참회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다라고 집착하는 데서 온다. 욕망의 뿌리는 지금 욕망에 대한 가래에 대한 집착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저는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아 내가 정신적인 마음에 욕망이 만했다 랐을 때 괴로움이 오더라고.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라는 거예요.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오온,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신경의 색수상행식 오온이란 얘기인데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지수화풍사대 나의 몸뚱아리와 수상행식의 나의 느낌과 생각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나다라고 집착해 오온이 나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오온이 내가 아니야 라는 걸 집착해서 벗어날 때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오온이 나다. 오온이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나에 대한 확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온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실체적 존재로 알고 그걸 평생 시봉하고 관리하다가 가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확신하기 때문에 나라고. 금방 허물어질 거. 뜬구름 나타났다 없어질 거. 그걸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확신하는 데서 고통이 온다. 그래서 제법무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법은 삼라만상은 인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없다. 너라는 실체가 없다. 고의 원인은 내가 없는 오온이 개공인 것을 자기로 확신하고 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나를 집착하고 욕망하고 목말라 하고 구하고 자꾸 더 채울래 그러고 원인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과 가래 때문이라 그렇다. 그래서 부은 지금 구름 얘기합니다마는 뜬구름은 체가 없어서 실다움이 없다. 뜬구름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소멸한다. 뜬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대자연에서 인생을 배우자. 뜬구름이 자체가 없어서 실다운 게 없어. 구름이라는 이름뿐이야. 인연 따라 변해. 생사거래 여계연이라. 인간이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오고 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하는 것도 또한 뜬구름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해서 금방 소멸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만 알고 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소우주고 우주 삼라만상은 대자연이야 대우주야. 소우주가 내가 만물일체라 삼라만상과 자연과 있는 그대로 변하고 인간은 조작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괴로움을 받아. 짐승은 소화제가 없어.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 그렇기 때문에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인 자연 삼라만상의 지수화풍 사대가 변하고 추나추동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 나도 인연이 닿으면 단풍이 지고 응? 다시 겨울이

그래서 겨울이 되는 건 죽음이야. 죽어도 나는 봄에 되면 다시 태어나듯이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금생의 삶이 다음 생으로 100% 상속되고 이어진다는 걸 믿고 살때 오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면 E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정성껏 눌러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S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거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틀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경찰 가족과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보각사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살찐심념 가수지하고 흑옹대중수 가음진 하면서

앞으로 한 2주만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송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내가 소개한 말씀도 대방강불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어떤 경전인가 곧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개송을 소개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데 만성천자, 임금의 아들,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왕자가 거리에서 태어나기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룸비니 동산도 집은 아니거든, 동산이지. 그 나무 밑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마리아 부인이 45살 될 때까지 왕자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침 중에 태몽을 껐는데 그 천상세계 도설촌 내원궁의 호명보살이 육아 이빨이 상아는 보통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타고니로 오신 상아는 아주 눈과 같이 하얀 코끼리인데 이빨이 여섯 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아백상이라 그래요. 이빨이 여섯 개가 있는 흰 코끼리를 타고 그 마야 부인 오른쪽 허리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깼어요. 거기 소위 말하는 태몽이에요.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야 부인이 46살 될 적에 갑인년 4월 초에 되는 날 그 몸을 푸기 위해서 초산이기 때문에 그 요즘은 뭐 이술이 발달해가지고 전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같은 데서 그 해산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할 적에는 전부 집에서 몸을 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 첫 출산은 아무리 시부모들이 편안하게 시어머니 잘해줘도 친정어머니 같이는 만만하진 못하다 거기지요. 그래서 첫 출산은 친정에 가가지고 몸을 푸는 것이 전통적으로 전례인 이론인데 그 인도 풍속이에요. 그런데 그래 마야 부인도 몸을 풀기 위해서 카페라성에서 친정은 구리성인데 구리성으로 가던 도중에 그 룸비니 동산에서 연을 연이라 그러면 가마입니다. 하문으로 가마연자예요. 연을 잠시 머무르고 그 룸비니 동산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동산에는 왜 들리게 되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외조모이시자 마야 부인의 친정 어머님 이름이 룸비니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유의 동산이기 때문에 룸비니 부인의 소유의 동산이니까 자꾸 그 동산 이름을 룸비니 동산이다 그래요. 그래 친정 어머니의 소유의 동산이 있으니까 그게 잠시 연을 머무르고 그 이제 산을 둘러보고 동산을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무수나무 우리 불교에서는 3대 성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첫째 무수나무. 무수는 없은 무자 근심무자예요. 근심을 없애주는 나무다. 두 번째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는 깨달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라수. 그러니까 열반에 드실 때가 돼가지고 고국 카피라성으로 가시다가 구리성에 도착해서 그 사라나무가 쌍으로 서는 사이에서 그 열반에 드신 분이 우리 부처님인데 그 왕자의 몸으로서 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궁중생활을 하시다가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신 끝에 또 거리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렵는데 요 새 나무가 그 불교의 3대 성수라 그래요. 그 중에도 이제 보리수는 깨달음을 얻은 나무인데,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만바라가 한계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무수나무 꽃의 향기를 흠향하기 위해서 가지를 잡고 코로 가지고 오는 순간에 어머님의 오른쪽 허리를 뚫고 탄생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다. 성인이 탄생하시니까 천지가 진동을 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땅에선 연꽃이 솟아서 발을 받들고 또 하늘에서는 아홉 마리 용이 물을 토해가 모욕을 시키니까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이제 일수 사방칠보를 걸으셨어요. 그 사방칠보를 하면은 우리는 그저 일곱 걸음만 생각하는데 사방칠보라. 그럼 몇 걸음입니까? 스물여덟 걸음. 그 스물여덟 걸음 그 걸음에도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28 숫자는 3계, 처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석자리와 25유 중생. 그러면 그래서 거의 28 걸음을 걸으셨어요. 아당 안지하겠다. 내가 마땅히 다 편안하게 해주겠노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수지지, 일수지천 하시면서 사자후로 외친 말씀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종이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 스스로가 홀로 높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그 이제 참 아만심이 탱천하는 분이다. 왜? 태어나자마자 당신이 제일, 그거는 부처님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자기에게 일체 모든 중생들이 자기에게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가장 최존책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부처님을 뭐 참 응? 존경하고 모시지만은 목숨을 바쳐치 뭐 하거든. 목숨 걸고 수행을 하면은 뭐 예, 바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거지 뭐 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죽는 가운데 산 도리가 있어요. 그 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이 확정지어지는 순간이에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낫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는 조건에 따라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진리요, 철칙이요.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가 있고 남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부처님께서도 사대문을 관람하면서 생로병사와 또 이제 생명이 태어나면서도 겪는 그 어머니의 고통,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동문에서 상고를 겪는 어머니 여인을 보고 그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걸 목격하고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참 이심을 품고 죽음 없는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기 위해서 설산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석산 6년 고행 끝에 어느 날 보니까 당신 몸이 너무너무 여의고 피골이 상접해가 있어요.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생각하니까 이 육체가 없으면은 무엇으로서 깨달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래 육체는 수행을 할 적에는 도 닦는 기구예요. 수행을 할 적에는 기구가 좋아야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간에 수행도 육체가 건강하고 든든해야

참 용맹정진해가 깨달음 얻을 수가 있는데 몸이 너무 여였어요.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산을 했어요. 그때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 곁을 떠나가요. 그 다섯 비구는 누구냐? 부처님께서 하산을 기미가

또 이제 수자타가 바치는 유미고행을 받아 잡수는 걸 보고 파괴자다. 우리는 파괴를 하지 않는데 당신 혼자 파괴했어요. 우리 뜻을 저버렸으면 배신자다. 그래서 패배자, 파괴자, 배신자하고는 함께 수행을 할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를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거는 나를 패배자라고 하든가 파괴자라고 하든가 배신자라고 하든가 간에 이 육체가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이 육체는 돌을 닦는 기구야. 기구가 든든해야 되니까. 그래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무엇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참 돌을 닦기 위해서 고향을 받아먹은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떠나가라고 그래 잡지 않고 다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은 수자타가 올리는 유미고향을 받아 잡수고 기력을 차리고 그런 일연산하로 내려가 모욕을 하고 반대편 언덕에 올라가니까 초동들이 풀을 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동들에게 길상초라는 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금강보좌에 보리수나무 밑 금강보좌에 깔아놓고 삼칠일을 기한 정고 칠일칠일 열나흘이 지나가도 깨달음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일주일은 철야 용맹정진 끝에 마지막 7일이 되는 새벽 인시에 동력하늘에 반짝이는 새별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생사가 불이한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증득하고 깨달은 이 진리를 어떻게 중생들에게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코바라들이 우글거리는 연못 속에 들어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삼칠을 사유한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 어디로 가셨느냐? 바라나시로 갔어요. 그 바라나시로 왜 가셨느냐 하면은 그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종교 사회이지만은 부처님이 견성하실 그 부처님 되실 그 당시에도 인도에는 여러 가지 종파의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때 맞대로 대표적인 종교가 6개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총수들이 전부 이제 바라나시에 머무르고 있어요. 육사 외도의 총수들이 거기 다 모이가 있어요. 여섯.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성자가 탄생하면은 그 6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성자로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분들과 한번 상대를 하기 위해서 바라나시로 가셨는데, 그 바라나시로 가가 육사 외도의 총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항복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룸비니 동산 쪽으로 가요. 그쪽은 왜 가느냐 그러면은 당신을 파괴자, 패배자, 배신자라고 하고 당신 곁을 떠나간 그 다섯 비구들이 그 룸빈 그 녹야원에 그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녹야원으로 그분들을 먼저 제도하시길 찾아가요. 가는데 그분들이 그 녹야원 바로 앞에 그 전정각 그 앞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다섯 분들 앉아서 있다 보이게 부처님께서 오시고 있어요. 그 다섯이가 결의를 합니다. 파괴자. 도를 깨닫기 이전에 파괴를 했으니 패배자. 그 다음 우리의 뜻을 저버리지 배신자가 저거 오고 있다. 오거든 우리는 상대도 하지 말고 입도 썩지 말고 고마 저거 하자. 그리고 굳게 결의를 했어요. 상대 안 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 앞에 또 갔어요. 그걸 안 보려고 뒤로 돌아앉았는데 돌아오는 순간에 부처님이 또 뒷면에 아가 떡 서가 계세요. 그또 왼쪽으로 돌아앉아 보니 또 그쪽이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쪽에 또 나타나시요. 그래서 도저히 돌아앉아가 피할 수도 없으니까 열 손가락으로 눈을 떠 맡겨들었는데 열 손가락 사이사이 마디마디마다 30 이상과 80종호를 놔두시는 부처의 모습이 턱 나타나요. 그럴 적에 이 다섯 비구가 니 먼저 내 먼저 할것 없이 벌떡 일어나고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랍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요. 그 세존이라는 말은 거기서 처음 나온 말이야. 시작이 돼요. 그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높으신 부처님이시요. 그 말이야. 세존이시요. 저희들이 몰라 뵀습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맞이해가지고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일러주옵소서 하고 그 다섯 사람이 그 이제 부처님께 기의를 했어요. 함께 공부하던 오비구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승단이 생겨요.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는 부처님만 이제 깨달음을 얻다가 탄생을 하셨는데 녹야원에 와가지고 오비구가 기의를 하니까 그 이제 승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초로 고진멸도 제자를 맞이해가지고 사제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제법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오비구에게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라고 초전법문이다 그래요. 초전법문은 이 지구상에 중생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불교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불교와 함께 수레와 같이 굴러간다 해가지고 초전법륜이다 그리고 진멸도 요거는 다음 분이 이제 서라고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37일 동안에 칠처구해에서 대방강불 하엄경을 설했었어. 일곱 곳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가지고 설하셨는데 하엄경은 상본하엄경, 중본하엄경, 하본하엄경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상본, 중본, 하본을 설하지를 못하셨어요. 왜? 들을 자가 없었어. 그래서 약본하엄경을 37일 동안에 일곱 곳에서 아홉 자리에 걸쳐가지고 39품을 설하셨어요. 근데 39품 가운데 마지막 분이 입법계품인데 그 입법계품에 나오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송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입법 그 아까 그 개송은 찬불송인데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송이다 찬불송인데 하엄경 입법계품이 나오기 때문에 하엄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찰진심령 가수제하고 댓글 같은 많은 세상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게요. 그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먼지수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허공에는 보이지 않는 댓글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요 앉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티끌 수를 마음속으로 다 헤아리고 대중수 가음진에도 저 큰 바다의 물을 다 들여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허공가량 풍각에라도 허공을 다 헤아리고 바람을 잡아맬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능지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공덕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이 오신 날이 그 다가오는 이제 옛날에는 그 인도에서는 석시 종족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 부처님 탄생하신 석존절 그런데 중국에 와가지고는 또 공자님 탄생하신 날 석존절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라 그랬는데 8.15 해방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공휴일을 제정할 때 미국식으로 제정을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이제 1600년이 되는 이제 불교 교주이신 우리 부처님이 탄생한 날은 속잡아 빼뿌리고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안 하고 또 이제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그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인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요. 근데 그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세계 어디 가도 바깥에서는 안 되고 바깥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가 공휴일을 크리스마스를 안 가고 성탄절이라

그래 빼앗겼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를 말이 없으니까 부처님 탄생한 날을 불렀어요. 달과 날을. 그래서 날이 언제냐. 달은 4월 달이고 날은 8일 날이다. 그래서 4월 초 8일 날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니까 그 이제 또 초 8일 날짜마 달은 아니었고 그래 그 날짜에 불과하거든. 그런데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은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됐는데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은 국가 공휴일로 제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그 8.15 해방 이후에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화 아, 그 또 이제 지금 태고종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조계종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범난 그랬는데 그 싸움을 누가 붙였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 최초의 이제 국가가 수립이 되고 최초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제도한 정책이 뭐가 하나 있었는가 1948년도에 전 국민이 공평하게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담고 그인 이제 하나의 당신이 붙인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그러면은 토지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을 했어요. 그 토지계획이 뭐냐 잘 사는 집 논을 소작자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 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부자는 얼마 안 되고, 그 절집에서는요, 옛날에 절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쌀 한 말 두 말 더 안 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 땅을 붙이는데, 가난하니까 절 농사도 짓고, 절 땅을 붙이고 그런데, 그 많이 받으면은 안 된다고, 그리고 고릇밖에 안 받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천석, 뭐, 2000석 하던 절이 엄청 많았는데, 그 토지계에게 전부 다 뺏겼어요.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은 크고, 재산은 다, 뭐 이제, 그 당시엔 재산이 전부 토지거든. 그리고 그 토지들이 어떻게 모아졌느냐 하면은, 요즘도 이제 절에 가면은 뭐, 영구 입백하면서 많이 모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 양자 할 때도 없는 사람들 그 이제 당신네 길, 제사를 챙기달라고 절에 땅을 몇 마지 계속 사여요. 그걸 위토답이다 그래. 그렇게 모아진 것이 수천 수만 두락석 된 거예요. 거기 이제 다 빼앗기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생활이 엄청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정화 3대 기수였던 이호봉 스님, 이청남 스님, 하동산 스님 이 세 분이 앞장을 서가지고 뜻 있는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아야 된다. 왜 불교가 어떻게 다르게 됐기 때문에 기강을 잡아야 되느냐. 구한말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한일 합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놈이 쳐들어가지고 한국을 고마 자기네 나라고 합병을 시 합방을 한 거요. 아, 그래서 그 한일 합방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최초의 우리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온 총독이 있었는데 제담이라는 놈이요. 그 놈이 와가지고 한국 불교를 일본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첫째는 임진왜란 때 서산사명 같은 그런 성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고마 전쟁을 패배하고 한국을 병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인들이 나온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불교를 일본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나라 최초가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일본의 그 이제 칠란이라는 스님이 일본 불교를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불교가 발전하려면 수행성들은 산중에서 독신으로 수행을 해야 도를 깨닫기 쉽지만은 교화성들은

안정된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포교를 하게 이어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결혼을 하게끔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칠란이라는 스님인데 일본도 지금까지도 그 칠란 스님은 칠란 선인이다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가 세계 불교 최초로 대체 불교가 됐는데 한국 불교도 일본 조동종하고 병합을 시키기 위해서 스님들을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법력이 있고 큰 스님들부터 강제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런데 그 이시조선 500년은 억불 숭주 정책을 써가지고 불교를 무작정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했는데도 재산은 그대로 보유가 됐고 스님 한일 합방할 때 스님이 얼마나 되는가? 7,000승여예요. 그런데 36년 동안에 일본놈들이 탄압해 가지고 7,000승여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게 놀았고 그래 그 이제 그 청담 효봉 동산 큰 스님들께서 이제 발기를 해가지고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계사도 그때 전부 이제 가족이 있는 대체성들이 다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정화를 불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저를 조계사를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학원에서 1차 비구승대회를 열었는데 한 7,000승이가 다 허물어지고 한 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200명 대 7,000명. 요즘 말로 그럼 싸움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2차 비구승대회를 맹안국동 선학에서 여는데, 늙었기나 젊었기나, 비구기나 비구니기나 간에 독신성년은 한번 다 끌어 모이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승대회를 하는데, 한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이 현수막을 앞세우고 요즘은 청와대인데 그땐 경무대로 대통령 명담을 위해서 행진을 해가 들어가요. 근데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어요. 당신네 산중에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될 스님들이 어떻게 이래 서울 장안까지 내려와가지고 시정에서 이래 현수막을 들고 경무대로 쳐들어오고 있느냐. 우리는 아무 딴 목적이 없고 대통령 면담을 위한 서이다. 그래, 그럼 대통령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렇게 왔으면 나를 만났으니까 목적을 이야기해 봐라.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기 위해서 불교 정화를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처자가 있는 스님들은 사찰에서 다 물러가게 해두고. 알았다고. 그날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하느냐? 담화문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 담화문을 전국 각지에 다 붙입니다. 가족이 있는 스님들은 전통 사찰에서 다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그 이제 생활 터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공부도 쉬고 생활하고 그랬는데 생활 터전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려고 죽도 버티고 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님들하고 뭐 보면 뭐 싸움이나 하고 말해 저리나 뺏기 하는 줄 그러는데 그래 혼란 시기 놓고는 그 혼란의 시기에 를 타가지고 뭘 하느냐 기독교를 발전을 시키게 하는데 그러다가 유교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구대처 그 이제 정화한다는 목적이고 저 사람들은 법란이라 그런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게 언제까지 왔느냐 그러면 1950년대 후 때까지 왔어요. 그 정화가 어제 끝날라 그럴 때 보니까 기독교는 교주의 탄생일날 크리스마스 날이 그 이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보다 역사가 엄청 깊은데도 아니거든. 그때부터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해요. 투쟁을 해가지고 한 60년대 말에 가가지고 이제 대법원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가 국가 공휴일로 제정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성탄절을 이렇게 뭐 국민들이 헷갈릴 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4월 초 8일 날은 이제 날짜에 불과하고 그날은 왜 우리를 그날을 봉축을 해야 되느냐. 그 뜻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우리말로 부처님 오신 날로 하자. 그래 그 결의가 돼가지고 이제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 공휴일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참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깨달았고 일체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불생불멸하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는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체 이놈을 몸뚱이라 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면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는 줄 알고 뭐 무작정 축하를 하잖아요. 잘 살러 온 놈도 축하라고 못 살러 온 놈도 축하라고 괴로운 놈이 와 태어나도 축하하고 즐거운 놈이 태어나도 축하하거든. 그리고 왜 생은 그러면 이제 생명의 시작인 줄 알고 무작정. 그러네 그랬거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일 축하하는 거 그거는 어렵고 힘든 걸 축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즐겁고 행복하면 축하받아야 되지. 그러나 생사의 이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은 무작정 축하라고 사는 무작정 싫어하지만은 불교를 알고 보면 생과 사는 둘이 아니에요. 생은 사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아니합니다. 우리 낳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안 나면 안 죽어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나고 죽는 건 뭐냐? 가. 여러분이 나를 믿고 있는 게 이거는 가짜 나예요. 내가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난 아니야. 그래 여러분이 말로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해가 항상 말하게 내 몸이 가잖아. 항상 나를 먼저 붙이오. 내가 따로 존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몸. 그 다음 몸에 속해 있는 부분 하나하나를 말할 때도 나를 먼저 붙이오. 머리, 내 머리. 눈, 내 눈. 코, 내 코. 입, 내 입. 손, 내 손. 팔, 내 팔. 나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의 기관을 말해요. 그러면 그 이 육체는 부모님께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난 아니거든. 그리고 이 육체는 또 치수화풍 4대 물질로서 이루어진 유형색선이기 때문에 물질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면 가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떨어지고 깨어져 있게 돼가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진리요 철칙인 것이. 그 이러한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으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요. 그러니 이 대한 부처님이 오신 것을 무엇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올리는 고향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걸 육법고향이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육법고향 많이 올려봤지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앞에 들어가는 게 향고향이에요. 향고향. 향고향. 그 두 번째가 등고향이에요. 등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이를 상징해. 불은 켜면 밝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검은 밤에 어두운 방이라도요. 한 등불에 불만 탁 밝히면 일시에 환하게 밝아져요.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와 같이 억겁다생 무명업식 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심지에 지혜의 불을 점화를 해가지고 지혜가 밝아져서 탁 깨달은 그 순간에 생사는 본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증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진리를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84,000 경.

경전 대장경이요. 응? 경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것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는 그 지혜를 상징하는 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를 열어줘가지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일러주러 이 세상에 오신 나를 마음속 깊이 지혜의 등불로서 봉축하는 것이 절에가 등다는 거예요. 등은, 그런데 등은 이름 많이 다르나네. 많이 다르나는데 한방 안에 1000등불을 달아놔도 강명은 각각 변만 하나 서로서로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걸리는 거 봤나요? 서로. 그래 등을 많이 밝히면 밝기는 더 밝지만은 빛을 가리낼 수가 없어요. 빛은 하나야. 그 하나라는 건 뭐냐? 깨달음도 그거 같아요. 응? 지혜의 강명도 하나이요. 그 깨달음은 하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불을 하나 안 켭니다. 부처님한테 불을 켜도 쌍으로 켜잖아요. 그 쌍인데 불은 다 있어요. 밝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빛은 나오면 하나가 돼요. 가리낼 수가 없어요. 그건 뭘 가르치는 거냐? 깨달음은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어요. 네가 깨달은 그 자리는 내가 깨달은 그 자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는 깨달음은 하나예요. 하나이지 둘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도인이 많이 남아 이 세상에 더 밝아질 수는 있어도 깨달음은 하나지 둘은 아니다는 걸 일러주는 것이 등불을 쌍으로 밝히고 많이 밝히도 빛은 하나라는 걸 그냥 뭐 밝히는 게 아니라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빛과 강명으로서 부처님 오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환영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와가 절에 와서 부처님 오신 날 등 켜는 건데 다 같이 함께 이제 참 따로따로 형편이 되면 등불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이런 참 오늘도 그리고 불교에서는 팔란이 있어요. 만내기 어려운 게 여덟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앞에 다섯 가지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장부로 태어나기 어렵고 장부라 그랬다고 항상 하는 게 있지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무작정 장부가 아니에요. 장부로 태어나도 불값을 모하이면 골 뭐라 그랬느냐 졸장부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보다 훌륭하면 그 여장부다 그래요. 그래 남장부 여장부로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가 머리 깎으면 그 출가장부다 그래요. 또 출가를 해가지고도 그것도 어영버영 왔다 갔다 한 세상 다 보내면 출가장부로 끝나지만은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수행을 열심히 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참 하두를 간택하고 선방 같은 데가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을 도장부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만 도를 깨달을 뿐만 천상인간의 제일가는 천인장부요 생사를 뛰어넘는 출격장부고 참 이 세상 어떤가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장부 가운데는 그 참 대장부 부처님같이 대장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무상사 그 참 불자들이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조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물 탐여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덕을 깨뜨리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만약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린다.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선한 법이 있거니와 만약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이욕 요망 인욕세요. 정행탑을 접연대라. 이기적인 욕심은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이끌어 가두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염라대왕이 잡아다가 가는데 염라대왕이 잡아가서 뭘 하는 거냐면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러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에게 잡혀간다. 어떻게 하면? 욕심이 많으면. 정행탑을 접연대라. 깨끗한 행을 하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연애들을 맞이해서 바로 극락정토로 안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누군가가 통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으로 갈 건지 극락으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다. 어떻게 살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육도 윤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세계는 지옥, 아귀, 축생을 걸어서 삼악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만한 곳은 수라, 인간천은 선도,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청정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양심적인 삶을 살고 모범적인 부분을 해서 칭송받는 삶을 산다면 그는 바로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정토로 바로 가게 돼 있다. 그래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욕심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닦아야 돼요.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보는 게 불교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나를 보고 살기보다는 누구를 비판합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건 맞는데 나는 안 보이고 상대만 보이니까 그 상대에게 항상 잘못된 질문을 지적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겠대에 못 살겠대야 못 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는 남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는 게 불자로 지켜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중들도 보면 잘 경계하고 살아라. 맨 남 비판하는 부분만 가지고 시비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생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참회를 아주 진참회라고 살아라.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를 써라. 그게 남하고 시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뼈 때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얼크러설크러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백년을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거나 내지는 연하좌대가 있는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잠시 잠깐이라도 소비적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나를 돌이켜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살피는 부분이 본질이 뭐냐? 계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삶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면은 세상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업이라고 얘기해도 선업을 질 거냐 악업을 질 거냐 한 발짝 뛰면 뛰는 대로 그것이 다 업으로 쌓인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 건가라고 하는 우리 답은 저절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고 이복 고천중이요. 새 사슬에 얽혀 지옥에 들면 고통이 천 가지요. 여러분 고통이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지옥을 갔어. 그 지옥을 갔으니 그 지옥의 고통이 천 가지더라 이게. 그래서 그 천 가지 고통이 있는 지옥을 가는 부분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행동 하나가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갈 거냐 그야말로 지옥으로 이끌어갈 거냐. 그래요.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셀프잖아요. 셀프.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천년을 살 줄 알고 살았는데 하루도 기억나는 날이 없다. 그래 욕심을 일관하다 보니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끔 그런 얘기 조고 각하라. 내 발밑이 살펴라.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안입이설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판단으로 번뇌를 일으켜가는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그대로인 나의 호흡을 관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불교의 수행의 묘미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한 발짝 뛰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복이 될 건지 업이 될 건지를 살피고 가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쇠사슬 스레올 켜서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이 천가죠. 선상생연 낙 만반이니라. 반야용선을 타고 연하에 들어가면, 연하대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만가지니라. 극명하게 갈리죠. 지옥을 가면 쇠사슬을 껴서 천가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분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반야용선에 타서 연하해대에 들어가면, 반야용선은 누가 타는 거예요? 예? 반야용선 누가 타요? 내가 볼 때 49제 지낼 때 다 태워주대. 그러니까 그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부분은 착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보살행을 많이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용선을 타면 즐거움이 만 가지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분들은 이 생명이 다하는 부분이 괴롭지 않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을 가는 분들은 죽음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현세의 삶보다 훨씬 좋은 곳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옛날에 큰 스님들은 열반에 드실 때 그 열반이 즐거움이었어요. 이 생을 다하는 부분이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이 오래된 그 집은 버리고 새 집 찾아간다라고 하는 걸로 즐거움 개송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업을 짓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몸의 업이 큰 업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욕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한꺼번에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큰 잘못한 걸로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욕심으로 일관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삶이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꾸 마음을 내다보면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래들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볼 때 주지 스님이 착해요? 안 착해요? 되게 안 착하다 그러잖아요. 에? 왜 안 착해? 안 착한 게 조금 조금 쌓여주니까 안 착한 거야. 한 번에 확 안 착한 건 별로 없어. 착한 것도 한꺼번에 확 착하기가 어려워. 차츰차츰 착해서 그게 쌓여지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설사 한 번 안 착한 행동을 해도 한 번 안 착한 행동을 했다 해서 착한 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주 못된 일을 반복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을 한번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아, 헷갈리네. 안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요,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해도 착한 거는 어딜 가버리고 악한 게 그 착한 것을 다 매몰시키게 돼 있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그러니 마음을 청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듯 우리 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니 오직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래서 천 가지의 고통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선업을 쌓고 쌓아서 아미타불의 염적을 받아서 반야용선에 타고 극락정토에 가면 즐거움이 만 가지 있는 세상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오직 내 마음이요 내 행동에 달려있다. 기팔은 막교 세속 하야 영타 증질이다. 여덟 번째는 세속과 사귀어서 남으로 하여금 증질게 하기 말지어다. 증질이라는 자체는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야 안 갈라야? 네 편, 내 편 갈라야 안 갈라야?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절에 오셨으면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외에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로 함께하는 부분으로 항상 조금 덜 좋은 부분이 있어도 더 좋은 부분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자의 도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와서도 편을 갈라요. 그래서 내 편이면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못한 것도 잘한 걸로 덮어주고 싶고 저쪽 편이 되면 잘한 건데도 잘 못한 걸로 치부하고 싶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더욱더 크게 잘못했다라고 경책하거나 질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본다. 바람직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비싼 밥 먹고 업을 짓습니까? 옳은 것을 옳게 보기도 바쁘고 나쁜 것을 나쁘게 판단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위를 점검해보고 참회를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 가지고 시비할 수 있는 새가 없는 거다. 절에 오셨거든 오직 몸만 보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만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내가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보면은 출가한 스님들이 세 속에 있는 불자들과 새겨가지고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어떤 그런 증오를 만들지 마라.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스님이 살다 보면 여러 신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신도하고 서로 뭐 이렇게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다 보면 그 신도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 부분의 동기유발을 만들지 마라. 사실은 보면 스님들이 그 바깥 사람들하고 오래 다니다 보면 구설수가 만들어지지 절대 칭송하는 일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오면은요 같이 밥 먹은 사람이요 입이 근질해서 그냥 못 있어요. 아, 나 스님하고 밥 먹었다. 그럼 상대방이 같이 밥 먹어주지 않은 사람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까 봐서 내가 안 나가. 한쪽은 좋고 한쪽은 그거를 통해서 언짢은 일이 생긴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속과 사귀어서 남으로 하여금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에서도 간부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보면 그런 중심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위치에 있거든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저하는 권력을 권력으로 쓰지 마라. 그건 권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삶이라는 자체는 현실이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생각하고 가라. 참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처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보면 마당 쓰는 일하고 부처님 앞에서 닭이 닦는 일하고 어떤 게 더 귀한 일이에요? 대개 보면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눈 맞추고 부처님 그 불전 닭이 닦는 게 훨씬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 마당을 쓰는 일을 한번 해드려도 내가 부처님의 도량을 가꾼다라고 하는 지극한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부처님의 공양 닭이 닦는 일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궂은 일은 내가 하고 편한 일은 상대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가치 있는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그런 일을 이렇게 분배하거나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부분의 역할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잘하려고 애쓰고 그 부분을 주관하는 사람은 또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이거나 질투를 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절에서 일을 할 때는

평등해야 돼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모든 존재를 통해서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런 사람들에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다 좋음만 갖고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주를 하려고 절회를 왔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 온 분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살펴서 듣고 그분이 최대한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보살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다 보면 그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좀 짜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야 될 일이 내가 친절하게 베풀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요. 동사무소를 가도 코너별로 무엇을, 무슨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럼 그곳에서 물어보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부분과 퉁명스럽게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근데 퉁명스럽게 스님이 갔는데도요, 스님이라고도 안 부르고요. 아저씨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저씨라고 불러도 별로 기분 나쁜 일은 아닌데 스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짜증나대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처세한 부분이 무조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님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절 안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괜히 바깥의 사람들하고 사겨가지고 그를 통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증오심을 만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심 증의 말. 마음 가운데 애착 여임을 일러. 삼은 이어 삼은이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착하는 마음을 이어야 없애버려야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봐야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수행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애착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에 조금만 갖고 왔거든요.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재미있는 곳이 있다고 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속적 욕망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절에 그 마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세속적 욕망을 불을 지거나 오히려 그 부분을 권선하는 부분의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스님이 스님다우려면 세속적 애착을 여의어 사는 부분 자체가 진정한 사문의 모습이다. 불현세속 왈 출가니라.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출가라 하면이라. 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스님이 속가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왜 거기다 물어봐? 안 되는 거잖아요. 출가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세속적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 바로 출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큰 스님들이 보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이 없어졌어요. 출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출가를 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어디가 있나 궁금하니까 묻고 물어서 보니까 어느 절에 스님이 돼서 계셔.
그래서 그 스님 가서 찾으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냉정하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어머니가 그립지 않아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애착을 여의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기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감추고 그렇게 수행만의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해서 일관하셨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 보면은 이건 참 못할 짓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을 두고는 출가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보면 정을 두고는 기도하기가 어려워. 이해되십니까? 아니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우리 지금 천일 그 불사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재미를 못 느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듯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그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출가가 진정한 출가다.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법화경 처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신출가, 마음의 출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신출가다. 마음은 오지 않고 몸만 출가한 사람이 있다. 진정한 출가자는 심신출가다. 몸과 마음을 다 출가를 해서 삶을 사는 부분이 진정한 출가일 수 있다. 스님의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세속적 욕망에 물들어서 몸은 절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속의 행위를 반복했다면 그는 신출가자예요. 세속에 머물러 계시지만 세속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항상 부처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일 거라서 신출가자예요. 몸과 마음을 다 출가해서 세속과 여의고 소위 말하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애착으로부터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부분이 청정함을 실행한다면 그것을 일컬어 진정한 출가의 신신 출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일러서 출가자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 그 천태 중에서는 상호랑각 대사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수행을 하는 부분의 장르를 출가한 스님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마라. 승속불이라. 승과 속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들을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극락을 가는 부분도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할 일이 없어요. 신분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어떤 행동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쌓여져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그 부분에 손색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불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왜? 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성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가까이에 자꾸 다가설 수 있도록 인연을 깊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소위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중심에 내가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능 아래 쉬 인세원이 이미 능히 애착을 끊어 인세를 떨쳤거니 여기서는 인세라는 자체는 인간 세상을 떨쳤거니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가를 한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생 안 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말아라. 그러니까 세속적 생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한 생은 없는 듯이 살아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 욕망에 취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은 안 났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처음에는요, 큰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한생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언어를 구사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 어떠한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 애착을 끊어서 세상을 떠쳤다. 애착을 끊는다고 해놓고 애착을 끊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수행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그런 걸 묻지 않습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세속의 친구들 연락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제가 어느 그 절에 주지로 살면서 한 8년 살았어요. 8년 살고 나서 8년 동안 간부를 시킨 분들이 있어요. 간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간부 끝나고 세속으로 돌아와 보니 옛날 친구 다 끊어지고 갈 데가 없다 그래요. 나한테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 속으로 너 성공했다 싶더라고요. 아, 인정되십니까? 내가 사는 물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 친구와 더불어서 8년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절에를 안 오고. 그런데 만약에 8년을 그가 밖에 살았으면 뭐 했을까요? 커피숍 갔겠죠. 쇼핑 다녔겠죠. 문화를 구가했겠죠. 물론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만 하기는 뭐하지만 절에 와서는 그 8년이라는 시간이 굳은 일 본인이 다 맡아서 했고 그 절 짓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해서 세속의 친구를 잊어버릴 정도로 살았어요. 현실적 부분의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는 공덕의 주인공에 가까이다가 섰다고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만독을 하고 백일불공을 하고 백일기도를 하고 천일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어우러져 시간 보내는 시간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절의 친구들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절의 도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무슨 얘기하십니까? 주로 기도하는 얘기하잖아요. 주로 계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스님들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꼭 보면 이러탁수들이 생겨요. 어디 가서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퍼뜨리는 소문을 안 들어야 되는데도 조금 듣고 나면 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해달래. 그게 본인 스스로의 길을 혼탁하게 하는 부분이고 본인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듣는 것을 가려들을 줄 아는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귀를 씻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귀를 씻어서 들으라니까 맨날 물로 씻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걸러내고 필요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되 보는 부분을 내가 눈을 씻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씻고 묻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눈이 꼭 보면 좋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가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그 세속을 등져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삶에 잘 대입을 시켜서 풀어보면 꽤 가치 있는 부분의 삶의 변화를 스스로에게 추구하는
어떤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와 백의로 어찌 백의로 결당율이요 무리를지어 논리요. 그래서 백의라는 자체는 뭐냐면 흰옷, 스님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세속에 사는 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그 세속의 양반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백의 민족이라고. 그런데 스님들은 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회색 옷을 지어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마을에 살잖아요. 세속에 산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백의라는 자체는 흰 옷을 입은 세속의 무리. 결당이요. 무리를 지어서 놀려. 결론은 뭐냐면 세속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놀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묵자기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듯. 출가한 스님들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어우러 놀다 보면 세속을 흉내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살다 보면 절 물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우리 지금 대성사가 24시간 열려진 공간에 여러분들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속적 행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분은 경계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그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스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그만큼 눈치 보는 공간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색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좋은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함께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 성불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

0: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예수님은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게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0: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1: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버린대요.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드립니다. 잠깐 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PPT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저를 출가하게 만들어서 4년 동안 공부하게 했던 바로 주역 백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도 생생한데 이 금강경 실천을 3년을 꾸준히 하면은 지혜가 생겨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몸 받기 전에는 이 몸에 받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비밀, 우주의 비밀이 알아지더라.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의심 날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제 그것이 바로 숙명통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몸의 그 세포의 변화하는 구조로 본다면은 살세포가 바뀌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을 3배 하면은 뼈세포가 바뀌고 뼈세포가 바뀌게 되면은 바로 다 자기 우선 지혜가 점점 커진대요. 자기 전생을 아는 지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 마음의 본체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겉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압니다. 나는 자비심은 조금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성질도 잘 낸다. 뭐 예를 들면 또 나는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다. 또 나는 성질이 상당히 조급하고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다. 자기 속마음은 겉마음은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내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게 있는지 이것은 되게 잘 모르는 표현입니다. 되게 겉마음밖에

모릅니다. 또 속마음 속에는 위대한 것이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고약한 것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내 속마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더더욱 모르게 된다고 그럽니다. 아, 알고 봤더니 몇십 년 믿었더니 알고 봤더니 전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친구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저 주위에는 심심치 않게 황혼 이혼을 발견합니다. 아, 그런 줄 몰랐는데 몇십 년 살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느끼다가 나중에 폭발할 때가 되면 이게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즉 우리는 겉마음은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지혜의 한계인데, 이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것을 자꾸 바치다 보면은 우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소종내, 소종내부터 알아지고 이것이 숙명통이라고 하고, 근데 좀 더 지혜가 확충이 됩니다. 지혜가 점점 커지면은 자기 속마음까지 알아진대요. 우리 열길 물속은라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듯이 이 열길 물속까지도 아마 훤히 보이는 그런 지혜에 이르게 돼서 자기 마음이 알게 되면은 비로소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타심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저 순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 성리를 본다고 해서 또 견성이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견성 성분은 전혀 다른 걸로 압니다. 즉 타심통은 술수를 보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데 비해서 견성 성분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히 차원 높은 것으로서 본다는 점에서는 타심통과 견성성분을 전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백 박사님께서는 자기 속마음까지 알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이것을 타심통이라고 하고 속마음 이것을 성리라고 하고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명한 것은 아마 백 박사님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견성을 하면은 완전히 거의 아상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면은 이제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중생을 교화시키는 것이 이제 점차 가능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수행하기를 327년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면서 뇌세포까지 속속들이 바뀌게, 모르는 세포에서 아는 능력의 세포로 바뀌게 되면서 거의 이제 아마 부처님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진짜 중생 제도가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남편은 아내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길들이려고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가리키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리키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길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을 가리켜진다고 가리켜지는 게 아니랍니다. 길들인다고 해서 절대로 더더욱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 박사님께서는 너희들끼리는 서로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제도하려고 하는 더더욱 하려고 하지 마라. 제도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지 자신 죄작 유여산악. 자신의 죄업이 태산 같은 줄 알아야 비로소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기가 잘난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한 걸음도 수도를 할 수가 없다. 수도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제도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실감이 안 나다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는 것마다 깨지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펀펀이 깨지고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조금 제정신이 차려지면서 이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진실불허한 얘기라고 실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난 척 하게 되면은요, 제일 큰 피해가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위대성도 모르고 따라서 공경심도 안 생깁니다.
부처님에 대한 위대.

위대성을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못난 줄 알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을 알면서 부처님에 대한 아주 진실한 공경심이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업장이 높고 공부가 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환골탈태의 경지는 지난 시간에 환골탈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3년이면은 숙명통이라고 그랬죠. 9년이면 타심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 타심통의 경지는 우리가 설명은 안 해도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환골탈태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우리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물론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이해하면은 이 경지는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천하에 거칠 것이 없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환골탄태라고 하고 한마디에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빌고 또 빌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본래 그렇게 빌고 빌어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우주의 주인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게 많고 이렇게 재앙은 끝도 없이 많으며 불안과 초조는 이렇게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스스로 약자로 생각하고 스스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탕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그런 벌을 스스로 자초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금강경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가르침입니까? 아, 우리는 죄인이고 약자고 본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이렇게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가르침이 금강경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바치다 보면은 그런 지업들이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았던 운명 같은 나의 그 업장이 하나하나 녹아가면서 그것이 3년, 9년, 27년이 되면서 완전히 우주의 주인으로서 새롭게 아마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게 되니까 비로소 아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옛날의 도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대요.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러면 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부처가 되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용케 부처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없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아마 내게 되는가 봐요. 도와줘서 자기처럼 밝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게 되는가 봐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고 자비심으로 그를 불러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불러와서 가르침을 주어서 점점 밝게 하는 것. 이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없은 옛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뭘 가리키려고 그리고 충고하려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친구이니까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저는 주제넘게 충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제넘은 것은 저뿐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아내한테 또 아내는 또 남편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버릇없는 자식은 또 자기가 부모를 많이 비웠다고 교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모두 한심한 짓거리들이다. 아마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굴 가리키느냐. 제도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도를 하고 중생들한테 자비심을 내서 제도할 때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장을 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스스로 신심발심할 수 있도록 그에 알맞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

도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도하기 위한 연극처럼 꾸며내는 설법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수기설법. 그 사람의 정도에 알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정도, 기가 그런 기자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설법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과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 군대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사병이 아니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장교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준비가 돼 있는 장교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봉급 많이 주고 복무 기간이 짧다라는 그 이점만 생각하고 장교가 됐지만 마음속으로는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불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관세음보살 관심보살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장교가 돼서 장여 노릇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는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참 군대 생활을 아주 지옥,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니 겉만 지도자지만 속은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참고 참다가 우리 바로 직속 상관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더니 이제 내 생각에는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좀 봐주시지 뭘 그러시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넌 제대 말년이 되니까 점점 더 버릇이 없이 까부는구나, 이렇게 이게 서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를 갖다가 영창에 보내느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영창에 부딪힌다고 난리를 칠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스승이신 백 박사님한테 가서 여쭙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대를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장교는 대개 모든 명령 계통에서 열외로 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제대 말년인 장교를 갖다가 마치 신임 장교처럼 막 다루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부딪혔는데 그이는 물러서지 않고 저를 영창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스승이신 이제 백 박사님께서는 그이가 그렇게 발끈하는 것에 너는 괴롭더냐 안 괴롭더냐? 아, 괴롭죠. 근데 이제 똑같아요. 지금 저 그 괴로운 것이 참이냐 참이 아니냐? 저는 참이라고 느낍니다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착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 사실은 게 참이 아니고 착각이니까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은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 여력을 해라. 이것이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미륵전 여력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발끈하고 그랬던 그 중대장이 갑자기 싹 180도로 변해서 나를 부드럽게 대할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륵전 열애벌이 그런 신통수를 부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게 처방이었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잘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 열애벌 하거라. 그래서 자꾸 미륵전 열애벌 하고 이제 제가 군부대가 춘천입니다. 내려서 부대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저 사병 아이를 잠시 불렀더니 저를 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부관님 난리 났습니다. 뭐가 난리 났냐? 어제 전 중대원들을 소집해 놓고선 부관님을 성토하는 중대장님의 일장 훈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갔다간 들어가자마자 조인트가 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들은 게 있어요. 그 두려운 생각이 들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라. 잘 안 받쳐지면 자꾸 미륵전 여력을 해. 미륵전 여력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선 딱 들어갔더니 그 주번 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주번 사령이 중대장이었는데 일요일인데도 이제 그 당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 저 주번 사령실에 들어있는데 들어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딱 침대.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으면서 그 군 형법책을 보고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알아? 군 형법. 야, 내 김소희를 지금 군대에 보내려고 하는데 죄목이 뭐냐면 수소이탈. 토요일 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지도 않고 수소이탈하면서 명령 불복종. 이것은 아주 당신은 한 달 후면 제대지만은 미안하지만 군대에서 영창생활하면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하는데 막당한 지장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당신 지금 영창에 보내려고 이렇게 겁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우리 스승님의 밝은 지도가 없었으면 굉장히 쫄았을 겁니다. 저는 그분은 그 두려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라. 받치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딱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당신은 근데 수소이탈하고 토요일 날 어디로 갔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저는 벌을 받을 것이고 제가 어디 간가는 알아서 뭐하십니까? 제가 거꾸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한번 얘기해 보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백박사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1967년이었는데 백박사님은 내무장관도 하셨고 동국대학 총장도 하셨고 부통령을 두 번이나 나오셨어요. 다 떨어지시긴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백박사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 높은 백박사를 만나러 가? 예, 저를 백박사는 그분의 생각은 지금은 백박사가 대단하지 않지만은 그때 그분의 보기엔 백박사는 대단히 높게 보이고 나는 자기 밑에 있는 하찮은 부하로 보였는데 이 부하가 높게 보는 그 백박사를 만나러 갔다니까 눈이 휘둥그러고 그래 그분 무슨 말씀을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아이 뭐 처벌을 주십시오. 뭐 그분 무슨 말씀을 한 그 알아서 뭐 합니까? 이제 그 순간 제가 갑이 됐던 겁니다. 을에서 갑이 됐는데 을에서 갑이 된 그 비결을 잘 아시죠? 자기가 주눅이 들어있으면 항상 을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순간 그 을이라는 그 빈공한 마음은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그 사이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면서 제 속에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순간에 한 30분 만에 깨끗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벌받는 것은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깨끗이 악수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통력의 뭐예요? 이제 그리 그 군대에서는 그 동기생이라는 게 참 소중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특히 선배 후배가 아주 어마하고 그렇지만 우리 ROTC는 그때 생기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동기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하고 친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동기를 만났더니 이제 헌대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우리는 2년 동안 별 개판을 치고 다 돌아다녔어도 영창을 보낸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너같이 착실하고 얌전한 놈이 어째서 어떻게 그리 영창 간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는 참 이상해요. 착실히 모범생인데 이 모범생이 극장에 가면 더 빨리 적발이 돼서 더 빨리 정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다는 생각이 모범생일수록 더 예민한 거고 예민한 생각이 더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서 이제 소사로 들어갔습니다. 출가를 했어요. 아, 이게 나는 사회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공부를 더 한 뒤에 사회 진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시 백박사님한테 이제 문중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출가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백박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건 잘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네가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야 그게 무슨 고생이냐? 그 착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갖고 대단하게 알면은 어떻게 사나이가 공부할 수 있어? 그거 받쳐. 한번 받치면 싹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넌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니라고 그러질 않고 힘들지. 그런데 자꾸 받쳐봐. 자꾸 받쳐보면 그게 점점 덜 두려워지고 나중에는 싱거워져.
신고지다

나가는 나중에 나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너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차츰차츰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 공부에 실감을 느낀 것이 여기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도인은요. 중생을 제도하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대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너 근심 걱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안 오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요. 못할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아주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애인한테 버림받아서 힘듭니다. 진급이 안 돼서 힘듭니다. 경찰당해서 힘듭니다. 이런 수많은 하소연들이 얼마나 여기 많습니까? 맞죠? 우리 남편한테 깨집니다. 마누라한테 맨날 잔소리 듣습니다. 아, 견딜 수 힘듭니다. 이제 그런 소리 했을 때 도인이, 야, 그거 착각이 본래 없어. 미륵존여랩을 100일만 해봐. 이런 처방으로는 그 사람을 발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도인의 수기설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알맞게 잘 알맞는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일부러 연극도 꾸며야 됩니다. 근데 연극을 꾸미는 건 아무나 꾸미질 않죠. 진짜 화낸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진짜 자비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진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한 마음이 되는 모습도 보여야 그 사람들이 신심발심해서 나아가서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수기설법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자, 스승께서 이 얘기는 몇 번 읽어도 좋아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얘기합니다. 백 박사님께서는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은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다. 부처님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제 제 경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백 박사님은 금강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깨칠 때가 돼야 금강경을 제대로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백 박사님이 세상에 떠났습니다. 스승이 없어졌어요. 이 금강경을 강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풍월로 해서 그 백 박사님의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금강경을 그 후학들, 같이 있는 후학들 한 10여 명 앞에서 금강경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외래 학생 때는 처음에 금강했을 땐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금강경 다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마침 스승을 떠나니까요. 한 문장도 한 센텐스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의를 못 하는 거죠. 딴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연습을 했죠. 공경심을 가지고 선생님 이것이 참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원해 열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경심을 갖고 자꾸 그렇게 기원을 하면은요. 그 뜻이 화가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터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백박 제가 금강경을 강의한 지가 벌써 방송에서만 한 게 한 10년 됩니다만은 그것도 몇 년 연습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금강경의 뜻이 상당히 선명해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 금강경의 대의는 이것이다. 아, 선지식의 참 마음은 이것이었다.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과거의 나는 천년 때 나는 너무나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 이렇게 아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은 길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달마 대사의 말씀, 즉 그 선지식이 없을 때 공부는 참 헛공부다.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게 됐습니다. 선지식의 지혜와 중생의 지혜는 마치 경전에 나옵니다만은 태양의 빛과 반딧불의 빛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주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차례입니다. 네가 큰 강경을 대중 앞에서 BTN에서부터 시작한 걸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보다 금강경이 상당히 스스로 발전하면서 금강경의 대의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됐는데 네가 파악한 대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파악했던 대의를 이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하신 적,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았던 금강경의 4대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그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압니다. 해능대사가 어느 절 앞에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휘날리는지 바람이 휘날리는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닐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세 이제 마음이 다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알고 있지만은 과연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깃발이 내 눈에는 분명히 깃발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흔들린다고 해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능대사의 고사는 잘 알지만 실제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이해하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으면 이겁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또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냐?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 외로움 속에는 경천입니다. 경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구나 대답하기 쉽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합니다. 병의 원인은 마음 밖에서 다 찾습니다. 빈곤의 원인도 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본래 돈복이 없어서 뭐 이 등등 다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네가 인물이 못생겨서 등등 다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찾는다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 난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능대사의 말을 상기해야 됩니다. 해능대사는 바람이 휘날린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아주 깃발이 흩날린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흩날린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음이 만든다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 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균이 옮기는 건 물론 아니다. 이제 결국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뭐냐면 국리. 국리가 병을 만든다. 빈곤은 무엇이 만드느냐? 부모 복이 없어서 뭐 마누라 잘못 만나서 뭐 등등 남의 탓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빈곤이 아니라 이제 거지 마음입니다. 거지 마음.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 도둑의 마음이 빈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핍박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외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외로워지는 것은 내가 인물이 못생겨서 그렇다, 가난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만배밖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이 국리를 자꾸 쉬어봤습니다. 저희가 출가를 해서, 굉장히 궁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종종 걸음입니다. 계속 뛰다시피 걸으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일하면 궁리가 팍 쉽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궁리를 자꾸 많이 하면

가지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모든 병의 원인은 국리고 모든 건강의 원인은 국리가 쉬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 마음 바라는 마음. 누가 선물 주면 반갑죠.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만 줘도 반가웠어요. 거기다 선물 하나 끼워서 주면 더 반가웠어요. 이게 거짓 마음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가난의 원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 바꾸라고 해서 바꿔줘요? 절대 안 바꿔줘요. 제가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무료급식도 한 해 한 개 여러 해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 마음이 없어져요. 저는 어제도 그죠, 우리가 어떤 면집에서 그 면을 시켜 먹었더니 우리가 하도 많이 팔아줬다고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 명함 가져오는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 그 명함 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남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정도로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특별 대우 받기 쉽지 않습니다. 내 돈 내고 먹지. 내가 왜 팔아주지? 왜 공짜라고 그래서 공짜 바라는 마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냐? 아닙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 속담처럼 되게 좋아했고 그것이 가난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무료급식하고 베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짜는 전혀 바라지가 않게 돼요. 공짜 준다고 노 땡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 유심조를 실제로 실천해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실천과 병행해서 이제 금강경을 쭉 하다 보니까 아, 금강의 전체 뜻이 파악이 되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네 가지 진리를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됐는데 그 네 가지 진리는 하나는 일체 유심조, 해능대사가 얘기했던 일체 유심조의 진리.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 진리. 세 번째는 불의의 진리. 네 번째는 부족의 진리였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대중 앞에서 한 10년을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금강경의 뜻이 굉장히 정말 저는 클리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길 좋아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해졌습니다. 이제 금강경이 좀 실감이 납니다. 근데 금강경이 그 뭐냐면 구구절절 야 일체 유심조를 되게 보통 사람들은 다 불신합니다. 요거 반대가 뭐냐 하면은 일체 외물조. 모든 세상의 질서는 마음 밖에 그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을의 삶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의 진리에 따라서 죄라는 게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런데 금강 이게 요 일체유심조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마음 바뀝니까? 마음 아닙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은 이게 일체유심조는 달리 말해서 네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니까 우리한테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이것만 깨치면 불법이 다 깨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못 깨치는데 죄도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진리. 이게 굉장히 고마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을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4대 중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난 지옥 가고야 만다. 안 되잖아요. 그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신 거 굉장히 구원의 길이고 자비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금강경에 나타난 4대 진리고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밝아질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갑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우주의 주인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금강경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일러주느냐? 선지식이 일러줘요.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공부는 완전히 헛공부.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지식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PP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가르쳐 들지 말라. 제도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신다. 이 선지식은 죄는 본래 없다고, 여긴 본래 죄가 있다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 당자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절대 공경심으로서 환희심에 차 있습니다. 항상 을의 삶을 살고 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는 항상 재앙 속에서 살고 항상 축복 속에서 삽니다. 이런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선지식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으면은 우리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이는 백박사님과 어떤 분은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공부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법문 이 시간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이승을 떠나면 자식은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다 해드린 일을 후회하며 통곡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묻어둔 채 말없이 떠나가신다.

무릇 천지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보다 못하니 자신의 어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1: 사실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5: 임재 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비로소 정종문 들어가는데 우물을 제대로 한번 파면은 무갈지 용천이라 왕복서에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성불지로라. 성불지로라. 성불로 가는 길이다. 육조선님이 금강경 서문에

그런 말씀하시고 청양국산은 무갈지 용천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일본 한 문화 시절에 겐노쿠 문화 시절이라고 했어요. 겐노쿠 농명이라고.

발견하면 긴 목을 빼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걸 농명이라고 하죠. 돼지는 목이 짧은 게 꿀꿀꿀 혼자 꿀맛이다 하고 먹다 보니까 목이 짧아지고, 사슴은 동료를 부르는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제대로 우물을, 이렇게 하암경이라는 우물, 특히 십지법문 우물을 제대로 파놓고 누구나 목마른 사람들이, 중생들이 와서 갈증을 돈 한 푼 안 받고 수도세 안 받고 양껏 중생 수기 등이익이라. 주인 없는 금방처럼 아무나 막 가져가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정종분 들어가는데, 비로소 정종분에 들어가면은 우물에 두레박을 들이우고 물을 퍼기 시작하고, 그 우물에는, 오늘이 3월 보름날입니다. 그죠? 3월 보름날을 이조년의 시에는 뭐라 해놨죠?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이 이제. 밤 12시가 되면 월도천심이라, 보름달은 내 머리 정중심에, 하늘 정중심에 서가 있습니다. 오늘 밤. 예? 오늘 같은 날을, 보름날을 예로부터 망월이라 합니다. 망월. 바라볼 망자, 다룰 자. 달을 바라본다고 망월이 아니라, 월 때, 달이 큰 날은, 30일까지 있는 달은 16일이 망이요. 월소는 15일이 보름날이다. 망야라. 예? 근데 망이라고 하는 것은 월제 동이라, 달이 동쪽에 떠오를 때, 일락서산 월출동이라, 해가 서산에 저문다. 그래서 멀리서 초저녁에 달 뜰 때 해지는 걸 같이 볼 수 있죠. 하만이나 김해평야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제평야 이런 데 있잖아요. 평야에 서면 하나 달 뜨고 달 해지고,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해뜰 무렵에 달이 넘어갑니다. 특히 법문사 같은 경우는 대웅전 뒤로 새벽 예불 시간에 보름달이 대웅전 너머로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강명처럼 넘어가니까 참 좋죠, 법문사. 그래서 망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멀리서 상망이라, 요 상망이라, 서로가 멀리서 바라본다. 마치 우리가 먼 시절에 저문 역대전등 제대조사의 가르침, 서산에 기울였지만은 부처님께서 다 서산에 넘어가셨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는 캄캄한 밤을 밝히는 보름달에 대해서 이 새봄의 동쪽에서 이하에 월백하는 날 오늘 십지품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 날이에요. 감동적인 날이라. 그래서 요즘 송화가루가 들어 날리기도 하지만은 한겨울에는, 되게 추운 겨울에는, 저는 이제 통로사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어릴 때, 통로사 그 무풍한송이라, 바람이 춤추고 소나무가 아주 겨울에 결기 있게 서가 있는 모습. 겨울에 이파리가 새파랗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인내력이 아닌 것이죠. 그때 달빛이 하얗게 소나무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솔밭에는 바람이 한 줄기, 무풍이 지나가는데 그걸 송도라 합니다. 솔파도. 소나무 밭에 부는 파도 있잖아요. 그걸 송도라 하는데, 두목의 시범이 됐죠. 설중송백은 유청청이라. 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인심 때문에, 또 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병고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겨울 같은 세파죠. 세상의 파도라.
세파

고래가 몰아치지만은 설중의 송백은 유청청이라. 눈 내린 날에, 눈 내리면 설상가상이라 더 추운데도 소나무는 더욱더 푸르고, 월하 임중에는 미인내라. 그 눈 내린 솔밭에 달빛은 쏟아지고 보름달빛은 환한데 그 길로 미인내라. 미인이 싹 걸어간다. 영가가 걸어간다. 아, 아름다운 길입니다. 예? 아름다운 길이. 자, 오늘 한 가지 서술만 더 하고, 이런 걸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예? 자꾸. 그럼 이게 불교를 알고 인생을 알면 어떠냐?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짚어보자고 하는 거는, 그 추운 날에 작은 혹꽃들이, 살구꽃, 매화꽃, 요란 것들이 톨톨톨톨톨 날리다가, 겹꽃이 접사꾸라 같은 거, 그죠? 겹꽃이 조금 어느 정도 해가 툴툴툴 날리다가, 어아리꽃 같은 거, 예, 어아리꽃.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뭉치꽃이 피면서 모란이나 예, 자격들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탈의 꽃들이 왁 피는데, 지금 뭉치꽃이니까 배꽃이 이쯤 피겠죠? 뭉치, 뭉치. 예? 한번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드러운 것부터 견고한 것까지, 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한 것부터 진한 것까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인생 사람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자꾸 사를 보면서 적사표법이라, 법리의 이치를 자꾸 살펴야 이 뼈가 왜 단단한지, 살이 왜 부드러워야 되는지, 껍데기는 껍데기 왜 있어야 되는지, 껍데기 같은 칼자루에도 보석을 박으면 칼자루가 귀해지거든. 아무것도 아닌 비닐이 봉다리 같은데 비닐에다가 사람 얼굴이라도 그렇게 한번 이수신 장군이라도 새겨지면 종이 조각이 하나라도 그 가치가 있어지거든. 그 뭐 우리가 현금 이렇게 돈 주고받고 하는데 그 재발았다 얼굴을 열 수는 없잖아요. 신사임당 거지. 그 사람의 공덕이 그만큼 돈의 가치로 묻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만큼 보라색 꽃이 피가 있지. 한 뭉태기. 뭡니까? 오동나무.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쳐져가 있는 거, 탈의 꽃은? 등나무. 등나무 피우면 또 아카시. 아, 요즘은 이렇게 꽃이 지 혼자 필 수는 없고, 바람도 좋아야 되고, 태양도 좋아야 되고, 시절이 인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를 흘러갑니다. 예.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되게 막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두릅꽃 피고, 옷꽃 피고, 백일홍 피고, 그러면 한여름이 버르르르 가버린대. 그렇게 한여름이 가고 찬바람이 살 불어오잖아요. 그죠? 그 찬바람 불면은 말리향, 천리향, 그건 봄에 말리향 피고, 예? 예. 은목수, 금목수. 작꽃 이와 같이 싸늘한 꽃들이 하얗게 피죠. 그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흙끝처럼 살다 간 사람은 허망하게 살다 가는 광하라 가지고, 광어자, 실어자. 광하 이름이 있구나, 누가. 허망할 광자, 속일 광자, 광하. 꽃은 피는데 알고 혹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 남에게 배불리 되지도 못하고, 약도 못 되고, 곡식도 못 되는 사람. 여화. 꽃이 피면 반드시 살구나 콩이나 이런 것처럼 열매를 하나씩 감처럼 맺는 여화 같을렸죠. 그리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는 실화, 진실화, 연꽃이라 하잖아요. 자, 오늘 연꽃 화장세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을 지난 시간에 보낼 때 뭐라 했죠? 심종 성근하여 자비 현전이라. 저 사람이 자비롭지 못하는 것은 성근을 안 심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푹 심으면 뭐가 성근을 심으면 자비를 심으면 자비가 나오겠죠. 깊이 심종 선근. 선근이라 할 때 뿌리는 한두 개는 그거 콩나물 같은 거 뿌리라 안 합니다. 예? 네. 떡잎 같은 거 잎이라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1불, 2불, 3, 4, 5불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어 무량 천만 불소. 그래서 깊이 성건을 심으면은 뭐가 저절로 드러난다? 자비로움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 마애불이 돼도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잘 부탁하면 잘 붙여준다고 붙여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낸 게 있었죠. 공중조적의 난설 난시라. 이 십지 법문, 특히 우리 마음 법문, 불교의 법문은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들어갔잖아요. 그죠? 생이 불신하면은 법문이 안 들린다 했잖아요. 그렇게 다 설명해놔도, 경전에는 다 설명해놨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설 난시라. 설명하기도 어렵고 제시하기도 어렵다. 또 하나는 뭐 보냈죠? 초범부지. 예? 예, 악독한 오타 악세 같은 마음 탐진치를 초월해서 생열에 가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콤한 꿀맛을 가진 부처님. 그러니까 열매도 아름답고 잎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다운데 꽃에 있는 조그만 꿀 한 방울이 벌집에 있는 꿀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꽃에 있을 때부터 완벽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넉넉하니까 자기 꿀 잘 올 채취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아주 정성이 지극하고 신극이라. 또 정신머리가 마음이 아주 지극하고 지극한 것을 성지 신극왈 성이라. 이 십지품부터는 성인이라 하거든요. 성인군자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 성군 세종대왕, 성웅 거룩한 영웅 임시순 이순신 장군, 그죠? 원효 성사 거룩한 스님, 보살 스님, 성사, 성군 하잖아요. 성인군자의 성은 무엇이냐? 인생을 사는데 적당한 게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남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사람. 저는 다행스럽게도 문수선에서 여러분들 모습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고맙복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거룩한 사람 눈에는 거룩함만 보인다. 자, 어쨌든 오늘 부처님 집에 한번 태어나 봅시다. 정정분 한번 읽겠습니다. 불자야 야교 중생이 심종 성근하며 선수 제행하며 선집 조도하며 선공양 제불하며 선집 백정법하며 위선지식 선습하며 선청정심심하며 이광대지하며 생강대해하며 자비 현전하나니라. 자비가 현전하나니라. 제목이 이제 심종 성근이라. 제일 한이지. 한이지. 한이지가 이제 오온 계공이라 그래요. 오온 계공 첫 발짝이 이 한이지입니다. 오온 계공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가 떨어지겠어요? 식온 분별심이 떨어져요. 분별 사식. 그 생기식이라 그래요. 생기식, 의식이 일어나는 거. 예.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죠. 그게 이제 오온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앞에 색, 수, 상, 행 있잖아요. 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다 나가 떨어져야 그다음에 식까지 나가 떨어지거든. 일어날 때는 식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 연기로 보면 식이 먼저 일어나는데 한멸 연기로 보면 식이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거든. 차차차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식부터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마지막에 식수상행색이 있어요. 네.
색수상 행식이라고 우리 그래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식이 제일 이제 몸에 대한 애착들이 조금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업을 짓는 게 좀 떨어지고, 상상하는 이미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괴롭고 즐거움의 느낌들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분명히 인지하는 인식 능력이 분별심이 싹 떨어진다. 그럼 온 개공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깊이 심는다. 얄팍하게 사르는 것이 이렇게 심을 수는 있지, 얄팍하게. 예? 예. 나물 데치듯이 그것도 데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심는다는 거 용광로에서 푹 삶아보는 겁니다. 돌까지 찬물에 그 돌 몇 개 놔뒀다고 돌이 녹지 않아요. 천년 가든 백년 가든 안 녹아요. 능경에도 그려놓고 원효스님께서도 발심장에도 그려놓고 용수보살도 그려왔죠. 용수보살은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 먹으면 우유가 된다. 대지도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효스님은 지혜 없는 사람은 정사작반이라 모래가 밥을 찢지만 망상 가지고 인생 살다 끝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미작반이라 남 먹을 수 있는 쌀로 가지고 밥을 짓고 자리 이타행을 하다 간다. 이렇게 원효스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능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심는다. 요 낙천은 깊이 심는 것이고 뿌리에 있는 거예요. 불자여 이런 중생이 성근을 깊이 심고 온 개공을 알면 성근을 저절로 심죠. 그래 범어사 의상교 딱 지나서 가면 첫째 보이는 돌바에 뭐 새겨놨습니까? 금선근. 김선근인가 금선근인가. 여기는 금으로 그냥 선근을 심는 자리다. 범어사 입구에.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선근을 심는 그 아홉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 재행하며 모든 행을 잘 닦는다. 모든 행을 잘 닦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곱게 하고 그거 뭐지 계율 있잖아요. 계율은 뭉태기 행을 계행은 전부 재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선수 재행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래. 아주 선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중선 봉행 제약 막자. 봉행 불교는 상섭심이라. 정행품에는 선용 기심이라. 입만 알아가지고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그냥 알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예? 모든 선행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거는 잘 닦는다고 하는 거 계행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예? 선집 조도법이라. 조도법은 37 조도법이 있어요. 예? 34념처를 간하고 사정근을 하고 사여의족을 하고 오신근을 신고 오정근을 하고 오신근을 신고 뭐 어디 칠각지를 닦고 팔정도를 닦는 거 이런 거 그걸 다 우리는 조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조도법을 잘 닦고 여기 조도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자꾸 닦다 보면은 사람이 의욕과 이해력과 이와 같은 걸 자기를 닦으면 삼매로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겨져요.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개를 닦고 인계생정이라 고요한 사람 삼매에 왔을 때 선집 조도가 되는 겁니다. 팔정도 아무나 닦는 게 아니거든. 지가 뭐 팔정도 이름만 아는 거지 팔정도 닦는 게 아니라 팔정도 닦는 사람은 저절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정념하고 정업하고 하다 보면 선정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와요. 예? 예, 선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은 또 이제 달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계정해로 넘어가겠죠. 모든 삼매의 행을 잘 모으는 게 이게 조도법이에요. 행을 잘 닦고 정을 잘 닦는 거. 선 공양 제불이라 모든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린다. 부처님께 공양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친근한다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항상 딱 따라붙어 있어야 돼. 1불, 2불, 3소, 5불, 2종, 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공양을 올린다. 우리가 매일 어느 절이나 사시마자 올릴 때마다 저렇게 하죠. 천수경 할 때 뭡니까? 잘 바라고 뭐랍니까? 보래지는 아금 일신 중 내 이 한 몸이 이 미약하고 이 오척당구 육척단신에 요 얼마 안 되는 요 작은 몸뚱이가 아금 일신 중 적현 무진신 내 몸이 홍길동의 12번 분신이 아니고 무진한 몸을 천백억 하신이 되어서 일일 무술에 모든 부처님 앞에 앞에 다 찾아가서 공양
올립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하겠어요. 예? 자, 공양.

모든 부처님에게 그렇게 무리지가 질이다.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무심이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뭐든지 무아상이 모든 것이 바로 그대로 생사 열반 상 공하다. 색적시 공, 공적 공한 것이 전체고 전체가 다 공하다. 이렇게 선집 백정법이라. 선집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법을 선법이라 합니다. 흑법을 악법이라 합니다.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도 악법도 유의도 무의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일체 제법에 대해서,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도 있고 무의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경록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유의법이 바로 무의법이고, 무의법이 바로 유의법이다. 무의법은 본래 없는 것이고,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다. 예?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더라도 유의법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본래 없다. 그래서 유의, 무의가 본래 둘이 아니다. 그러나 가르칠 때는 둘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범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산수를 가르쳐야 되고, 대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대학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백정법이라. 그럼 희고 깨끗한 법, 한문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의미 전달 하나도 안 됐어요. 백정법은 부처님 불법입니다, 그냥. 그 아까 원효선님 말대로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 영궁 무념처. 그래, 없는 아까 노선화 부처님은 무명무상 절일체인데 천백억 화신은 일체 유의법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 거룩하고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있는데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어떻다 했습니까? 계시 허망이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도 허망하시다. 모든 것이 허망한데 중생들의 낱낱이 모습이야 허망한 그 일러 무엇 하겠느냐 하물며. 예? 항해에도 나오죠. 공향 여래께 영향 여래께 그림자 같고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같은 부처님께 공향을 올린다.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방거산 일찍이 단원공 제소유라. 모든 있는 바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없는 바를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꾸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방거사 개송을 의지하면 돼요. 자, 그다음 백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조건에 무조건입니다. 이거 이런 걸 우리 이무소득고 응무소주 이생기 무주라 하고 무생이라 하고 불생이라 하고 불멸이라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원효선님은 딱두 구절 중에 첫 구절은 무리지가 지리요, 두 구절 중에 불련지가 되니라.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그러하다. 그 원효선님께서 이 십지품을 해석을 안 하십니다. 십향품까지만 글로 쓰시고 십지품은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답 실지. 실제적으로 발로 현장 야전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 속으로. 예? 그 우리는 십지품 하지 말고 뭐 봉사 활동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위선지식 선섭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이 된다. 선지식이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 수행하고 앞에 실제로 정득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얻는 것은 선지식이 보호해 준다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수행이 잘 되고 정득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청정심심이라.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마음 깊은 것도 대단한데 그걸 갖다 깊은 마음에 대해서 집착 안 하려면은 어마무시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출세간에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삼매까지도 도취되지 아니한다. 이런 걸 갖다가 백척간두에 진일보라. 예? 갈 때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더 꺾어버려라.
운동선수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운동선수 했잖아요. 운동

하마다 어디에서 힘이 얻어지느냐? 과부하. 내가 100개 지금 푸시업을 한다라면 100개 하고 101, 102, 102를 안 하지. 20개씩 셀리니까. 그 100개씩 하면 너무 힘드니까 20. 그럼 다시 하나, 둘, 20. 하나, 둘, 20. 이렇게 100개를 채우는데 돌아가면서 20명이 돌아가잖아요. 그 20개밖에 안 셀려. 계속 20개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101 여기서부터 내인데 과부하잖아. 그죠? 내가 부담되고 더 이상 하담돼서 짊어질 수 없을 때부터.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이 느는 건 거기서부터 넘이다. 10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90개까지 하잖아요. 평생 죽어도 평상시밖에 힘이 안 되지.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남보다 더 뛰어나려면은 조금 더 과부하. 조금 더. 그걸 갖다 우리는 가행정진, 용맹정진이라고 하죠. 적당하게 앉아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밀어붙는다는 거예요. 그 11명 밥, 10명 가면 옛날에 11명 살아했거든, 제가. 10명 밥 먹으면 별로 묵은 것 같지. 옛날에 없이 살 때 말이에요. 그 1인분만 더 시켜놓으면, 와, 오늘 배불리 못 때려. 20명 가면은 2인분만 더 시키면은, 와, 아이고, 배 터지게 못 때려. 기분 좋은데. 근데 뺀질뺀질 한 사람 가면 10명 가면, 우리 아, 9인분 시켜놓고 나눠 먹자. 자, 잘 친근하고 잘 먹고 잘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닦고 요 전부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대지라 강대한 뜻을 세운다. 강대하게 뜻을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건 앞에 저기 이런 걸 귀신놈 같은 것도 요 한경에서 전부 귀신놈 같은데 정리를 해놔. 심심, 직심, 심심, 강대심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성취될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예.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지. 뭐 쪽제비가 돼가지고 사자나 범 같은 마음을 어떻게 메르치가 돼가지고 고래 같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물 안에 깨구리 태기라. 정중지하라. 십지품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인생의 활로가 열린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께 되든지 안 되든지 각자 문제고. 생광대해라. 광대 의욕이 있으면은 넓은 마음이 광 원래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 지혜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뽑아주는 사람입니다. 예, 남 괴로운 걸 다 뽑아주는 거.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은 알뜰히 해가지고 좋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남 뒤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전부 깊은 마음이거든.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그럼 심심 이렇게 하면 안 돼. 넓은 마음. 뭐가 넓은 마음이겠어요? 손침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재산과 보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능히 진리를 알게 되나니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투명함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아서 욕심이 끊어져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곧 숙명통을 얻게 된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0: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일제 여러분, 뺏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좀 독특한 가르침을 우리가 삼법인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삼법인 하면 일체 계고 재행무상 제법무아인데, 지난 시간에 재행무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일체 계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일체 계고부터 삼법인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행, 무상. 일체 계고,

제법 우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체의 계고에 대해서, 일체는 괴로움이다라는 건데, 부처님 경제 내에서 말씀드리면, 재행은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고다. 고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무아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만 괴로운 게 아니고, 자화환경 1권에 나오는 말씀은 무상하기에 불행, 낙도,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즐거움은 계속 환희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모든 대상을 얻었거나 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즐거우면은 계속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괴로움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사람 새기는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물질적인 게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새김으로 인해서 헤어짐에 의한 괴로움, 좋은 뭐 물질을 취함으로도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방경 1권에 보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재행무상하고 일체 계고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모든 상남한성의 대상은 무상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개인으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젊음을 유지했으면 좋겠어. 검은 머리와 주름살이 없고, 젊은 피부나의 모든 게 정신적인 작용도 그렇고. 그런데 대상은 무상에서 항상 변하게 돼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욕심은 집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유모양으로 존재해줘. 물건을 취하거나 소중한 것을 가지더라도 변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하는데 잊어버리고 변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성을 제대로 알면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돼서 나한테 하고 인연이 다 돼서 헤어지고 없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인연법에 맡기면 괴로움이 없는데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말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소유욕으로 인해서 항상 이 상태로 머물러 줘. 그러기 때문에 변하는 대상과 항상 요모양으로 있어줘 하는 서로 자기의 소유욕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마음의 고통과 관계 속의 고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분별하다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쁘다, 이쁘다, 많다, 적다 하고 이분법으로 분별하다 보면은 갈등을 겪어요. 갈등을 겪다 보면은 대립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쁘다,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많다, 적다 하는 비교에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 이분법. 그렇기 때문에 갈등 속에 대립이 온다. 직장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대립적인 것, 갈등 속에서 마음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대립적인 관계가 오기 때문에 괴롭다. 관계의 고통은 뭐냐면, 남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같이 더불어 연관돼서 서로 의지해서 관계되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나 혼자 뭐 출세해도 나 혼자 출세했고 뭐 행복해도 나 혼자 행복해야 되고 남의 불행은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관계 속의 고통인데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 많고 에고이심이 많으면은 남에 대한 모든 배려심이 없고 존중심이 없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러한 그 자비정신 불심으로 가야 되는데 남 아픈 건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만 안 아프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데 나도 안 아프고 계속 살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관계 속의 고통은 연민심과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의 고통이 온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괴로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괴로움 얘기를 하느냐?

괴로움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만병의 원인이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모든 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스트레스에서 온대. 스트레스는 뭐냐?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고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45년 동안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나에 대한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나라는 것, 뭐 아상이라고 하자, 나.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한다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라는 고집, 나의 스타일,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라는 거와 그 다음에 아소, 나와 아소. 아소라는 건 나자 바소자인데, 나의 것, 나와 나의 것. 내가 있으면 나의 재산이 있고, 나의 딸린 식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 것, 나의 소유, 한 집안. 나에 대한 집착과 나의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한 목마름,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목마름, 나의 행복을 가져오고자 하는 나의 지은 복도 없이 비교적으로 해서 나도 행복했으면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걸 가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래와 집착. 아와 아소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괴로움은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여덟 가지로 나오죠. 보통 사고팔고 그러는데, 사고팔고에서 사고는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이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생로병사 네 가지가 고통이다. 그 다음에 원중해고. 왼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왼수를 만들어 놓고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괴로움이다. 에벨리고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그대로 있어주고 가지 말고 변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부부가 먼저 가지 말고 함께 같이 밥벌이로 살아야 되는데 헤어진다. 인간 새기면서 너와 나는 이상이 맞고 같이 마음이 맞아 해서 하는데 헤어진다. 걔도 계속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서도 가버린다, 떠나버린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구하고 삽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구하면서 살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구하다 죽는다.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구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구부듣고 구하는 걸다 얻을 수가 없다. 오음송구라는 게 있는데, 오음송구는 색수상행식의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오운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지수화풍 사대와 수상행식, 느낄 수, 생각상, 인식하는 거, 식이라는 건, 인식해서 행동하는 거, 색수상행식 오운이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돈을 구하려고 누구한테 사기를 쳐야 되나, 어디 어떻게 누굴 걸 훔쳐야 되나 등등 그렇게 치성하게 욕심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적인 행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생각할 때이 인간의 재색신명수 오욕락이 치성하는 거. 본인은 거기에 지금 많이 떠나져 있고 극복이 없는데도 욕심만 가득 차서 치성돼 있는 걸 오음송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그렇게 보고 싶고 상사병 날 정도로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힘들면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을 해라. 내가 이쁘다는 게 진정 이쁜 것인가? 부정관을 해라. 그래서 부처님은 심지어 눈에서는 눈물이요, 코에서는 콧물이요, 입에서는 침이요, 피고름 나는, 예?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진 않지 않느냐 해서

부정관을 해라. 깨끗하지 않다. 이쁘지 않다라는 관을 해라. 이건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면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고팔고는 증일환경 권 17사제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이 사바야 세계에 오신 이유가 중생들의 고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 괴로움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제팔정도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불전의 수행 체계에서 최고의 수행 체계라면은 사제팔정도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응? 팔정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나의 말씀에 팔정도가 들어가 있다. 나의 말씀에 팔정도가 사제팔정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사제팔정도는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고, 괴로움, 두카, 산스크리트 보모로 두카, 빨리어 두카라고 하는데 불완전한 거, 불완전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완전하면 갈등을 겪지 않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신체적, 행위적 고통, 일상적인 불안을 얘기하는 것도 기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로병사, 사고팔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는 괴로움의 근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108번뇌 속에 하루에 갈등과 대립 속에 108번뇌 탐진치 삼독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실존적 관계가 아니냐. 왜냐? 다시 태어나는 건 전생에 자기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러한 세 가지 업이 이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행위적으로 겪는 불안의 고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아하고 우는 것도 이 사바 세계 괴로운 세계에 살아갈라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괴롭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응아하고 울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에게는 일체 개고라 불안의 개념 불안이라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49년 설법 8만 대장의 가르침도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방경 삼법경에 나오는 말씀은 세상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이 불은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불 화신이라고 하는데 화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할 때 화, 괴로운 중생을 교화해서 상라가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살으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고와 고로부터 해탈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솔직한 예를 여러분들이 괴로우면은 괴롭지 않으면 종교를 찾지 않아요. 불안하고 뭔가 삶이 허전하고 힘들고 하니까 종교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12연기법 연기법 그것도 저는 초기불전의 사성제하고 12연기법이 수행체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성제 12연기법도 오직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을

연기법에 의하면 고요는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요,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왜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러인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그런데 연기법에 의하면은 고는 우연히 온게 없어. 연기법이라는 건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는 얘기거든. 내가 그런 원인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에만 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원인이 있다. 고는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생겼다.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고는 사라진다. 모든 고가 생기는 것은 무엇에서 오느냐? 욕망과 애욕 때문이다. 모든 괴로움에서 불교에서 법문할 때, 강의할 때 사람이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욕심으로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도 들려고 그러고 응?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전생에 지어온 복이 그 정도뿐이 못돼. 그러니 그 복을 받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네 업력으로 태어난 업식을 버리고 내 말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분수밖에 욕망. 너는 그릇이 종적인데 대접 생각 그만하고 그 욕망만 부려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애욕이라는 거. 사랑에 대한 가래. 사랑이라는 건 모든 사랑. 자비. 자비는 괜찮은데 이 사랑의 맹목적인 사랑은 무조건 오고 감각적 쾌락 사랑을 찾고 그냥 몸으로 우리 의식으로 느끼는 사랑만 찾는다. 근본적으로 고를 소멸할 수 있는 자비, 연민심, 환희심, 법률에 의한 욕심을 제거하는데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바왕경 32권의 말씀은 중생에게 생기는 모든 고는 욕망의 근본이 된다. 내가 왜 괴로운가는 원인이 있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너무나 탐진치 삼독에 재색식명수 오욕나 욕근근 그릇밖에 자기 그릇밖에 욕망 더 욕망대로 안된게 탐내고 응? 어리석고 허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재물 재색식명수 오욕락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자는 욕심을 욕망을 부리니까 고가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자방경 제32권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염불하듯 외워야 돼. 부처님 말씀 초기 불전에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오는 말씀을 항상 외워서 삶의 현장에서 화가 나서 어? 성질 내고 마음이 안 차서 실망하고 힘들 때 내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보면 알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뭐냐? 욕망을 넘어버렸어. 욕심을 넘어버렸어.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도 돼. 그게 자기의 복이야. 소욕지죠. 자기 가진 것에 만족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면 영원히 행복은 없다. 항상 배고프다. 더더더하고 구하다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욕망에서 생기고 욕망에서 모이고 욕망에서 일어나고 욕망이 원인이고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래서 중화암 고운경에 보면은 중생들은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우리 범부 중생은 업력으로 태어난 탐진치 삼독으로 오욕락을 추구하고만 사는 중생들의 삶에서는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욕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친우, 도반끼리 뒤얽혀서 다투고 삽니다. 나와 관계없는 저 이웃과 다투고 얽혀서 사는 것도 무한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들이 뒤얽혀서 다투고 살아요. 저한테 친교 나서 신앙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은데, 있고 없고는 두 번째고, 형제들 간의 갈등과 다툼. 그건 또 돈과 물질의 관계에서 제일 많아요. 거의 형제들하고 말 않고 자녀와 일가 친족, 사촌이고 뒤얽혀 다투다 보니까 잘 지내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반반인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은 예?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욕망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족들이 뒤얽혀 다투고 산다. 백성과 백성끼리, 직장에서는 직장인끼리, 상사와 하사 간에 지금 이란 전쟁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백성과 백성끼리, 이건 내전이죠. 그 나라 국민들끼리, 국가와 국가와끼리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산다. 중화암 고운경에 나오는 말씀. 사람들은 욕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걸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욕망은 채우지 않을 때 고통을 주지만, 욕망이 많으면 자기 분수밖에 자기 복밖에 욕망을 부리면은 채우지 않을 때 고통이 오지만 채워도 고통을 준다. 왜 그러냐? 채워도 고통스럽다. 욕망은 속성상 욕망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질 뿐이다. 5억만 있으면, 1억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남과 비교해 보니 나는 어림도 없어. 욕망의 속성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질 뿐,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컨대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 동방석에 앉아서도 더더하면서 만족할 줄 모른다. 바닷물 비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밤 양위경에서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어진 의사,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사의 왕.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부처님은 자방이양의경에서 부처님을 괴로움이라는 병의 근본을 잘 다스리는 대의왕에 비유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범부중생의 살아가는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착각하고 집착하고 가래하고 욕망하고 고집 피우기 때문에 힘든 걸 아시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병에 따라 약을 준다. 응병여약. 그래서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게 한다. 부처님은 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생들의 괴로운 원인이 병이 생긴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로

주가 있는 곳에 갈증을 느끼는 분한테 시원한 물을 먹으라고 데려다 물가에 갖다 줘도 먹지 않아. 먹으면 갈증이 가라지는데. 약을, 좋은 약을 의사가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의사의 허물이 아니야. 먹지 않은 환자의 허물이지. 부처님 발만대장의 괴로움을 떠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해 놓았건만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허물이야. 법구경에는 나무를 베어낸다 해도 만약 강한 뿌리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뭇가지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잔디밭에 쑥이 자라는데 쑥을 뿌리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밖에서만 뜯어놓으면 쑥은 비안부만 오면 더 자라는 걸 저는 잔디밭을 메면서 많이 겪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의 근원인 잠재력을 업히지 않는다면 나무뿌리, 강한 뿌리를 조금 남겨놓으면 다시 강하게 솟아나듯이 목마름에 갈증을 겪으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간다면 가래의 근본은 원인인 잠재력을 가래라는 잠재력을 업히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원망을 법궁에 나오는 말씀 또 하나 소개하면은 원망은 원망에서 사라지지 않느니라. 원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이라는 단어를 100% 내려놓을 때만이 원망이 사라진다.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은 너 때문에 네가 내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됐어. 원망을 하고 산다. 그 원망은 남다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왔어. 남탄하지 말고 네 잘못을 조국악화해서 참회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시 오온이 나다라고 집착하는 데서 온다. 욕망의 뿌리는 지금 욕망에 대한, 가래에 대한, 집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데 저는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힘들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아, 내가 정신적인 마음에 욕망이 만했다. 랐을 때 괴로움이 오더라고.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라는 거예요.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오온,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심경의 색수상행식 오온이란 얘기인데, 욕망의 뿌리는 색수상행식, 지수화풍사대 나의 몸뚱아리와 수상행식의 나의 느낌과 생각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나다라고 집착해. 오온이 나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오온이 내가 아니야 라는 걸 집착해서 벗어날 때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오온이 나다. 오온이 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나에 대한 확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온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실체적 존재로 알고 그걸 평생 시봉하고 관리하다가 가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확신하기 때문에 나라고. 금방 허물어질 것. 뜬구름 나타났다 없어질 것. 그걸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확신하는 데서 고통이 온다. 그래서 제법무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법은 삼라만상은 인간이나 누구나 할것 없이 내가 없다. 너라는 실체가 없다. 고의 원인은 내가 없는 오온이 개공인 것을 자기로 확신하고 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나를 집착하고, 욕망하고, 목말라하고, 구하고, 책부터 채울래 그러고, 원인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과 가래 때문이라 그렇다. 그래서, 부은 지금 구름 얘기합니다마는, 뚱구름은
체가 없어서 실다움이 없다. 뜬구름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소멸한다. 뜬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대자연에서 인생을 배우자. 뜬구름이 자체가 없어서 실다운 게 없어. 구름이라는 이름뿐이야. 인연 따라 변해. 생사거래 여계연이라. 인간이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오고 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뭐든 하는 것도 또한 뜬구름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해서 금방 소멸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만 알고 살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소우주고 우주 삼라만상은 대자연이야. 대우주야. 소우주가 내가 만물일체라. 삼라만상과 자연과 있는 그대로 변하고 인간은 조작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괴로움을 받아. 짐승은 소화제가 없어.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 그렇기 때문에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인 자연 삼라만상의 지수화풍 사대가 변하고 추나 추동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 나도 인연이 닿으면 단풍이 지고 응? 다시 겨울이 돼서 겨울이 되는 건 죽음이야. 죽어도 나는 봄에 되면 다시 태어나듯이 내가 이 생에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금생의 삶이 다음 생으로 100% 상속되고 이어진다는 걸 믿고 살 때 오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면 ARS-060-800-7000번을 복되게 정성껏 눌러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둠은 곧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난다. 그와 같이 돌을 닦아 진리를 보면 무지는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0: 의미 있게 회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래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양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스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이 많아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서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재 스님.
0: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막 이렇게. 오, 이거,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성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0: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대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충북의 중심 도시이자 교육 도시로 잘 알려진 청주. 순 우리말로 맑은 고을이란 뜻의 청주는 사실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직지가 탄생한 불심의 고장입니다. 청주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장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인데요. 무엇보다 목조 2층 누각인 병마절도사 영문을 비롯해 척화비 등 많은 문화유적을 볼 수 있어 청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야외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청주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문.
0: 1651년 이곳으로 옮겨진 이 2층 누각은 청주 읍성 안에 있던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의 출입문입니다.
1: 정문이었던 거네.
0: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중앙공원 곳곳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1: 900년.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설화견문록.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 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청주를 불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불심의 고장답게 이 청주에는 흥덕사지를 비롯해 용화사, 보살사 등 유서 깊은 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숨겨진 이야기도 많이 품고 있겠죠. 청주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찰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랑 같이 구경해 보시죠.
0: 중앙공원의 다양한 볼거리들을 구경하며 시내로 향하던 그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1: 우와, 저게 뭐야? 시내 한복판에 빌딩들이 즐비한데 저건 뭐하는 걸까?
0: 일단 다가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1: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간입니다. 새로 만들어져서 철당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였던 걸까요? 아, 기도나 법회를 알리기 위해서 절 입구에 깃대를 세우던 것을 당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 철통이 한 30개 정도를 연결해서 당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약 2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은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죠. 이게 용두사 철당기라고 합니다. 이 철당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지 그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문구입니다. 현재 국보 제41호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빌딩 숲 한가운데 남아있는 이 철당간, 이것도 청주가 불심의 고장이라는 것을

0: 얘기해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고려 광종 때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에 서서 사라진 용두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철당간의 여운을 간직한 채 청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청주의 젖줄. 아,
0: 갈대가 무성합니다. 와, 이 갈대 맛이.
1: 무심천으로 향했습니다.
0: 무심천. 이 청주를 동서로 양분하는 이 하천의 이름에서도 불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이쪽에 사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찰들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하천의 이름을 무심천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설에는 이 무심천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을 발견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강물이 흘렀다는 얘기를 따서 무심천이라고 지었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 무심천 주변에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화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곱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 용화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를 따라오시죠.
1: 도심 속에 위치한 용화사, 청주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원찰인데요.
0: 용화지문, 드디어 이 무심천 바로 옆에 위치한 용화사에 도착했습니다. 아, 용화지문이면 이게 그러면은 그 일주문이라는 얘기인데 그 일반 사찰의 일주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성문 같지 않습니까? 성곽에 성문 같이 생겼는데 이게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작부터 뭔가 재밌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와 보시죠.
1: 다른 사찰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2층 정각의 독특한 출입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0: 이 천장에 글씨가 있습니다. 불기 2531년 상량이니까 지금이 64년이니까 33년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 얼핏 보아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사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화사는 어떤 숨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아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2: 감사합니다.
0: 예, 선생님 네. 저기 자기 소개를 요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시죠.
2: 네. 아, 네, 용화사 신도회장직을 맡고 있는 반야문 이묘임입니다.
0: 반야문 반갑습니다. 선생님.
2: 네.
0: 신도회장, 제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2: 아우, 그냥 뭐 반야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0: 아, 예. 회장님께서 네.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은 많은 네. 분들이 오셔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불심이 오실 것 같아요. 너무
2: 진짜요?
0: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2: 아니에요. 저...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네. 봐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0: 아니, 회장님, 제가 뭐 이 네. 프로를 하다 보니까 네.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들을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2: 그러시죠.
0: 이 용화사를 네. 대충 어림잡아도 한 열댓 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이 용화라는 뜻이 뭘 품고 있길래 용화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2: 아, 용화라는 말은 예, 예. 미륵 부처님 세상을 말해요.
0: 아하.
2: 미륵 부처님께서 네. 세 번의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구제해서 예. 용화 미륵 정토를 구현하죠.
0: 아,
2: 그래서 그 힘들고
0: 미륵 세상을
2: 그렇죠.
0: 아.
2: 예, 힘들고 어려운 중생들이 예. 예, 미륵 부처님 세상을 염원하면서 용화사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0: 아,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용화사가 그렇게 많은 거군요.
2: 네, 그렇습니다.
0: 더더군다나 이 청주에 있는 용화사는 네. 이 무심천변에
2: 네.
0: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있는
2: 그렇죠.
0: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니라 대처에 있는 절이라서 그 용화사라는 이름이 더더욱 맞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0: 아니 그러면은 네. 이 용화사가 창건되게 된 설화가 따로 있나요?
2: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용화사 창건 설화가 적혀 있는 창건비 쪽으로 가보실까요?
0: 아, 따로 적혀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2: 네.
0: 가보시죠. 궁금합니다. 네. 네. 아, 이거군요.
2: 네, 창건 설화비.
0: 예, 청주 용화사 중창불사 연기문. 아, 여기에 다 이렇게 써 있는 거군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좀 이걸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재밌게 얘기 좀 해주시죠.
2: 아, 네. 네, 네, 네. 아, 용화사가 창건된 건 1902년인데요.
0: 1902년.
2: 네, 그때에 고종의 후궁인 예. 엄비가 꿈을 꿨어요.
0: 아하.
1: 1901년 어느 날 고종의 후궁인 엄비는 내당에서 낮잠을 자다가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천지가 요동치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일곱 빛깔의 선명한 무지개가 내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악 소리와 함께 일곱 선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곱 미륵이 내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엄비가 절을 하자 일곱 미륵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큰 절을 지어 구해달라며 눈물을 흘렸고 그 사정을 청주군 지주에게 물어보라고 한 뒤 호련히 서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엄비는 이를 고종에게 고하고 이에 고종은 청주 지주 이희복에게 어명으로 조사를 지시했는데 청주 지주인 그 역시 3일 전 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명을 받은 이희복이 곧장 사람들을 서쪽의 큰 늪으로 보내 조사를 해보니 무심천의 늪에 묻혀있던 석불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날부터 7일 동안 꼬박 물을 퍼내자 무심천에서 모두 7개의 석불이 나타났는데요. 엄비는 너무 신비하고 기뻐 이희복에게 그곳에 절을 세우고 칠부를 모시도록 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용화사입니다.
0: 아, 그럼 회장님, 그 일곱 부처님을 무심천에서 건져 올려서 어느 전각에다가 모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2: 아, 저를 따라오시죠.
0: 네, 네, 네, 가시죠. 특이하게 2층 전각이네요. 이 현판도 다르고 위는 삼불전, 아래는 용화보전. 아, 이렇게 양쪽으로 2층으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2: 아니, 안에는 통입니다.
0: 아, 겉에는 2층으로 보이는데 네.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다.
2: 그렇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충분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 아, 여기 안에 예.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 예. 미륵 부처님, 또 약사율의 부처님은 예. 돌로 다 만들으셨을 것 같고 아. 그 크기가 엄청 큽니다.
0: 아, 그래서 1층 전각으로는 그걸 그분들을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2: 그렇죠. 아. 제일 큰 부처님이 높이가 5.5m나 되니까요.
0: 아, 5.5m요?
2: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럼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가시죠. 아하. 회장님, 근데
2: 네.
0: 다른 석대이나 석조물과 달리 이 탑은 많은 세월이 느껴지는데 이게 뭐 특별한 탑입니까?
2: 아, 이 석탑은 예. 고려시대 석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그렇지.
2: 원래는 3층 네. 석탑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1, 2층 옥계석과 옥신만 남아있죠.
0: 아, 여기 옥계석하고 옥신만. 아, 이게 고려시대 거가 예, 아주 고려시대 거는 석조물이나 이런 게 사실 크게 멋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 네, 고려시대 석탑 중에서는 예. 아주 뛰어난 그런 탑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일곱 분의 부처님을 뵈러 또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2: 네.
1: 용화사의 대표적인 전각인 용화보전은 7존 석불을 모시기 위해 1995년에 지어졌습니다.
0: 회장님,
2: 네.
0: 드디어 제가
2: 네.
0: 전설 속 이야기로만 듣던 그 전설 속의 불상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0: 제가 이 자세히 보니까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약사열의 부처님,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미륵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데 아까 분명히 일곱 구라고 했는데 왜 세 구만 계십니까?
1: 아, 원래는 용화보선에 일곱 구가 모셔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극락전이 완성되면서 네 분의 부처님은 극락전으로 옮겨서 봉안을 했습니다.
0: 이게 일곱 분을 다 모시기에는 전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2층으로 그러니까 천장이 높아서 저 5.5m에 달하는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딱 계신데 아주 안정감이 있고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네. 아 근데 회장님, 네. 이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이 불상들이 네. 왜 그 무심천변에 묻혀 있었을까요?
1: 아 신라 말 고려 시대에 네. 산회사라고 밝혀졌습니다.
2: 산회사.
1: 네, 산회사. 네, 그게 밝혀졌거든요. 네.
3: 산회사는 신라 선덕여왕대에 70칸 규모의 사찰로 창건되어 신라 화랑들의 심신단련과 군사들의 충성을 맹세하는 도량으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후 여러 차례 병화로 인해 법당은 소실되고 미륵불은 대홍수로 인해 무심천에 묻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5년 용화사 부근에서 발굴한 청동반자의 명문 판독 결과 이곳이 과거 산회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0: 근데 회장님, 네. 이분들이 이 불상이 네. 뭔가 특이하다고 그러던데 또?
1: 석가모니 부처님 뒤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0: 예.
1: 네, 특이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보살상이 계십니다.
0: 아, 다른 보살상이 계시다고요?
1: 네네.
0: 저 한 분의 몸에
1: 네.
0: 다른 분도 계시다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렇습니다.
0: 저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보시죠. 네네네. 네. 아까 삼불상 뒤편에 그러니까 삼천불이 모셔져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지만 예. 여기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뒤편에 예. 유등보살이 이렇게 새겨져 계십니다.
0: 우와. 회장님.
1: 네.
0: 저는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등 쪽에.
1: 네, 그렇죠.
0: 그럼 이분은 뭐라고 부르나요?
1: 유등보살님이세요.
0: 유등보살님.
1: 유등보살님은 예. 연등 부처님 시절에
0: 예. 예,
1: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셨던 분인데
0: 예.
1: 예, 연등 부처님께서 예. 그 유등보살에게 너는 미래세에 부처님이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셨어요.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네. 그 스님의 인자한 모습이에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 큰 그 돌에 이렇게 새겨놓은 그 이 소매자락이나 옷자락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1: 그렇죠. 아주 섬세하게.
0: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녀봤는데 그 뒤편에 유등보살을 새겨놓은 것은 진짜로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처음 저도 이렇게 예. 여기 우리 회장님도, 유일하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많은 절 다녀봤지만 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화사는 전각은 1902년도쯤에 이렇게 지어졌지만은 네. 안에 모시고 계신 분들이나 부처님이나 아니면 그 역사로 보면은 거의 1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절이라고 할 수 있네요.
1: 그렇죠.
0: 네.
1: 신라 말 그래. 고려 시대를 쭉 이어서 네. 네.
0: 그리고 중간에 예. 중간에 살짝 없어졌다가
1: 그렇죠.
0: 1902년도에
1: 다시 창건됐습니다.
0: 예. 두 분의 꿈에 의해서
1: 네.
0: 이 일곱 분의 미륵 부처님이 발현되면서
1: 그렇죠.
0: 이 세 분의 부처님 이외에 나머지 네 분이 계신 극락전
1: 네.
0: 네네. 극락전으로 가시죠.
1: 네.
0: 네네.

0: 아, 여기에 계시구나. 아, 미륵보살님 계시고, 아, 회장님.
1: 네.
0: 다른 분들은 이 미륵 부처님의 형상이 분명히 맞는데, 한 분은 두상도 좀 다르고, 저 왼손에 뭔가를 쥐고 계신데, 저분은 누구신가요?
1: 아, 저분은 네. 유마거사 좌상이십니다.
0: 유마거사, 거사님.
1: 네.
0: 거사님이면은 저도 이거사거든요.
1: 네. 네, 출가를 하지 않고 집에서 수행하는 남자 수행자를 거사라고 하죠.
0: 그렇죠. 아,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니고 유마거사님을 따로 모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1: 아, 유마거사님은 과거세에 부처님이셨어요.
0: 아하.
1: 깨달으신 분이죠.
0: 어,
1: 그런데 병을 핑계로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셨습니다.
0: 아, 자기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난 아픈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병문안 오면은 누워서 설법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처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
1: 그렇죠.
0: 그러면은 저 왼손에 쥐고 있는 게 혹시
1: 약병입니다.
0: 아하, 그런 뜻이 있군요. 아, 그러면은 아, 상당히 영험하신 부처님이시네요.
1: 그렇죠. 유마거사님은 유마경이라는 경전도 있잖아요.
0: 아,
1: 네, 유마거사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경으로 칩니다.
0: 아,
1: 유마경.
0: 유마경.
1: 네.
0: 네. 그렇게 이제 그 형상화해서 저렇게 따로 모신 거네요. 많은 신도분들이 유마 거사상 앞에서 많은 소원을 빌겠네요.
1: 네, 그렇죠. 이게 극락전은 원래 극락 정토를 의미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되게 당연히 신심이 우러나겠죠.
0: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이 거대한 미륵 부처님을 이 모시고 계신 이런 전각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는 절은 용화사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을 빌어야 할 것이 있으면은 이곳 청주에 있는 용화사를 찾아서 마음의 짐을 덜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이 안면이 아주 인자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고맙습니다. 아, 회장님 덕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유등보살과 유마거사상이 돋보이는 청주 용화사는 도심 속 사찰로 삶에 지치고 힘든 중생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이 청주 지역의 명실상부 중심 사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곳 용화사, 유마 거사상 앞에 툭 털어내버리시면 어떨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견문록. 이 설화견문록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7존 미륵불이 자리하고 있는 청주 용화사. 도심 속 전통 사찰로 늘 불자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3: 자신만 보시하고 남에게 권하지 않으면 재복만 있고 인복이 없으며 남에게 권선만 하고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 인복만 있고 재복은 없다.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 권선하지도 않으면 제복과 인복 모두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액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이루어지고 선망부모재형숙백왕생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육진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예혼고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세

인간은 애욕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나니 만약 애욕을 버리면 무엇이 괴로울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 찬다.

0: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오후 4시 30분 관불의식 및 법회를 봉행하고 설레는 연등 행렬에 앞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흥을 돋우는 연희누리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는 연등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등회가 처음 열렸던 1995년 여의도 대법회부터 현재의 연등회 모습까지 불교계의 소중한 기억을 함께 추억해봅니다. 오후 7시부터는 행복과 평화, 기원과 희망의 마음을 담은 10만 등불의 향연이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는 연등 행렬로 이어지고 오후 9시 30분에는 환희의 꽃비가 내리고 서로 맞잡은 손길마다 행복이 가득한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감동과 환희의 현장을 BTN 불교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 중세 이간일 한가진들 배우리까 천건만건 내려오던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약인요교집 삼세일체불

시리지리험 원하진생 무별렴 아미타불 국상수 심심성계 옥구광 염념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상극낙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안 세세상행 보살도

이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하심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며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 이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어 물리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옴 나무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곤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0: 폭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0: 그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0: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0: 힘을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샘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미래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전문 연구 조직이 닻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1기 종책연구위원을 위촉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종책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 캠프가 어제 한국불교 심상부인 조계사에 집결했습니다. 여야 후보 캠프 모두 시민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백담사 기본선언조실 영진대종사 초청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영진 스님은 간화선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강화 지역 스님들이 8년 만에 배를 타고 서해 끝섬 말도를 찾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서린 철책 앞에서 평화의 기운을 심고 해병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TN 불교 TV가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와의 특별 대담 등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래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전문 연구 조직이 닻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1기 종책연구위원을 위촉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종책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미래를 설계할 브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각계 전문가 7명으로 종책연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미래 예측 가능성에 주목하며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당장해야 할 일과 중장기로 해야 할 일들, 그야말로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종단이 그 미래에 전망되는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그래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1: 조계종 연구소 산하 종책연구위원회는 응용불교, 종무행정, 포교, 교육, 종교심리학, 불교문화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위촉된 보일 스님은 서울대 철학박사 출신으로 AI 부디즘 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포교 분야 법장 스님은 일본 하노조노 대학 계유락 박사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수, 조계종 교육아사리로 활동하는 등 7명 위원 모두 해당 분야 실력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더 침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 종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4: 관심을 신심으로 이어가서 그 신심이 이제 우리 불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같이 또 수행과 전법 그리고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더 노력해서.
1: 이외에도 중앙종회의원 현무스님, 포교 분야 청라스님, 교육 분야 정연스님, 종교심리학 분야 성혜영 교수 등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청사진을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우 스님은 젊은 세대와 호흡하며 AI, 인공지능 등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과 문화를 접목해 종책 수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 오히려 AI 시대의 불교가 제대로 알려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이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책연구위원회는 AI를 활용한 전법과 포교, 교육 등 당면 과제를 시작으로 중장기 종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종책연구위원회가 인공지능 시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사부대중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감사합니다.
0: 2028년 한국과 태국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양국 불교계가 특별한 불교 문화 교류 사업을 진행합니다. 타니 상랏 주한 태국 대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태국 불교미술협력 프로젝트에 종단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조계사 팔상도 벽화와 태국 불교미술가 프라테바 비니밋의 석판화 불전도를 비교 연구하고 관련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과 태국은 불교를 공통 분모로 하는 형제와 같은 국가라며 양국의 돈독한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2028년 또는 내년 5월 부처님 오신 날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 캠프가 어제 한국불교 심장부인 조계사에 집결했습니다. 서울 직할교구 사찰 스님들과 만나 불교계 현안을 듣는 불교계 정책 간담회가 열린 건데요.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여야 서울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한국불교 중심지 조계사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마련한 정책 간담회 자리. 종단은 이 자리에서 자살률 감소와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 마음 평안 프로젝트를 차기 서울시의 핵심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안암동 개운사의 선명

0: 형상 중앙센터를 건립하는 등 선명상 대중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지금 종단의 어떤 현안과 서울시에서의 어떤 현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지금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현안을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는 불교 문화를 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경복궁, 인사동, 조계사를 잇는 전통 문화 테마 보행로를 조성해 도심 속 역사대로를 완성하고 2027년 한양 수도 성곽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사찰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전통 문화를 보존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 문화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0: 직접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전통 사찰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정 재개정을 약속하는 한편 시립복지관과 도서관에 선명상 체험관을 설치해 시민 정신 건강을 공공이 책임지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등회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연등회 전승관과 영산제 전수관 건립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 해결을 해드렸으면 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할 텐데 오늘 많은 말씀 해주시는 거 하나하나 갈무리해서 앞으로 다시 일하게 된다면 그런 사항들 하나하나 잘 챙기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양측 모두 연등회의 글로벌 축제화와 시민 마음 치유 프로그램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 후보 측은 종교 형평성과 제도 개선에 오 후보 측은 불교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와 실무적 규제 해소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불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대결이 전통 문화와 복지 정책을 아우르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중앙승가대학교가 백담사 기본선언조실 영진대종사 초청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영진 스님은 조계종의 종풍인 간화선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고 목숨을 걸고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길 후학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5: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이 백담사 기본선언조실 영진대종사에게 지극한 삼배를 올립니다. 지난 12일 중앙승가대 문수원에서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영진대종사. 스님은 간화선의 제창자, 대해종고선사가 스승 원호급근 선사의 선문답을 기록한 벽암록을 불태워버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문자 언어와 말에 집착해 조사선이 깨달음과 멀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며 조계종은 그 종풍을 잇는 종단임을 대중에게 상기시켰습니다.
6: 글도 있고 입으로 외울 뿐이지 그게 도이냐.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모아갖고 태워버려요. 태우고 그 중에 딱 하나만 드러낸 겁니다. 이게 이제 간화선입니다.
5: 이어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혼자 수행하는 게 아닌 선지식에게 꼭 점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하심의 자세로 무상심을 일으켜 정말 죽을 각오로 달려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 지금까지 한 발심은 가짜 발심이야. 발심한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건 진짜 발심이 아니야. 생명 내걸고 해야 돼. 생명 내걸어도 절대 안 죽어요.
5: 중앙승가대 총장 워루 스님은 문수원 후불탱화 조성 이후 첫 초청법사인 대종사의 법문을 깊이 새겨 모두가 깨달음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길 축원했습니다.
7: 지혜입니다. 지혜는 광명입니다. 광명은 여러분들이 발언이고 소문을 듣듯이 오늘 우리 영진 조실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꼭 다 성불하시기를.
5: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은 초청특강으로 각자의 원력을 점검하고 더욱 견고한 신념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천안 태조산 각원사가 조실인 경혜당 법인대종사 49제 막제를 봉행하고 평생 전법의 길에 매진했던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각원사는 지난 10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봉선사 조실 미룬대종사, 장의위원장 청우스님, 명예원로의원 설정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도후스님, 원로의원 일면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경혜당 법인 대종사 49제 막제를 엄수했습니다. 미룬 대종사는 법인 대종사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수행 정진으로 대불살 이뤄냈다며 우리는 스님의 뒤를 따라 수행하고 불행불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고 법문했습니다. 문도 대표 대원 스님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각원사가 지역 포교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는 지난 9일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마곡사주지 원경스님, 연합회장 천산스님, 신원사주지 성관스님, 최병조 공주시 경제문화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산스님은 점등식이 어둠을 밝히고 더 나아가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 돼서 세계 모든 국민이 평화를 누리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스님도 봉축탑 점등식이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봉축탑 주위를 도는 탑돌이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당진 사암연합회가 제21회 구군융창 시민행복연등회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당진 사암연합회는 지난 10일 호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스님, 연합회 회장 상준스님, 황침현 당진시 부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제21회 구군융창 시민행복연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준 스님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연등이 중동의 포화를 잠재우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거대한 빛의 물결이 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호서고등학교 발전 후원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시민과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포천시 불교사암연합회가 2026년 관등문화축제와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포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봉축점등식은 연등 합장주 만들기, 다도 명상체험 등 시민체험마당과 문화공연, 육법공연과 관불의식, 축사와 점등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장 도암스님은 연등은 지혜와 자비의 빛이라며 한 등불 한 등불이 가정의 평안과 이웃의 화합, 포천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화암 스님은 비록 작지만 정성이 담긴 빈자 1등처럼 한 등불이 밝혀 간절히 기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회원 사찰 스님들은 포천 지역 초중고 대학생 총 30명에게 총 1,2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미래 세대를 응원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에 참된 의미일 텐데요. 강화 지역 스님들이 8년 만에 배를 타고 서해 끝섬 말도를 찾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서린 철책 앞에서 평화의 기운을 심고 온 해병장병 위문 법회 현장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른 아침 작은 연락선 위로 피자와 햄버거 박스가 쉼없이 옮겨집니다. 선착장을 떠나 1시간여 북방한계선 NLL과 불과 6km 떨어진 서해 최북단 말도로 향하는 도시 행렬입니다. 강화 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 11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이후 8년 만에 말도 소초를 찾아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날카로운 철책 대신 자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강화 불교사암연합회장 여암스님, 보문사주지 원경스님 등 지역스님 6명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9: 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다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여러분들 끓는 그 피를 얼마든지 삭고 얼마든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 정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청춘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 스님들은 장병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청춘들의 노고가 전혀 헛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9: 또 인생의 변화가 어떤 격정이 올 줄도 모르고 각자 가는 길이 있는데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젊은 날에 여러분들의 꿈을 잘 세워서 바르게 잘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확 열려져 있다.
8: 장병들이 좋아하는 피자와 햄버거는 물론 법정 스님과 법륜 스님의 불서와 만화책

0: 등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서적 30여 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스님들은 말도뿐만 아니라 인근 보름도와 서검도 장병들에게도 정성을 전하며 해병 장병들의 앞날이 부처님 가호 아래 활짝 열리길 축원했습니다.
1: 오늘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장병들이 최전방 근무를 하면서 받았던 좀 피로나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또 저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0: 민간인 출입조차 쉽지 않은 고립된 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50여 명의 해병들. 북한과 가장 가까운 말도에서 울려 퍼진 간절한 염원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의 마중물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TN 불교 TV가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조계종 종정리하 중봉성파 대종사와의 특별 대담부터 한국 선불교의 수행 세계까지 담아낸 특집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3: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TN 불교 TV가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으로 안방을 두드립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와의 만남. 오는 22일 오후 3시 처음 방송되는 중봉성파대종사 특별대담 노송 아래 진달래 핀날에서는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화두로 던집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전등사 총무국장 지불스님과 양주회암사주지 인공스님이 대담자로 참여합니다. 종정예하의 선사상과 사회적 성찰을 담은 대담은 24일 오전 9시와 25일 밤 10시 30분에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단 간의 화합과 현대적 포교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4대 종단 세상을 비추다에서는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총지종 지도자들이 출연해 불교의 미래 비전을 논의합니다. 한국 불교의 깊은 뿌리를 탐구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2016 담선대법회는 성철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 대표 선지식 7인의 수행 일화를 AI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재구성해 깨달음의 순간을 생동감 있게 재현합니다. 진제 대선사의 수행 세계를 다룬 돌사람 크게 웃네, 석인대소와 깨달음의 세계 대오견성편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깊이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BTN 불교 TV 인기 프로그램 법장 스님의 투게더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부작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전통의식의 미학을 담은 특집도 눈길을 끕니다. 평생 범음범패 수행에 매진해온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삶을 다룬 빛의 소리, 그늘의 몸짓에서는 장엄한 울림과 작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물리치는 전통의식인 영평사 불교낙하법은 종교적 가치와 예술성을 동시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화성신흥사 부처님교화공원 백인전법사단 출범하다에서는 성일 스님의 50년 포교원력과 함께 출범한 백인전법사단의 새로운 전법원력을 조명합니다. 이 밖에도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 고향특례시의 문화연등제, 태고종 부산해운정사, 창녕청년사의 봉축법요식 등 전국 각지의 훈훈한 소식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에 참된 의미를 전할 예정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은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열전, 손진욱 조현우의 메이트온, 별빛 달빛 배하연입니다.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를 통해 색다른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BTN 특집 프로그램은 케이블 TV와 IPTV 등 국내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BTN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화성시 아르딘복지관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한 제2회 불교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어제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장애인 가족 돌봄 종사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숲이 건네는 평온으로 공모전에 참여한 화성시 아르딘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에게 최우수상을 전달했습니다. 숲이 건네는 평온은 불교 명상 기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심리적 회복과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수행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은 노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수락노인종합복지관과 아동보시교육을 진행한 구로연꽃어린이집,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반야원이 수상했습니다. 5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물 지정을 예고하며 사찰 생활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전통 건축물 소식, 그리고 전철이란 일상 속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특별한 연극 무대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가유산청이 조선 중후기 사찰 건축 10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부불전과 요사체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예고는 화려한 주불전이 아닌 보조 건축물을 통해 조선 사찰의 의례와 생활사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먼저 의례 공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불전 6건에는 중건 기록이 명확한 가평 현등사 극락전을 비롯해 왕실 원당이었던 순천 서남사 원통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2층에서 단층으로 변모한 과정이나 나한 신앙의 단면을 간직하며 조선 불교의 신앙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스님들의 일상을 간직한 요사체 4건 또한 수행과 생활 기능을 합친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이나 17세기 건축 기록이 남은 사례 등을 통해 당시 사찰의 생생한 생활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사찰 건축의 학술적 가치를 공식 인정하는 한편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물 지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민중기 감독의 연극 전철 타고 온 붓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대학교 한예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작품은 전철이란 일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우리 이웃들의 고민을 담아내며 현대사회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예정인데요. 극중 붓다는 특별한 설법 대신 일상적인 대화로 인물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민 감독은 전철을 오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곧 붓다란 메시지를 통해 불교의 자비와 인과 개념을 대중들에게 더욱 쉽게 전하고자 했는데요. 민 감독은 부처님에게만 기대기보다 우리 스스로 자비를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이번 공연이 많은 이들에게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일수록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줄 부처님의 지혜가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첨단 기술과 접목해 새롭게 피어날 한국 불교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5월 15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 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의 제목과 같이 계율을 다루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전체 제목인 투게더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 승가라는 곳에 화합하고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계와 율을 만드신,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승가 안에서 사부대중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계율이 잘 지켜짐으로써 아직 불교에 신심을 갖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마음을 내어 그 안으로 들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불교에 바로 계와 율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종교들은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고대 종교, 바로 우리 불교와 같이 2600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견뎌온 종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바로 계와 율, 즉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서로 간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잘 지켜질 때 그 안에서 다툼이 사라지고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화목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종교에 대해서 신앙하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일상으로 가지고 가 다시 가족들과도 잘 어우러지는 함께하는, 화합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계와 율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투게더라고 하지만 함께한다, 무엇으로? 계율로. 그래서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율에 대해서는 투게더에서 쭉 다루고 있지만 바로 오늘은 이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한국 불교는 정말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2026 세계 불교 박람회, 정말 대단한 열기 속에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나 또는 유튜브 등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또 그 현

현장에서 주말에 그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 속에서 불교의 일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불교를 체험하려고 하고 또는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몸소 느끼고 와서 정말 감사한 시절을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불교 박람회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관심을 신심으로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불교 박람회 정말 대단한 인기였었습니다. 뭐 여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대표 SNS 속에서도 이 불교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또 불교 박람회를 찾아 자신들의 영상을 담기도 하고 그 영상을 담는다는 이유는 그거를 담지 않으면 이 시대, 이 시점의 트렌드에 늦춰져 있다. 또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 속의 중심에 바로 우리 불교 박람회, 불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10대는 물론이고 그냥 20대야 30대가 이 불교 박람회 가장 주된 관람객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출연진이다 보니까 옆쪽으로 쭉 걸어가는데 들어가시려고 줄을 늘어서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려고 들어가시는 줄인 줄 알았더니 입장권을 구하는 줄이 정말 어디 뭐 명품 매장에서 뭐 줄 서 있는다는 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죠. 핸드폰을 사기 위해 막 밤새 줄 서 있는 것 같이 길게 늘어선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낯서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속에는 수많은 불교의 용어들과 불교의 것들이 등장하죠. 요새는 저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 뭐 아이돌 같은 그룹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후렴구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러서 부르는 부분들을 요새는 극락파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처음에 극락파트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노래 전체에서 가장 같이 부를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흥이 나는 그래서 극락이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락파트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연예인들 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불교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겸손한 의미 또는 겸손한 인사법으로 합장으로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 이제 유명하죠. 뭐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우리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가수분은 인사를 할 때 항상 합장으로서 자신이 진짜 슈퍼 대스타일 텐데 항상 그 겸손의 모습을 합장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생소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한 연예인의 트레이드마크이며 불교적 인사법이 젊은 세대에도 그렇게 들어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새는 해탈, 열반 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낯설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해탈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직장인분들이 퇴근쯤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력이 다했을 때 해탈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주말이나 그럴 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즐겁게 할 때 열반락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야, 이 시대에 진짜 우리 불교가 우리의 불교입니다. 이 시대의 중심에 들어왔고 그 중심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불교가 종교를 넘어서 한 문화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문화 속의 중심인 트렌드로서 이 시대를 어울려가는 정말 모두가 우리 불교의 지금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 한 장면 한 장면 한 순간 한 순간이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로 이 시기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은 서울국제박람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또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세상을 환히 밝히면서 무중생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승가의 일원으로서 다 함께 펼쳐지고 있는 말 그대로 삼보가 청정하게 삼보 속에 모두가 투게더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투게더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불교 박람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기는 좀 어떠셨습니까? 저희 이 방송 아마 유튜브로도 나갈 텐데 댓글에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 적어주시면 제가 또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 가보신 분들은 유튜브나 우리 검색하는 데다가 서울국제불교박람회라고만 쳐도 그 다양한 모습 또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는 또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있죠.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 불교의 박람회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솔직히 올해 또 부산 박람회도 굉장히 제가 관심을 크게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힙한 불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재밌게 또 영상 뭐 사진들을 좀 준비했는데 요새 불교의 트렌드 용어입니다. 힙한 불교, 극락도 락이다. 그렇죠? 극락은 즐거움의 끝을 말할 때 극락이라고 말하는데 요새 친구들이 너무 잘 그 표현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하나씩 보면은 저 끝에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죠? 부스에 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발을 딱 들어서는 순간 인파에 휩쓸린다는 말같이 저는 당연히 BTN 우리 붓다회 코너에서 일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쉽게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어깨에 밀려서 막 끌어가서 간신히 나왔는데 지금은 가사장삼을 제가 입고 있지만 그때는 두루마기를 입고 갔습니다. 스님들의 두루마기에는 여기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묶어놓은 게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사람에 쓸려서 풀렸었습니다. 풀리면 좀 짜증나고 아 귀찮을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옷걸음이 풀려질 정도로 휩쓸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또 그리고 또 사진 보시면 너의 번뇌마저 사랑한 거야. 중생아 사랑해 라고 해서 우리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이신 것 같은데 관세음 보살님 옆쪽으로 이렇게 또 재밌는 문구랑 또 약간 요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다라니 진원부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놨죠. 또 아래 보시면 부처 핸섭 우리 또 랩을 할 때 푸처 핸섭이라고 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거를 잘 바꿔서 부처님 핸섬하다 해서 부처 핸섬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번뇌 닦이는 수건이라고 해서 우리 때 수건 있죠? 불교에서 때를 이 누라고 해가지고 번뇌로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떼수건, 이태리 타월이라는 걸로 그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서 여기 좀 재밌게 이렇게 굿즈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든 것들 있죠. 그리고 요새 또 트렌드의 표현 중 하나가 요겁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 또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네. 본인들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고 조금 무거운 종교라고 해서 멀리했던 불교가 내가 멀리하고 있는 틈에 나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거를 한다라고 해갖고 나 빼고 불교 또 재밌는 거 하네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쪽에도 인파가 너무 빽빽할 까만색이 있죠? 이 까만색이 다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의 머리입니다. 정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우리 앞에 저희 투게더에도 나왔던 불모 서칠교 작가님의 코너인데 너무 아름답게 잘 모셔져 있어갖고 수많은 분들이 저 앞에서 또 사진을 찍고 저도 또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이번에 책을 새롭게 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 BTN 붓다회 코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인회도 갖고 또 북콘서트 같은 것도 짧게 하기도 했었고 또 서칠교 작가님의 코너에 여기 부처님 계시죠? 부처님 손 위에 책을 올려놓고 좀 불경스럽지만 같이 기념 촬영을 했기도 한 정도로 승려인 저에게도 정말 즐기는 자리였었습니다. 모두가 이 공간에선 설레었고 행복했고 웃었습니다. 불교에서 꿈꾸는 극락세계죠. 극락세계가 이 모습 그대로 여기에 나타났었습니다. 이 안에는 조금 피곤하고 피로한 사람은 있었지만 이곳을 실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토죠.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땅.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땅은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땅을 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극락정토였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계속 있고 싶었었는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BTN에서 준비하신 자리를 좀 잘 이야기 나누고 또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BTN에서 이번에 오색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그거 묶어드리는 시간도 좀 가졌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부스가 있지 않을까 싶고 꼭 오시면 BTN 우리 붓다의 부스 오시면 또 커피도 이렇게 드리는 건지 파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오색실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게 너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판매하고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큰 나무의 그늘과도 같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저와 또 소통하기도 하고 저의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침 우리 투게더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책으로 나온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이라는 책이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잘 나누면서 당연히 우리 투게더에서 이야기하고 또 질문을 현장에서 받기도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아 이렇게 우리 투게더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 우리 BTN 부스에
찾아주시는구나 해서 참 감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불교 박람회를 넘어 2026년이라는 올 한 해, 바로 이 시점, 이 시대의 트렌드는 바로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밑에 세 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광화문 광장을 통째로 사용을 해서 이 컴백, 이번에 군대를 잘 국민의 의무를 마치고 새롭게 다시금 모여서 앨범을 낸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룹이죠. BTS가 이번 앨범 제목을 바로 아리랑이라고 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재밌는 주제 속에는 한국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번 앨범에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럼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역사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피할 수 없게 바로 불교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BTS 이번 앨범의 여섯 번째 노래입니다. 여섯 번째 트랙이라고 부르죠. 넘버 29, 넘버 29이라고요. 제가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딱 준비해갖고 왔는데 제가 준비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좋아요가 38만 개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인 것 같아요. 넘버 29, 뭔지 아십니까? 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뭐 혹시라도 우리가 방송 중에 내보낼 수 있다고 하면 잠깐 내보내드릴 텐데

저쪽에 준비되어 있는 저 종이 바로 넘버 29입니다. 저 종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29호 성덕대왕 범종인 우리에게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넘버 29라는 노래에는 노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 범종을 세게 꽝 한번 칩니다. 우리의 종에는 특징이 있죠. 맨 위에 용통이라고 해서 소리가 한번 꽝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꽝 하고 맞은 다음에 웅, 웅, 웅 하면서 점차 울림으로써 소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게 되죠. 맹놀이 현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인데 그 맹놀이 현상과 범종 소리만 고스란히 대략 1분 30초 가까이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넘버 29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아침 예불 전에 불전 사물을 칠 때 범종을 칩니다. 몇 번 치시는지 아십니까? 28번, 28번을 칩니다. 저녁에는 33번, 33번을 치고 불교에 있는 33천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범종의 소리로 안락을 잠시 괴로움을 멈추고 안락을 취해라라고 해서 저녁에는 33번을 치지만 아침에는 28번, 그중에 윤회하는 중생, 유정들의 5개를 뺀 28번을 칩니다. 그리고 29라는 숫자는 거기서 벗어난 한 걸음, 하나의 중생, 즉 부처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넘버 29라고 하는 것, 국보 29호를 나타냈을 의미가 더 크지만 이 멤버 중에 불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깊은 친구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들과 템플스테이를 하거나 불교적인 것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까지 알고 29라는 숫자를 저렇게 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 제목도 없고 심지어 세계적인 그룹에서 그냥 한국의 범종을 한번 쳐서 소리가 났다가 사라지는 것만 담은 정말 파격적인 걸 담아준 건 불교인 한 명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 우리 불교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위치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본인들의 정체

성을 담은 아리랑이라는 앨범 속에 시대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대적인 거는 당연히 그 시대를 나타내는 문화적인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 속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한국적인 것에는 피할 수 없이 불교적인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바로 제 뒤에 있는 석굴암에 계신 본존불이실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화강암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상이 있죠. 요새 가장 인기가 좋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예방에 모셔져 계신 청동, 금동 두 분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우리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인가? 거기서도 너무 잘 소개가 돼 있는데 정말 수려한 아름다움과 삼매에 들어있는 이제 앞으로 우리 땅으로 내려오실 미륵보살님이 장차 미륵부처가 되셨을 때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이며 어떤 법으로 그들에게 법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즉 우리나라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그 안에 불교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 불교의 시절 인연이 도래한 시절 인연이 찾아온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 사부대중 출가 이중과 재가 이중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교적 신심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관심에만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심은 그냥 마음만 내서 잠깐 보고 가는 것이기 뿐입니다. 그때 신심을 내서 불교 안으로 들어와 불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관심에 멈추면 다음 시대에 의해 시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재밌는 사진을 좀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다. 먼저 아래쪽 보시면 허니버터 감자칩 면태전일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도반 스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 허니버터 감자칩이 일본에 먼저 출시가 됐었습니다. 한국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걸 사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아니 무슨 과자 하나 때문에 유학 중인 도반한테 연락을 와요? 그랬더니 신도님들한테 이걸 드리면 너무 좋아하신대. 그랬던 허니버터 감자칩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고 오히려 팔지 않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있는 경우죠. 그리고 바로 그 위입니다. 2026년 한 해 정말 우리나라 MZ세대에게 가장 선풍적이었고 어디를 가든 다 이 가게밖에 없어서 저도 너무 신기했던 탕후루입니다. 안 드셔본 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탕후루가 도대체 중국의 관식이죠. 중국의 관식인 탕후루가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있던 게 저는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탕후루 사진을 제가 조금 모아놨는데 탕후루는 원래 중국에서 맛없는 좀 쓴 과일을 먹기 좋게끔 몸에 워낙 좋기니까 거기다가 설탕 코팅을 해서 먹던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더 단 과일, 더 맛있는 과일을 코팅해서 더더 맛있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과일이 아니라 뭐 별의별 게 다 탕후루로 나와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경주에서 강의를 하는데 경주 동국대학교 아래 동네에도 이 탕후루 가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 학생들이 그 캠퍼스 내에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뭐 약간 밈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듯이 딱딱한 탕후루를 서로 이렇게 탁 쳐서 쫙 깨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영상에 담는 것들도 굉장히 유행을 끌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동네, 여러분들 마을에 탕후루 가게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백화점에서도 팔던 탕후루가 이젠 어디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뭐 전국에 찾아보려고 하면 어딘가에는 있었을 텐데 또 여러 체인점을 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이 있을 텐데 예전만큼 이제 누구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또는 손주분들도 이제 탕후루를 들고 다니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셨을 겁니다. 아, 저렇게 딱딱한 거 먹다 이빨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어떡하지? 너무 달아서 건강에 안 좋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셨을 텐데 이제 걱정하시지도 않으시죠? 그 걱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아마
잊어버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우리 불교보다 어쩌면 불교 이상으로 인기가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식어서 제가 말하면 오히려 좀 아 맞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두쫑쿠입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이게 뭔가 라고 얘기했어. 근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더군요. 어떤 좀 작은 이 뭐라고 해요? 떡을 만들던 개발자분이 이걸 만들어갖고 쿠키라는 이름을 붙여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여서 두쫑쿠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보시죠. 이 한겨울입니다. 저기 위에 온도가 써있는데 영하 13도의 날씨에 저 패딩을 입고 이 두쫑쿠를 사려고 아침에 줄 서 계시는 사진입니다.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영향이 있어서 아래 보시면 헌혈을 요새 잘 안 하죠. 헌혈하면 두쫑쿠를 준다라는 포스터가 적십자에 나와서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웬만한 대형 제과 회사에선 인기가 확정돼 있지 않으면 손을 안 대는데 마트나 뭐 슈퍼 편의점에 이렇게 두바이 관련된 물건들이 나와서 판매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 사서 드십니까? 신기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제. 어쩌면 남아서 그냥 카페에 가셨을 때 한번 먹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이 방송 준비할 때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새도 두쫑쿠가 제일 인기가 좋아?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스님, 요새는 두쫑쿠 이미 다 식었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신기하더라고요. 버터떡이 인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데도 계시죠? 버터떡이 지금은 또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얻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꼬리 쪽에 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쫀득쫀득한데 딱 그 맛입니다. 거기에 버터라기보다는 약간 마가린의 풍미가 좀 충분히 들어가서 향긋하면서 고소하긴 한데 이거를 한 개에 1,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사 먹는 게 맞나 싶은 약간 그런 음식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 먹죠.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왜?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게 유행이고 그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야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심의 한계입니다. 관심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심은 계속 바뀝니다. 유행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지만 관심은 다릅니다. 관심은 한번 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무관심이 되는 겁니다. 관심이 무관심이 되는 건 한 찰나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관심에서 멈추면 안 되고 아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통해 내가 삶을 바꿔나가야겠구나. 내 삶을 더 좋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신심으로 넘어와야 되죠. 그 믿음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불교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법망경 제45경계 불화유정계 즉 사람들을 교화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 좀 같이 보겠습니다. 불자로서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마을이나 집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거든 마땅히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두 삼기와 십계를 받으라고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소, 말, 돼지, 양 등의 온갖 축생들을 본다면 마음과 입으로 너희 축생들은 보리심을 내어라고 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산이나 강, 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중생이 모두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불교의 필요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들에게 불교를 전하고 교화해주고 중생제도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아유 뭐 2년 되면 절에 오겠지. 안 옵니다.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는 많이 오지만 불교 신자는 줄어들고 있고 출가자는 줄어든다고 지금 걱정을 하죠. 왜 템플스테이 온 분들이 불교 신자가 안 될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라고 왔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불교를 바르게 알려줘야 되고 불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본인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이 기억이 오랫도록 남아
다시금 이제는 템플스테이가 아닌 절의 신도, 신자로서 제가자로서 찾아올 수 있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역할을 해야 될까요? 출가자인 스님들과 제가자인 우리 신도님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제가자는 제가자답게 각자의 수행과 정진으로 그분들을 이끌어주고 전법과 교화를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스님들이 나서서 정성껏 그리고 감동이 느껴지게 법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에 찾아온 분들을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하면서 친절하게 예의 있게 예절 있게 그들과 함께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알려줘야 되죠. 절 중에서 가장 영험한 절은 친절과 예절입니다. 사찰 중에 제일 가는 사찰은 인사입니다. 친절과 예절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할 줄 안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제가자분들은 여러 가지 문의가 오거나 사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안내도 해드리고 또는 그분들이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찰, 절, 승가 안에서 또 다른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미소 지음으로써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받아지는 모습은 굉장히 큽니다. 누구라도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주는 그 모습은 불교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르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분명 이번 불교 박람회가 긍정적 평가만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불교 박람회에 대해서 염려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너무 소비적이었다. 굿즈라고 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게 불교를 전하는 것인지 불교 물건을 파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비적 모습에 대한 부정증. 그리고 불교를 이렇게 너무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거다. 불교를 너무 즐기는 거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걱정. 저도 충분히 다 접했고 그 얘기를 또 직접 들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라도 해야 할 때다. 우리가 지금 2026년 불교가 정말 뜨겁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불교를 찾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관심 끝에 무관심한 시절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내년 2027년에는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지도 모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떠나간 관심은 되잡을 수 없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미련할 겁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게 될 겁니다. 지금 관심 있고 지금 우리랑 함께하고 있을 때 마음을 열게 해주고 즐기게 해주고 또는 즐기거나 무언가를 사서라도 불교에 관심을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법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불교에 대해 아무런 마음이 없던 사람을 부처님께서 보시로서 따뜻하게 대하고 또는 수계를 내려 불교인을 만들어줬고 가장 중요한 게 다음 겁니다. 불교를 믿고 기도를 해서 공덕을 쌓으면 생천,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무한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방편으로 이끌으셨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계생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불교도 결국엔 이렇게 세속적인 건가? 아닙니다. 즐겨도 되고 물건을 사가게 해도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관심을 신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편으로 이끌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가자와 제가자, 우리 사부대중이 법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법을 그때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받은 그분들이 스스로 수행하여 자신이 꿈꾸는 행복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결국 내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지만 타인의 이끌림에 의해, 즉 선지식이죠. 선지식의 인도로 인해 불교에 들어왔고 들어온 불교 속에서 다시 나의 힘으로 수행을 쌓았고 법을 알았고 또는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몸소 느낀다면 시계생천의 가르침과 같이 이렇게 불교 박람회의 모습

모습이 그대로 불교인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곧 올해 또는 내년 언젠가 함께 손잡고 불교인으로서 이 안에서 같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법을 닦으며 수행하는 도반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망경 제23경계 경멸신학계라고 해서 이제 막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 또 아직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을 가벼이 대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숙의할 것을 서원하되 마땅히 7일 동안 부처님 점에서 참회하여 호상을 보게 되면 계를 얻게 된다. 만약 호상을 보지 못했다면 14일, 21일 내지 1년에 이르더라도 호상을 얻어야 한다. 호상을 보았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수계를 얻은 것이다. 만약 호상을 보지 못했다면 비록 불상 앞에서 수계를 했더라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다. 누구든 불교에 관심이 있으면 똑같이 대하고 좋은 마음인 호심으로 그들을 계로서 이끌거나 또는 불교로 함께 호상,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심의 호심을 이제 신심의 호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 오늘과 같이 이보다 좋은 시절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토록 원하던 그 좋은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행자가 하는 모든 행은 수행입니다. 어떤 행이든 수행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제도하고 그들에게 전법을 하고 불교인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됩니다. 우리 준환 스님이, 제 도반 스님이 함께하는 홍대 선언이 나왔던 우리 BTN의 모습이죠. 정말 거기서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도를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청년들에게 또 수계를 내려주시고 법문을 하는 모습. 그리고 조계사 청년회가 올해 5천회 법회를 했다고 합니다. 5천회입니다. 이 5천회 속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시 놓칠 수도 있는 군불교. 저도 또 우리 저희 친한 사형스님께서 군법당에 계시다 보니까 함께 우리 육사생도들을 위해 법문을 하러 간 자리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감사히 제 법문을 잘 들어주셔서 불교박람회에 제복을 입고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이때는 육사예비생이어서 훈련복을 입고 있다가 쫙 빠진 사관학교 제복을 입고 저에게 딱 합장으로 인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진짜 울컥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아, 그때 좋은 법문 들어 지금도 매주 군법당을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제가 전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대신 부처님의 말씀이 잘 전해졌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불교인이 됐구나라는 그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호상의 호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화합된 우리의 수행으로 이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놓치면 지나간 허망한 어제만 남을 것이며 오지 않은 미련스러운 내일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해인사 법보전에 출연해 나와 있죠.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찾던 꿈꾸던 불국토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나라의 정토는 나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대, 시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죠. 이 감사한 시절 우리 정말 감사히 대하고 자비로 손잡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 관심은 무관심으로 변해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자비롭게 손잡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잡으려고 하는 손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불교가 가장 꿈꾸던 황금의 시절, 호 시절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히 대해주시고 자비로서 손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이 불국정토가 될 것이고 내일 우리는 극락의 즐거움을 누리는, 다 함께 사부대중이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는 바로 정토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며 2026년 이 시대 이 시점 우리 불교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제 그 관심을 우리 불교인들이 신심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걸 저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게더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투게더의 제목과 같이 주변의 도반들 인연들과 감사히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협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 특례시 문화 연등 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 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0: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시즌2 부따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급고독장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한번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왕사성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급고독장자를 만납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두 개의 큰 나라가 있었어요. 뭐 16대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짓말이고요. 16대국이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미 몇 나라가 무너져서 실제로 16개까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16대국이라고 얘기하냐면 4416 인도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6대국이라는 표현이 후대까지도 내려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16개까지 안 됐었어요. 이미 나라들이 팽창하기 시작해서 이웃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던 시절이고 거기에 이제 투탑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 지도 보시면

보이시죠? 요 가운데 이렇게 색칠해 놓은데,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라자그리아 왕사성, 그 다음에 슈라바스티 사위성, 이두 개가, 이제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이두 개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제일 큰 나라고, 더 강력한 거는 마가다였어요. 마가다가 더 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코살라국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코살라는 약간 보수적이고, 왕사성은, 이쪽 동쪽으로 있기 때문에, 인도 문화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동으로 갈수록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 이쪽이 동부. 이쪽이 동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쪽이 서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한, 낙양, 결국은 개봉을 거쳐서 지금 북경이 수도, 점점 동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동쪽은 이게 잡종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족의 전통 문화들이 강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들이 용인되고, 그리고, 이제 신분제를 넘어서는 어차피 잡종들이거든. 그래서 토박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주에 갔더니 3대가 경주 사람이 아니면 경주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 이게 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사는 데는 뭐 울산, 대전, 뭐 서울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토인보다 훨씬 많은 외지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별할 만한 본토인의 힘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왕사성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능력제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할 수 있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약간 귀족 같은 문화들, 그런 권위에, 가 많이 작동을 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능력제가 이기죠. 뭐, 보나마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사실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저쪽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영국에 지금 뭐 상원 의원도 지금까지도 상원 의원이 세습이라고 하는 거고, 뭐 해리포터 저런 거 쓰고, 뭐안 그러면 리처드 도킨슨 이런 사람들이 자귀를 받죠. 그들의 최고 영예는 자귀를 받습니다. 여왕에게 아니면 영국 왕에게 자귀를 받아. 그런 사회 속에서는, 태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있는, 살았더냐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배경이 약간 다른 거고, 처음에는 이쪽이 좀더 강력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이쪽이 성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좀 지나면 아마 그게 희석이 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입하는 또 재벌들도 있을 거예요. 대기업들도. 그러면 그쪽이 나중에는 승리하겠지. 미국이나 이런 쪽 봐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나? 스티브 잡스가 뭐 자식이 뭐 하는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겠지. 그 자식이나 가족들이 그 지분들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경영에 참석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 전문 경영인들이 거기 팀에서 올라온 전문 경영인이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왕사성이 결국 압도적 강자가 되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쪽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을 중심으로 인도가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마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통일을 하는 거는 아쇼카 왕, 마우리아 왕조예요. 하지만 마가다라는 명칭이 후대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공 스님 이야기 때도 1300년대 뿐인데도 마가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로마가 망해도 유럽에서 로마가 차지하는 위상이 있어. 그래서 로마를 계승하고 싶어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은 독일이거든. 지금으로 생각하면. 독일과 로마가 뭔 관계가 있나? 지도상으로 보면, 야,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그게 뭔 로마하고 뭐, 네가 뭐? 그런데도 그들은 로마의 정통성, 이런 가치들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다도 그런 식의 나라예요. 고대에 이런 대단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에는 그런 식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주나라 공자가

좋아했었고 측천무후도 나라를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라고 나라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거야. 그 주나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한나라 뭐 이런 얘기, 한족 결국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원판은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그게 마가다. 마가다. 그리고 이두 나라가 가장 강력하니까 이쪽에서 성공을 하고 지금 이쪽으로 갔다가 동선이 되게 재밌어요. 이쪽에서 성공을 라자그리아 왕사성 마가다국의 왕사성 쪽에 성공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룸비니 부처님 태어나신 이쪽으로 그래서 부처님 고향으로 한번 가셨다가 다시 일로 오신 거예요. 일로 막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슈라바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사위국 사위성이라고도 하고 사위국이라고도 하는 코살라국의 영향권 안에 벌써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가비라국 부처님 나라는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중국과 조선의 관계랑 비슷해. 독립적인 건 같긴 한데 완전 독립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결국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고신을 받는 거예요. 명나라의 도장을 받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온 분이 신숙주기 때문에 신숙주가 한명회보다 공신서열이 높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한명회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명회보다 신숙주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정사에 지금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어첩이라고 상원사 중창원 선문이 있어요. 신미대사가 주도해서 몸이 아픈 창병에 있었던 세조를 위해서 상원사를 중창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세조가 창병을 나섰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둥뭐 이런 얘기들이 그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입니다. 손으로 쓰인 한글. 한글로 그냥 활자로 된건 훈민정음 회례가 무조건 1등입니다. 그 절대값을 가지는 거고 손으로 쓴 거는 그게 지금 가장 연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서열이 쭉 기록이 돼 있고 상원사 불사할 때 보시하고 사인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한 명의 사인도 볼수 있고 뭐 신숙주, 정창손 뭐다 있어. 그런데 거기도 신숙주가 높아요, 서열이. 그거 다 서열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 신숙주가 뭘 했길래 높습니까? 명나라 고신을 받아왔죠. 명나라에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이 코살라국과 가비라국의 그런 중국과 조선의 관계,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 비슷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결국은 나중에 이 나라에서 정복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쪽에 성공하셔서 이쪽으로 한번 가서 고향에서 금의환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셔서 이쪽으로 일로 안 갔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가깝고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데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일로 다시 왔을까? 이쪽이 쉽지 않아. 왜?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했을 때잘안 먹혀. 그리고 이 부처님이 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쪽으로 한번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급고독장자입니다. 수다타라고 하는 급고독장자. 수자타는 우죽 주신 분이고, 수다타라고 하는 급고독장자예요. 그냥 급고독장자로 통일할게요. 네, 급고독장자가, 사위성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재벌이었고, 전국에서도 이 당시 인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것 같아. 그게 가능합니까? 뭐, 왕사성 쪽에 제일 큰 부자가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다타 장자가 이제 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라고 하는 건 대상무역을 하는, 그런 무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사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장신 처남이라고 하는 호미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사성 책임자예요. 책임자예요. 말은 손이 처남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처남을 시킨 것 같진 않고, 당신이 다니면서 점점 등치가 커지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유력한 사람하고, 그 유력한 사람 동생하고,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이렇게 된것 같아.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에 본부인이 계시고요. 이쪽에 또 다른, 그러니까 사위성 사람이 와서, 진짜 처남이 와서 여기다 한게 아니고, 이 동네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큰 사람이 이제 연결되면서 현지 지부를 맡는 거죠. 현지 법인을 맡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 이 당시에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민족이나 언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쪽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이 왔고 여기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 현지 토박이 중에서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랑 또 일도 해보니까 잘 맞고 그런데 또 거기 동생이 또 이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딱 해서 처남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처남이 꼭 맞는 것도 아닌 처남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런 스토리예요. 딱 봤을 때 그런 스토리야. 그리고 예전에는 저런 게 흔한 일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현지처 오빠지. 그런데 그게 아마 현지처를 통해서 오빠가 뜬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오빠가 먼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호미장자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예, 머리도 좀 있고 그래서 좋지 뭐.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극고독장자가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 이제 지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딱온 거예요. 그래서 호미장자 집에 딱 왔는데, 대우가 시원찮더래. 예전에는, 딱 오면, 대우가 아주 좋았대.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그랬는데, 게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부 책임자잖아. 그러니까 더 갑을 관계지. 예, 갑을 관계지. 그러니까 더 대우를 잘해줬는데 대우가 소홀했대. 그래서 극구독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벌었는가 보다. 형편 좋구나. 아이고 너에게서 네가 네 힘인지 너에게 주어진 힘인지 판단 잘해라. 판단 잘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꼽니다. 꼬우니까 이 호미장자가 아유 뭔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또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내일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대중공양을 준비를 하느라고 거기에 내가 약간 이렇게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유 우리 처남 대접을 잘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극구독장자가 부처님이 뭐요?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왜냐면 그때 이제 처음 강호로 나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왜 네가 그렇게까지 해? 야, 너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부자잖아, 재벌인데 왜 이러니까. 이런 부처님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람을 일으킨다. 그다음에 왕사성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빈비사라 왕도 이렇게 딱 존중을 하는 최고급 이러한 수행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장사 크게 하고 당대에 성공하는 재벌들 정도면 머리가 좋은 분들이거든. 판단력도 아주 훌륭한. 아 그러니까 밑바닥에 시작해서 재벌이 되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찍 죽는 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신사임당과 율곡이 47, 49, 이런 식에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50 이전에 돌아가시는 게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더 불특정으로 이 죽음이 막 가까이 있는 시절이야. 그리고 그것을 납득할 수 없어요. 왜 죽는지. 예, 왕실에서

애들 엄청 잘 죽거든, 조선시대 때. 감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걸 청결하게 하면 되는데, 왕들도 막 창병으로 죽는 세상에, 세조도 창병으로 고통받았지. 진짜 한국 조선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꼽으락하면 성군의 자질이 있었던 문종과 정조가 다 창병으로 죽. 지금 생각하면 뭡니까? 왜 안 씻어? 정치만 하지 말고 좀 씻으라 말이야, 씻으라고. 왕이 창병으로 죽을 정도인데. 그 당시 위생 상태를 생각을 해봐. 그래서 참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특정 위험 요소들이 막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돈이 많아. 그리고 그 보람된 일을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인도 부자들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희 문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술 마시기도 좀 힘들고 사냥하기도 힘들고. 진짜 눈 돌기 전에는 여자하고 붙어 있기도 힘들어. 더워, 더워, 더워.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윤회론이 있으니까 죽은 뒤에 이거를 좀 옮겨가야 될 건데. 지금 당장 이거 있는 거를 좀 바꿔서 옮겨가야 될 건데. 그게 이제 공덕을 만들어서, 나를 따라가게 하겠다. 업을 만들어, 선업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인도 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잘 나가는 집 애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이유가, 바로 출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속태가 되게 쉬워요. 인도는. 인도 불교에서는 속태가 되게 쉬웠어,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급거독장자가 저 얘기를 듣고 부처님에게 급 관심을 보여요. 내가 쉽게 말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내 삶의 방향과 관련된 욕심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한 1조씩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된 삶을 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 한두 번안 해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1조가 생겨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1조가 고이질 않는 거야.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게 초래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놀랄 만한 거 보여드립니다. 급고독장자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 구하기 힘들다는 급고독장자 사진이 있습니다, 저한테. 네, 사진이 있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부처님 주변 인물 중에서 사진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리불은 뒤통수가 주로 있어요. 뒤통수가 주로 있고, 얼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김새가 약간 다릅니다. 극고독장자 제가 그래서 특별히 극고독장자만 그 신도들 중에서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있죠. 보이죠? 여기. 극고독장자가 지금 여기가 기타태자예요. 기타태자. 이게 극고독장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끼리에다가 금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기원정사 지은다고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님 이렇게 할까요? 여기 지금 깔고 있네. 야, 똑바로 깔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극고독장자예요. 여기. 극고독장자. 신도 중에서 유일하게 사진이 나오는 얼마나 급부속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은 게 대단한 일이었으면, 그것은 팔상도에도 이렇게 딱 수록이 되어 있어요. 딱두 사람 나온다니까? 급부속장자하고 아쇼카왕. 급부속장자와 아쇼카왕. 딱두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부속장자가 참 선연이 있는 사람이고, 급고독이라는 이름도 그래야 고독한 이를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독한 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고독하니. 뭔 뜻인지 아시죠?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호라비, 과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 뭐 이런 것 분들을 얘기했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또한 종류가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 그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도와주고, 돈이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급고독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아유,
그래서.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탁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성근이 있어요. 그래서 성근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처님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만나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손이천함이, 그 호미장자라고 하는 분이 내일 어차피 우리가 대중공양을 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쪽 오실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뭐 어렵겠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내일 어차피 우리 집에서 공양청을 했으니까 오시면 그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성근이 없는 거예요. 성근이 없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부처님을 만나요. 막 이게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극보수장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일 자리를 만들어줘. 라고 했어. 그래서 다 오케이가 된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잠이 깼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인도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새벽에 잠이 깹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느냐? 그게 아니고, 저거는 나이 먹어도 몇살안 돼요. 예전 돌아가실 때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리다니까, 다들? 여러분들은 다음 생을 살고 있는, 지금. 오래 사시는 분은 다 다음 생까지 지금. 한 생에 삼생을 막 붙여가지고 쫙 땡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도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새벽에 잠이 깼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낮잠을 너무 자서요. 낮잠을. 더우니까 낮잠을 자고 안깬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인간이면 깹니다. 낮에 너무 포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게 커피보다 잠이 더안 온다. 커피 마신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낮에 푹 잤어. 그래서 그 유럽 여행 갈 때도 뭐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비행기에서 너무 자더라. 그렇게 잤는데 그럼 잠이 오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깨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문화가 있어. 그래서 낮에 낮잠 자는 문화는 더운 지역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나 이런 데도 이런 낮잠 자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갑자기 상점도 다문 닫고 잠깐 잡니다. 스콜처럼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있는 데가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저렇게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꽂히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새벽이 가장 시원하고 그러니까 산책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개 끌고 나갔다 오는 거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더우니까. 그래서 여명빛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멀리서 빛이 보이죠.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지나가는 과객인데 비가 갑자기 오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를 때저 멀리서 빛이 귀신이나 뱀이나 여우가 이제 둔갑해서 여자로 또 나오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가는 데가 어디냐면 되게 재밌어요. 시타림으로 갑니다. 시타림. 시타림으로 가. 왕사성에 그 당시 왕사성에 두 종류의 장례법이 일반적이었었어요. 하나는 화장, 우리가 아는 화장. 화장은 유목문화와 관련된 장례법이에요. 유목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무덤을 써놓고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리고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영혼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회론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화장할 필요 있어? 어차피 이거 다 그냥 분리수거. 시신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게 시신 6입니다. 시신을 이렇게 명정, 이렇게 약간 감싸서 명정 같은 걸 덮어서 장례 다 지내고 시신을 유기하는 공간이 있어. 그거를 시타림이라고 해. 시타림. 시타림이에요. 원래는 시타림. 시타림. 그래서 그 시타림을 번역하면 찬숲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조금 딴 데보다 약간 시원한 숲이기도 하고,